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스님, 오래전 그 언젠가 스님께서 네. 처음으로 간 사찰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0: 기억나긴 하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간 거예요.
1: 오.
0: 지역에 있는 조그만 사찰이었는데
1: 네.
0: 그냥 절 이름보다는 어느 리에 있는 절 뭐 이런 의미였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래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 법당에 처음 갔고
1: 군법당.
0: 네. 예. 그리고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범어사로 간 것.
1: 아.
0: 네. 그것이 이제 사찰을 출가 전에 간 전부입니다.
1: 네. 뭐 스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자님들의 네. 사연을 들어보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사찰에 갔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좋아서 어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게 되고 또 스스로 발심해서 이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스님.
0: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절에 오잖아요.
1: 네.
0: 그럼 뭐 그때의 기억은 주로 절에서 놀고 스님들 만나서 맛있는 과자나 사탕 먹고 막 그런 기억이 있다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절을 찾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발심을 하게 되고 이제 발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참된 불자가 되는 거죠.
1: 네. 오늘 모실 이분들도 아마 그 젊었을 적, 그리고 네. 어린 시절 함께 손을 꼭 잡고 사찰을 먼저 찾으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사이좋은 부자지간이신데요. 불교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엄상호, 엄철현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2: 귀향 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3: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4: 도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5: 전하!
6: 이놈!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3: 출정하라!
2: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밀고신지 않다.
7: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0: 엄상호 불자님, 엄철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먼저 우리 두 분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엄상호 불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저희들이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가 그 전 국민적 관심으로 가지고 지금 대단합니다. 인기가. 그래서 제가 영월 옴시 종친회 회장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우리 업문에서 어몽도 충신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0: 예.
2: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국민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3: 반갑습니다.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나눔엔젤스 대표 엄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주 멋진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접 어떤 활동 주로 하고 계신지 엄상호 불자님부터.
2: 예, 저는 지금 현재 그 사단법인 한반도 발전 전략연구원 명예 이사장으로 그리고 영월 옴시 대종 회장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불교 인재원.
2: 불교 인재원 이사장으로서도 큰 뭐 성과는 없지만 이름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왕성 활동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십니까?
2: 지금까지 왕성한 거는 한 10년 전까지는 왕성했는데 10년 전에 이제 건강을 건강으로 제가 지금 43번의 시술 수술을
0: 그러셨어요.
2: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 불보살 가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사실 엄상호 이사장.

0: 교수님은
1: 네.
0: 우리나라 그 현대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1: 예.
0: 전법하는 데도 큰 도움을 많이 주셨고,
1: 네네.
0: 또 불교 인재원을 통해서 불교 인재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1: 예.
0: 지금 불교계 활동하는 재가 활동가들 내지는 스님들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불교계 인재 불사는 물론이고 통일 운동에도 앞장서 오셨고요. 또 예전에 정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건영그룹 또
0: 네, 맞아요.
1: 회장이셨습니다. 예. 건영그룹을 시작하신 분이 아버님이신 걸로
0: 예.
1: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 아버님은 또 저보다는 더 불심 있게 불심 보이는데,
0: 예. 솔직히
2: 대구 계실
0: 말씀
2: 때,
1: 좀 해주시죠.
2: 그 이제 송경산 스님이 용호사 주재하셨잖아요.
1: 예.
2: 그래부터 이제 교분을 가지시고, 또
1: 아.
2: 월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
0: 예.
2: 월장사 거기 탄원선 주지 도시를 할 때도
1: 오.
2: 그 이제 시주 뭐 하고 뭐 이런 관계로 그
1: 예.
2: 멀리 다 거기 방문하시고 이러면서 교분을 쌓으시고
1: 예.
2: 그리고 다음에 뭐이 통도사 오락 스님이라든지
1: 예.
2: 또 원당암 해에서 원당암 해암 스님은
0: 해암 스님. 예.
2: 하고는 특별하게 또 거기서 집 어른 나름대로 거기서 한 소식 하셨다고
0: 와.
1: 당대의 선 지식들과
0: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1: 예, 또 그렇게 또 깊은 불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그 신심이 깊으셔가지고 그 부산 해운대 이제 그 글로리아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0: 그걸 지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어른 스님들을 모셔서 거기서 좀 쉬게 하시고 지역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사실
1: 훌륭하세요.
0: 그 불교계의 어떤 재가불자로서의 원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그 불용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데
1: 네.
0: 뭐그 밑바탕이
2: 정우
0: 되셨죠.
2: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죠. 예, 오라 스님 정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0: 일산열애사라든지
1: 아니, 지역 종국구세요.
0: 맞아요.
1: 자원국에 이제 정말 많은 선 지식들과 함께 인연을
2: 계속
1: 맺고.
2: 포교당 이렇게 한 30여 개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돈 들인 건 없고, 신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그 정우 스님이 잘 머리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 한 사람이 돈을 확 내면은 절에 신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내야 신도가 많이
1: 맞습니다.
2: 모입니다.
1: 스님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0: 그럼요.
1: 보시라는 게 이제 십시일반 함께 모였을 때 훨씬 더 예,
0: 맞아요.
1: 그
0: 그게
1: 힘이
0: 원력이
1: 크다.
0: 모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감사드립니다.
1: 사업도 스님, 불심도
0: 맞아요.
1: 3대째 대대로 쭉 이어오고 계신데요. 어쩌면 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 온다는 거는 어쩜 훨씬 오래전 그 선조들 때부터 계승돼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올해 이제 가장 큰 화제에 앞서 이제 짧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전
0: 맞아요.
1: 국민을 울린 예, 감동의 드라마였는데요.
0: 저도 보면서 울었습니다.
1: 스님, 진짜 많이
0: 아,
1: 우셨어요.
0: 그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1: 이거는 실은, 이게 그렇게 슬픈 게 아닌데 하면서 내가 다들 평소
0: 맞아요.
1: 잘 눈물이 없던 분들도 그렇게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충의공 어뭉도 선생 이제 후손이십니다. 어떻게 영화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2: 예,
1: 어떠셨어요?
2: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많은 분이 봐서 이참 이런 불교 사상과 맞닿은 이 영화다. 이게 사회에 많이 홍보돼서
1: 그럼요, 그럼요.
2: 이런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하면은 통일도 빨리 성큼 다가오지 않겠는가
0: 아유,
2: 이런 생각까지
0: 맞습니다.
2: 비약되더라고요.
1: 그게 바로 또 문화의 힘이고요.
2: 그랬어요.
1: 또 보셨을 텐데 여러 번 보셨다고요?
3: 네, 저도 이제 보면 그한세번 봤는데요.
0: 와, 많이 보셨네.
3: 굉장히 어렸을 때 듣던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이런 영화로 또 되어서 또온 국민이 사랑하는 영화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0: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개인주의가 우선시 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이 공동체 출발은 가족부터 합니다. 근데 가족이 나가서 친족이고,
1: 그럼요.
0: 친족이 나가서 문중이 되죠. 더 나가서는 지역, 사회, 국가까지 연결.

0: 연결이 되는데 말 그대로 충과 효, 그 다음에 인. 이것이 결국엔 부처님의 자비사상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 그럼요.
0: 그 모습이 아마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나.
1: 깊은 울림.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또 함께 찾아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엄상호 불장님께서는 영화럼시 대종회를 또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선조이신 충의공 엄흥도 선생은 어떤 분이셨는지 예.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된 만큼 소개 좀 해주세요.
2: 관원이 아닙니다. 네네. 관원이 아니고 선비인데 아무 왕에 대해서 충성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종과 그런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후에 삼족을 면하는 그런 형벌을 무릅쓰고 그렇게 장사 지내서
1: 예예.
2: 소위 말하는 그 부분 장사 지낼 때 주변에서 말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선피아 오소감심
1: 예.
2: 즉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나는 옳은 일을 행하겠노라 하시면서 그 수습하시고 잔치를 감춘 뒤에 241년 속종 때부터
1: 네네.
2: 그렇게 이제 거기 복권되기 단종 복권과 동시에 그 정부에서 벼슬을 주신 겁니다.
0: 예.
2: 이 공조 참판 또 공조 판서
1: 예.
2: 또 그다음에 충의공 뭐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 생년에 벼슬한 일이 없는데 돌아가신 뒤 뒤에 벼슬을 받은 거지만서도 우리는 그 참 그런 벼슬이 진짜 벼슬이 아닌가
1: 예. 그럼요
2: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예.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숙종 때 추서가 되셨네요.
2: 숙종 때부터 단종 복이 되면서부터 예. 이제 추서가 된 거죠.
1: 예. 예. 예.
0: 사실 그 충의공 엄흥도님은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잖아요 국민적으로.
2: 그렇죠.
0: 근데 이번에 이제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고요.
2: 예.
0: 또 심지어는 세계에서도 막 미국이나 예.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이 영화가 인기를 합니다.
1: 난리 예. 났습니다. 예.
0: 그쪽에서도 다 충의공 엄흥도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2: 예.
1: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그만큼 네. 영월에 있는 엄흥도 선생의 그 기념관에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기념관이 있습니까? 예.
3: 그 엄흥도 기념관을 저희 아버님께서 1995년도에 이제 기공식을 열리면서 그 현승정 총리 분과 함께
0: 네.
3: 관련된 이제 그 큰 일을 네. 이제 시작하셨고요.
1: 그래서 네.
3: 98년도 당시 이제 IMF 시절인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을 이제 직접 지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0: 네.
3: 그 기념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벽화들,
0: 네.
3: 여러 가지 단종의 그런 어몽도 우리 중신의 그런 과정들을 담은 그 벽화들이 굉장히 소중한 벽화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벽화는 저희 서울대 이종상 교수님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신권 5만원권 그리고
1: 예,
3: 5천원권을
1: 예.
3: 직접 그리신 분이십니다.
1: 디자인하신 분.
3: 그래서 예, 그런 예. 소중한 그 어떤 자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21년도에
0: 예.
3: 자연으로 재해로 인해서 모조리 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1: 아.
3: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시 그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영월에 계신 여러 분들과 함께 재건을 목표로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걸 단순히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공간을 그 엄흥도 기념공원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1: 그러니까요.
3: 것을 목표로
0: 예.
3: 좀
0: 예.
3: 추진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0: 예. 그 왕가 사는 남자를 계기로 거기 영월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거기 엄흥도 기념관 앞에는
0: 네.
3: 그 엄흥도 충신께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할 때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걸 알고 있고요.
1: 주소더라고요.
3: 네네.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뒤에 이제 데크를 이렇게 잘 깔아가지고 공원처럼 잘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0: 네.
3: 충분히 꼭 그 영월에 가시면 한번 꼭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동안 우리 대종회 회장님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2: 그거는 이제 거기에

0: 분란 자리에서 희귀 물인 대물 네. 황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이틀 동안 안 가서.
1: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잖아요, 황구렁이. 네,
0: 거기서 이제 천도제를 하면 지낸 뒤부터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세월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이 좀 대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때 집전하신 스님이 그 단종 온찰인 온찰인 보덕사 해주 스님, 조계종엔 또 저기 기획실장인 삼회 스님이 집전해가지고 영험이 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1: 부처님이 막 가피를 주신 것 같습니다.
0: 부처님 가치지. 그렇게 스님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오묵도 선생 후손 가운데 이제 저희가 알만한 많은 분들, 앞서 이제 어맹란 배우 어맹란 선생님, 또 산악인 어몽길 선생님.
1: 어몽길 대장님 유명하시죠.
2: 자, 이제 자료 영상 보면서.
0: 제사지는데 총관이에요, 총관.
2: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 모습은 지금 현재 재단 앞에 앉아있는 분은 영월지역 정치인회 회장하신 어민영 회장이시고요. 그 뒤에는 역대 영월 정치인회 회장하신 분들.
2: 우리가 아는 그 엄씨. 훌륭하신 분들.
1: 엄씨는 본인이 하나인가요?
0: 하나.
1: 아, 영월 엄씨 하나인가요?
0: 한 보입니다.
1: 아, 그래도 다 연결이 되네요.
0: 그렇지.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이 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 이건 또 어떤 모습인가요?
0: 저 사진은 저 어맹란 씨에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아내상을 드렸어요.
2: 자랑스러운 아내상.
1: 어맹란 선생님 하면 그 연예인 부부이지만
0: 내조하고
1: 최고죠.
0: 그래서 안 줄 수 없다. 아내상을 주면서 주고 대장호 해관 사무실입니다. 주고 거기서 기념 참여한 겁니다.
1: 이 사진은요?
0: 얘는 우리 그 이제 집 어른이 사회 활동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근영 육행재단 이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삼국 한자 공동 체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세미나 할 때 그때 일본 쪽, 한국 쪽 한일협력위원회 한국 쪽 회장인 우리 진현학 회장님하고 오찬하면서 지금 그 행사에서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2: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해가적 시대에 이제 문중이 다 함께 뭔가를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고 또 함께 또 자랑스러운 아내상 같은 특별 상도 또 제정해서 또 전달해 드리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1: 너무 좋죠. 요즘 이제 그 효에 대한 그런 의식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또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2: 그렇죠. 간과하죠.
1: 근데 행복의 첫 출발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는 부모, 형제, 또 우리 가족. 이것을 함께하는 모습.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문중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이제 많이 홀로 있다 보니까 많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걸 극복하는데 함께하는데 도움이 되죠.
2: 참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뭐 예술계, 그렇죠.
1: 맞아요.
2: 언론계, 그다음에 또 기업인으로서 참 다재다능한 우리 엄씨 가문의 후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해공 어문도 선생의 그 정신이 우루 불교 정신과 또 맞닿아 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0: 불교 정신이 뭐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등등 전부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수처작주도 해당될 될 수도 있고 가는 곳마다 뭐 주인이 되라 그 사람 역할이 문제예요. 가는 데마다 정신이 좋아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2: 맞습니다.
0: 뭐 일체 유심조도 그 거론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해도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2: 맞아요.
1: 또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돌아가실 때 보면 허무하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과연 선악에 대해 인과응보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 왕과 사는 남자 이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흘러가서 결국에는 선악의 응보는 당연히 존재한다. 예.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2: 그 언젠가. 네. 예. 자, 두 분이 함께 통일 운동하시는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엄철현 불자님은 아버님께서 명예 이사장으로 계신 네. 한반도 발전 전략 연구원 또 이사로도 함께 활동하고 계시죠.
3: 네, 맞습니다. 예. 한반도 발전 전략 연구원의 이사장님은 엄기영 이사장님하고 예. 계시고요. 거기서 이제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또 맡고 있는 분야는 이제 탈북민이 한국으로 와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실제로 이런 뭐랄까요 민주주의라든가 네네. 또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하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창업을 돕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실제로 창업을 해서 뭔가 본인들이 혁신을 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이제 투자도 하는 일을 그 안에서 돕고 있습니다. 네.
1: 아까 보니까 중도 유경재단 이사장도 맡고 계시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3: 예, 중도 유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또 아버지이신 네. 친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장학재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주로 이제 불교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네. 불교 동요제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불교 동요제에서 저희가 일부 이제 후원을 하면서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매년 합창해서 또 그 관련된 대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작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각계 계층에 계시는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또 저희 아버님이 전 이사장님이 하신데요. 저 아버님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어받아서 그런 이제 사회 활동,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진짜 사회 공헌 활동.
1: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예. 그런데 불교를 표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사실은 뭐 불교랑 또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불교계의 그 은석초등학교입니다.
2: 은석초 나오셨군요.
3: 은석초등학교를 나오게 돼서 저희 형제가 이제 네 형제인데 네. 형과 이제 누나 두 분 저 있는데 다 이제 은석초등학교를 나오게 됐던 인연이 또 있기도 합니다.
2: 네. 사회공헌 활동의 또 일환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통일에 대한 그 원력, 아버님의 원력이 너무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앞서도 이제 통일 관련 영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곁에서 보기에 어떠신지요?
3: 저는 아버님 워낙 이제 왕성하게 또 과거에 이제 그룹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IMF 시절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회사가 좀 이제 어려워지면서 저도 네. 그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는 좀 아픔이 있었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또 공헌 활동 또 영월엄 씨에 대한 어떤 대종회에서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그 봉사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 활동하시는 부분이 제가 계속 더 배워야 되고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워낙 이제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예.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이어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 다음 세대 또 제 자식들에게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 통일에 관한 그 좋은 영화가 나와서 왕과 사는 남자처럼 전 국민이 통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두 분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머지않아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엄상호 불자님께서는 이제 30년 넘게 매일 333배를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와, 그 절수행 333배 스님 매일 30년 동안 와, 쉽지 않지 않나요?
1: 매일 108배도 쉽지가 않습니다.
2: 네. 어떠세요? 이제 절수행을 통해 이제 깨달으신 부분 또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불교는 333으로 나간다. 예. 끊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111가 108점주를 100개를 하나를 만들었어. 하루 3번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 3번 돌리면 뭐 한 시간 정도 그 절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저 절을 하다 보니 그게 또 이제 인이 100개
2: 인이
0: 막 인이 돼가지고 거의 뭐 한 30몇 년 정확하게는 30한 3년 이상 했는데 한 400만 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 지금 남는 결론은 뭐냐? 내가 한 10년 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43번의 대수 수술하고도
2: 세상에
0: 예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이게 부처님 가피 인제 불보살 가피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엄마 그래도 이렇게 그 왕관하는 남자도 대박도 나고
2: 오늘 또 이 자리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요.
1: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2: 예. 예
0: 건강하지는 않지만서도 하여튼 뭐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예. 예. 우리 엄철현 불자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예하이신 성파대종사께 또 법명을 받으셨다고요. 아.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귀한 법명 받게 그러게요. 되셨나요? 예,
3: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사실 아버님 덕택이죠. 이제 50살이 이제 넘어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가치를 위해서 뭔가 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곳에서 계속 더 사회적으로 더 크게 활동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저에게 또 그런 그 진광이라는 진짜 빛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그 소중한 법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름에 그 법명에 걸맞게 제가 더 큰 사회적 활동을 돕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법명 너무 좋네요. 진광. 사실 이제 선친도 아주 신심 깊고 원력 깊은 불자님이셨고 또 우리 이사장님도 또 아드님도 그런데 오늘 TV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도 신심과 원력이 아주 깊으시다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3: 저희 아버님의 성공의 비결에는 저희 어머님의 큰 또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또 정말로 내조를 잘 해주시는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내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또 형제 자매들 잘 키워주시고 또 그 덕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잘 활동할 수 있지 않나 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제 우리 엄철현 불자님께도 이제 자녀분들이 계실 거고요. 할아버지로서 또 아버지로서 미래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이 할 일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예.
0: 앞으로 뭐 몇 생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살았을 때까지 뭐 어떻게 하든지 지은 죄 다 사하고 가야 되겠나. 죄가 많아 내가 가만 놓았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서도 양심이 죄가 많아. 그래 이걸 벗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이사장님은 죄가 아니라 지은 선행의 공덕이
2: 그럼요.
1: 너무너무 많습니다.
2: 자, 방송을 보고 계실 또 아내분, 또 자녀분들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종환지원인데요. 즐거울 종 빛날환, 즐겁고 빛나게 잘 자라주길 바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몽도의 영화, 특히 왕관하는 남자의 충과 의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이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강원도 영월에 있는 어몽도 기념관이 다시 재건되고 복원되고 또 생태 공원으로서 어몽도 기념 공원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에 꼭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2: 네. 네. 훌륭한 두 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 나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스님 어떠셨어요?
1: 이 시대 누구나 이제 내 앞길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보다는 함께 그다음에 우리 내지는 아무튼 모두를 위해서 또 그 바탕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깔고 있고 실천해 가시는 두 분을 보면 항상 존경하는 마음 수준으로.

0: 있습니다.
1: 네, 예.
0: 우리도 이사장님을 뵈면 아, 우리 불자들이 가야 될 길,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두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모쪼록, 예, 지금처럼 부처님의 가피로 늘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화목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원만 성취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사업이면 사업, 그렇죠. 네, 불교 인재에 대한 그 원력, 그리고 우리 불교계 발전을 위해 함께하신 이두 분의 그 원력이, 아, 스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0: 우리 불자들의 기업이라든지 제가 불자로서의 어떤 귀감이 되신 분입니다. 항상 이제 무엇을 하는데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1: 네.
0: 일을 하시고 또 전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도심 포교에 큰 자취를 남기신 분이죠.
1: 네. 엄상호, 엄철현 불자님과의 그 만남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우리 비태인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가치 또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또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부따회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방송 포교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1: 네.
0: 185에 02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서 법보시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의 전통 회화인 민화를 그리고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예술가이시고요. 그리고 합천동에
2: 네,
1: 사시십니까?
2: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님을 만나 뵙고 갈 때, 식묘장로 대다라니 만독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불교를 입문한 지한뭐 25년 됐지만, 스님을 만난 적은 25년 전에, 9년 전에 만났으니까, 그때 뵀을 때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이게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 그전에는 뭐 유치원 다니는 학생, 유치원생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 그때 가보니까 만독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108번은 해야 100일 동안에 만독을 하더라고요.
1: 108번.
2: 저는 그때 그걸 만독을 했어요. 처음에, 예, 스님을 만나서. 예, 그리고 계속 이어오는데, 화엄경, 야창계, 또 금강경, 간센보살 보문품, 또 천재파량지경, 또 약사 여렙을 보는 공덕경. 제가 이제는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글을. 그리고 또, 뭐, 능엄신주, 장수멸제경, 뭐, 금강경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는, 지장경 됐어요. 한 10가지 이상을, 다련의 경과 그, 부처님 독경을, 그, 불경을, 그, 거의 한 독은 안 끝나요. 100일 동안에 하루에 20독 이상. 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작년에 그 법화경을 1년 기도를 봉행했어요. 입재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입재와 회향을 반복 계속 이어져서
1: 이어서요.
2: 입재를 하고 나면 회향, 회향하고 나면
0: 다시 입재.
2: 잠시 입재.
0: 근데 이제 보통 절에서는 이제 뭐 관음기도, 관음 천일기도, 뭐 지장 백일기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정근하는 걸 이어서 하는데 도원사는 백일기도하고나 할 때마다 주제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가 봐요.
1: 바뀌면서.
2: 네네, 바뀝니다. 그때 코로나가 있을 적에는 스님께서 미리 예견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리 1년 전부터 약사 여렙을 보는 공덕경을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2: 예,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는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코로나 시절에 우리 신도들은 한 분도 코로나 걸린 분이 없었어요.
1: 정말요?
2: 예, 정말입니다.
0: 진작 알려줬으면 그거 하러 갈 텐데.
2: 네.
1: 좀 전화 드려봐.

0: 되나 봐요. 한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의 100일 기도를 그렇게 시행하면서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의 법화경 기도를 작년에 이제는 입제를 해서 9월 초쯤 입제를 하고 지금 8월 29일 날 이제는 회향할 예정이에요.
1: 예. 거의 1년이네요.
0: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법화경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불자들은 불성이 있구나, 중생들은 불성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보살님들도 자신만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그게 나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1: 레벨업 됐네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스님을 뵈면서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2: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예, 그래서 저도 기도한다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1: 네. 기도 원료뿐만 아니라요, 이제 도원사 나눔회를 통해서 보시행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던데요.
0: 네네. 예. 저희 절에는 나눔회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 5천 원 이상 기금을 모아주시면 그 기금으로 우리 지역에, 합천 지역에 소년 소녀 가장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1: 서너 명 정도. 예. 여전히 좀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많죠.
0: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군이나 이런 데 이제 아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1: 추천받고.
0: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오시는 분들, 우리 불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행사를 치르고, 그 오신 분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는 공양도 대접하면서. 와. 예. 그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이웃의 어려운 분들한테 예, 좀 기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예. 훌륭하십니다. 몽골 사원과 MOU를 또 맺었다. 아니, 아까 작은 사찰이라고 하셨는데.
0: 네. 네, 네.
1: 활동은 정말 왕성하네요.
0: 맞아요. 진짜 저희 스님이 서원이 너무 대단하세요.
1: 예.
0: 그래서 내 거 챙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면. 모두 퍼주기 바쁘셔서 저희 절이 너무 그래 소박하고 협상 것 같습니다.
1: 어떤 교류를 하시는 거예요?
0: 예, 몽골하고는 저희가 교류한 지 올해가 8회째예요.
1: 벌써요?
0: 예, 8회째인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스님께서는 매년 미리 한 두세 번은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이제 조율을 해야 되니까.
1: 네. 네네네. 예,
0: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행사한 게 어린이날 행사도 했고 또 마에트라 행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륵세계 부처님이 빨리 출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행사예요. 예, 그런 행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 행사도 같이 우리가 같이 했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스님께서 수계법회, 우리 한국식 수계법회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도 했지만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좀 해줍사. 그러면서 미리 스님이 다녀오셨어요. 한 두 번 정도 다녀오셔서 5월 31일 날 그쪽에 몽골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서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5월 30일 날 예, 또 출정을 나갑니다.
1: 바쁘시네요.
2: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0: 네.
2: 이제 스님들이 본래는 이제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수행, 하나는 전법. 근데 이게 두 가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에 이제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법에 중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전법에는 것도 기도, 차차 기도하고, 거기에 머무는 분들, 혹은 강의면 강의만 머무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1: 맞아요.
2: 기도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전법도 하시고, 또 저 글로벌 저기 몽골까지 가서 전법도 하시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큰 원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신도님들도 그 원력에 맞추어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1: 함께 하다 보면 또 못지않게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0: 저 사실 스님 때문에 이제는 좀 뿌듯한 감도 많이 얻게 되는데 스님께서는 작년에 에르젠조 사원의 방장으로도 취임도 하셨고요.
2: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리고 감사패도 받으셨고 덩달아 저도 옆에서

0: 감사표 받으셨어요. 받았고,
1: 네.
0: 내년에는 그 에르전주 사원은 울란바토르에서 한 6시간 이상 가야 되는 도시에 있어요. 카라쿠룸이라는 도시에
1: 보물이
0: 있는데,
1: 넓잖아요.
0: 예.
1: 네.
0: 그 도시의 그 시장께서 내년에, 올해 그 감사표를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
1: 아니, 그 인연을 처음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그것도
2: 그러게, 동사하고 인연은
1: 궁금하네요.
2: 어떻게?
0: 아, 제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스님 만나기 전에 9년 전에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들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들도 또그 와중에 또 다쳤어요. 또
1: 몸
0: 다리를.
1: 아픈 시기.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갈 길을 잃은 것 같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잡아야 될지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제 조그만 작업실에 갤러리에서 이제 회원들을 수강하고 있을 때 강의를 하고
1: 네.
0: 있는데, 그한 언니가 저희 스님을 뵀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어머, 그런 좋은 스님이 계시구나. 그 생각만 했지, 만나러 갈 생각은 그때는 없었어요. 어머,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일을 보고 가다 보는데, 저를 보길래 자꾸 저길 가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그 절에 지장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지장 보살님 앞에서 다리를 다쳤으니까 절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간절하게 삼배를 겨우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간세음보살 다 쳐줬어요. 지장 보살님. 제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삼배를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원각 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 스님한테 가라는 말씀인가? 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쫓아갔어요. 스님을 찾아.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됐는데, 그때 스님이 제가 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그 옆에 있던 보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살님 오신다는 거 스님 벌써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살이 이제 저희 절에 올 거다. 온다고 했는데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듣고 진짜 그때는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원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충분히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는 쫓아가서 제 기도보다도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을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였는데 스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살이 더 급해. 보살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뭔가 그 어지러운 마음을 이미 좀 간파를 하셨을까? 그죠? 예.
2: 인연이 있으시네요.
1: 그러게요. 예.
2: 그때 이후로 계속 도원사에서 기도하시고
0: 네.
2: 사무장도 하시게 되시고.
0: 예, 그때 이제 스님이 지켜보시더니 저희 사무장 역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저는 사실 사무장이 뭔지도 모르고,
1: 얼만큼 바쁜지도 모르고.
0: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만 그림 그리고 제 앞길만 닦고, 근데 오로지 뭐 자식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것뿐인데, 자식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간 건데, 그게 그렇게 와 닿으니까, 어유 당황스러웠어요,
1: 처음엔 당황스러우셨어요?
0: 그때는. 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게 한참 뒤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되겠지.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아, 내 눈에서 이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예.
1: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오고
2: 그러게요.
1: 있습니다. 108 산사순례를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계시대요. 근데 놀랍게도 원각 스님께서 직접 버스 운전을
0: 네,
1: 하신다던데. 예.
0: 그렇습니다. 스님이 직접 중급 버스를 사셨어요. 예.
1: 면허도 있어야 될 텐데요.
0: 근데 그거를
2: 대형면허를
0: 대형
2: 있어야 되는데.
0: 면허를요, 일주일 만에 따셨어요.
2: 보통 열정이
0: 야,
2: 아니시네요,
0: 예, 일주일 만에 따서
2: 선생님.
0: 더 재미난 거는 일주일 만에 우리가 양양 휴양을 갔어요. 스님이 운전해서.
2: 그 원귀를
1: 합천에서
0: 네, 합천에서
1: 양양까지
0: 예, 양양까지 예, 강원도

0: 그 이제 성지순례 가면 네. 신도들 모으고 그다음에 신도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일정 다 스님들은 다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하고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직접 운전까지 가신다 해도 엄청 힘든 일인데.
1: 그러니까 그런 원력이나 이 보살들을 조금이라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먼저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도 아닌가 합니다.
1: 네, 실천행을 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2: 자, 그 순례길 어떻게 또 함께하고 계신지 준비된 이제 화면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가 어딥니까?
1: 여기는 영동 반야사.
0: 예, 유명하죠, 반야사.
1: 예, 문수보살님 전 앞이에요. 아~ 예,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2: 몇 분 정도 가셨어요?
1: 우리가 주로 20명에서 30명 사이.
2: 꽤 크시네요. 예,
1: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워낙 또 끈끈하고 네네네. 서로 친분도 있고.
1: 맞습니다.
2: 의지하는 사이일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2: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거죠?
1: 예, 매월 저희가 지금 넷째 주 토요일에서 다음 달부터 셋째 주 일요일로 바뀝니다.
2: 일정을 조금 바꿔서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1: 많이 하천 거죠? 지역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토요일에 우리가 시간 맞추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요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2: 뭔가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0: 그러게요.
2: 이곳은 어딥니까?
1: 보도감에 이 사진 보니까 알겠는데 여기는 정상이 아니고 정상 가기 전에 그 앞에 보도감 앞에
0: 아마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시나 보죠?
1: 저희가 1박 2일로 그때도 그 간 겁니다. 저것도 산사순례입니다. 1박 2일 간 산사순례인데 여름이에요. 전에 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모기장을 갖고 가서
2: 야외라서
1: 밤 철야 기도를 한 그런 장면이네요.
2: 모기도 같이 기도했겠네요.
1: 모기 많이 물렸습니다.
2: 다음 생에는 모기의 몸이 아니.
0: 이 장면이요.
1: 여기는 남해 쪽인데요. 우리가 방생 가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저는.

0: 담을 수 있어서 매진했던 것 같아요.
1: 부럽네요. 저는 스님 그래도 작가는
2: 그렇죠.
1: 항상 그 뭔가 예술 작품 하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스트레스 또 뭔가의 압박도 받고 또
0: 네.
1: 예민하고 전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행복하다. 예,
0: 네.
1: 이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복 받으신
2: 그렇죠.
1: 분인데요. 예.
2: 근데 민화는 일반 스무카나 동양하고 좀 달라요.
1: 네네. 달라요.
2: 스무카나 동양 하나 이런 것들은 예술성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민화는 예술성이 아니라 오사죠.
1: 네.
2: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민화는 원래 이제 사찰에서는 탱화를 그려요.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신중들의 탱화를 그리죠. 근데 민간에서는 그 탱화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화 대용으로 이제 어떤 벽사, 삿된 걸 이제 막아주고, 이제 파사, 삿된 거를 파하고, 또 거기에 이제 발원, 축원, 행운, 기원, 이런 것들을 담아서
1: 담아서
2: 그려서
1: 그리는.
2: 모셔놓는 일종의 성스러운 그림이었던 거예요.
1: 네, 옛날에는
2: 예. 그러다 보니까
1: 상징적이고,
2: 상징성을 다 거기다 가미시켰고요.
1: 장식성으로.
2: 그러다 보니까 원색으로 그리고, 원색으로 그리고 또 더구나 이제 그런 상징은 이제 우리의 기원이나 축원이나 행복은 밝음의 빛을 상징하거든요.
1: 그렇죠.
2: 거기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죠. 어둠은 우리의 두려움이고 그 슬픔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밝고 빛나고 원색이고 아주 뚜렷하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렸지
0: 예,
2: 않았을까.
0: 그런데 저는 그 기법보다 제 나름대로의 제 마음을 담았죠. 예, 파스텔 같은 그런 색감으로 내 마음을 전하는 그림으로 좀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원래
0: 오방색이
2: 민화도
0: 아닌,
2: 맞아요.
0: 민화는 오방색이지만 오방색이 아닌 제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묘사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제가 제 스케치로
1: 재해석한.
0: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2: 그럼 예술을 좀 가미시켰네요.
0: 네네, 좀, 아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 또 색감으로 나타나고 싶은 내용들, 처음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예. 근데 그때, 지금 생각에 이렇게 보면, 아, 미나는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아, 불교는 아, 내 마음을 깨우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이 요즘
2: 비유가
0: 들어요.
2: 아주
0: 아, 예,
2: 좋네요.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2: 철저합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참 바쁘게 활동하고 계세요.
2: 그러게요.
1: 역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0: 아,
1: 가족일까요?
0: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인데, 내가 처음에 기도하게 된 원인은 남편과 우리 두 아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건데, 결국은 이 간절한 기도가 응원해준 거 힘이 되는 거는 가족이구나. 내가 기도해준 사람이 곧바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저의 신앙을 지켜봐주는 우리 신랑이 너무 고맙죠. 그게 다 제일 큰 힘이고, 그리고 언제나 엄마가 하는 거는 뭐두 아들들은 엄마가 하는 길은 무조건 응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대고 수행해 가는 길은 다른 사람보다 아, 전생에 좀 복은 지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지금 보고 계실 거거든요.
2: 맞아요. 나온 김에
1: 네.
2: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저기 우리
2: 보살님.
0: 남편한테 먼저 얘기할까요? 언제나 나의 종교인 나의 불교를 지켜봐주고 믿고 의지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어느 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신랑은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절에나 무슨 이야기할 때 저의 얘기를 하면 절에 그렇게 다닌 보살이 사무장이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우 이분이 나보다 한발 부처님 앞에 더 나아가신 분이네. 아유 보살이 딸이 없네. 그러면서 감동을 하죠. 그래 여보 아무튼 고맙고 앞으로도 언제나 나의 힘이 되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 돼줘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 아이들에게도.
0: 예. 아, 우리 진짜 아들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것 같고, 또 우리 아들들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0: 엄마는 기도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언제나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막 중심을 잡히지 않을 때는 얼른 바로 일어서서 중심을 더잘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언제나 너의 편이다.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아들.
1: 네. 아,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꿈과 발언 갖고 계신지요?
0: 아, 네. 우선 저는 우리 사찰 이야기인데요. 우리 절에 우리 원각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슬픔과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언제나 오셔서 다시 일어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곳이 되려면 저희 절이 조금 소박하다 보니까 좀 불사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조금 이어졌다면, 예, 저희 도원사에는 좋은 기도가 기다리고 있고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도원사로 오세요.
2: 정말 그동안에 기도한 공덕과 원력으로 다 성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스님. 먼저 항상 행으로 보여주시는 스님이 있으시고 늘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불자님이 계시기에 두 분의 인연 앞으로도 쭉잘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덕사 많은 신도님들도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번 만남에는 또 다른 도반님들 많이 생겼다. 함께 또 나와서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은 부자가 나란히 불교를 위해 또 통일을 위해 활약하고 계신 엄상호 엄철현 불자님, 또 깊은 신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미나와 불화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신 이혜련 불자님, 이렇게 세분 만나봤습니다. 스님,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2: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엄상호, 엄철현 불자님은 선친대부터 불교와 관심 있게 또 불교와 함께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원력과 신심을 우리가 불자님들의 귀감이 되고, 또 뒤에 만나신 예련 불자님, 지식한 신심과 기도로 또그 주지이신 원각 스님의 원력과 함께 하시는 분 모습들, 우리 불자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방송 보시면서도 많은 감흥을 받고 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은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모두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시간이니까요. 방송에서 내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주변에 훌륭한 도반을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가 활짝 열려있어요. 1년 365일 24시간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느끼는 소감 말씀, 또 부따위 아직 가입하지 못하셨다. 주변에 좀 권선도 해주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부따위에 가입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포교에 주역이 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1855-010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불자라는 것이 또한번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왕과 사는 남자 못지않게 우리 불교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멋진 불교 영화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봤는데요.
2: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원력을 세우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 걸음은 각각의 장소에 처한 환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불교를 알리고 불자들의 영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K문화의 힘을 입어 머지않아 예. 예, K불교, 우리 한국 불교의 그 귀한 가르침을 전 세계인들이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 저도 함께 발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향기로운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 신행하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황산 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4: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하루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7: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8: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7: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엔용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정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보기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일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량 지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등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응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한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에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0: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5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해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지금부터 한국불교 태고종 총모니 주최하고 구군용창과 충북발전을 위한 무심천 수육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제4회 무심천 수육제 집행위원장 지행스님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4회 무심천 수륙제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육부 대중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무심천 수륙제를 봉행하겠습니다.
0: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에 대해 예를 표하는 3기 1회를 전통 범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부대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제4회 무심천 수륙제 봉행위원장이신 도안 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1: 봉행사, 수륙제는 불교에서 물과 육

0: 낙지를 헤매는 영혼과 아귀를 달래고 이로하기 위해서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 의식으로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불교에 대한 신심이 두터웠던 무제는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 가는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승려들과 상의한 후 스스로 의식문을 만들었는데 그 의식문에 따라 505년에 금산사에서 제를 베푼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뒤 당나라에서는 그 의식이 유명계를 이익되게 한다고 하여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희령연간에 동천이 수륙문 3권을 지어서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륙제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륙제가 행하여진 것은 고려 광종 때 때때로 성대히 열린 바 있었는데 광종 21년 970년에 간량사에서 개설된 수륙도량이 그 최초의 예이며 선종 때는 태사국사로 있었던 최사겸이 수륙제의 의식 절차를 적어서 놓은 수륙 의문을 송나라에서 구해온 것을 계기로 보제사의 수륙당을 새로 세움으로써 수륙제를 더욱 성대히 격식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배불정책에 따른 불교의식의 유교화 정책은 수륙제를 국행으로 거행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오랜 전통으로 계속되어 오던 수륙제를 쉽게 폐지시키는 못하였으며 억불로 이름 높은 태종도 국행 수륙제 폐지의 상소문을 받았으나 대대로 거행하여 온 유풍을 쉽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국행을 고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2월 15일에 거행했으나 태종 15년 1415년에부터는 1월 15일로 변경해서 실시하였었는데 이 수륙제는 대체로 1515년 중종 10년까지 크게 변동됨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왕실이 직접 그 시주가 되어 때때로 수륙제를 열게 됨에 따라 유생들의 시비와 비난을 받았으나 1606년에 창의문 밖에서 실었던 수륙제나 1433년 세종 15년에 효령대군이 시주가 된 한강에서의 수륙제 때에는 양반, 평민 등이 인산일회를 이루어서 길을 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종 때에 이르러서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수륙제가 북행으로 거행됨이 금지되었고 민간을 통해서만 정성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뜻깊고 유서 깊은 수륙제가 원만히 설판되도록 적극적인 후원은 물론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사를 증명하시고 늘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본종 최고론이신 충무원장 상진스님과 오늘 법어를 위해서 동참하신 종단의 여러 어른 또 특히 법어를 하신 포교원장이신 능예스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수륙제에 동참하신 육부대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참 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지역도중은 화련개화하고 아기도중은 영멸개화하며 축생도중은 지혜명철하고 법계학년 모든 중생은 이고등락하게 하며 동참제자는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업장소멸 소원성취하시기를 삼보전에 바로 나오며 봉행사에 가름합니다. 불기 3053 3월 3일 무심천 수륙제 제4회 봉행위원장 흥천사주지 도안.
1: 다음 한국부교 태구종 충북교구 종무원장이신 도성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 오늘 먼저 무심천 수륙제가 사해죠. 제가 처음에 1회 때 시작할 때 3년은 비 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4회 때부터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안 왔죠? 어느덧 제4회 무심천 수륙대제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륙대제는 물과 육지에 떠도는 모든 영가를 이루하고 유주무주 고온을 천도하여 자비와 공덕을 해양하는 참으로 뜻깊은 불교 의식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맺힌 원한을 풀리고 어둠 속에 머물던 영가들이 밝은 길로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론합니다. 아울러 이 공덕이 무심천을 비롯한 이 땅에 두루 해양되어 지역 사회의 화합과 상생에 인연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걸음 해주신 원로 대덕 스님들과 육부 대중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보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지요? 충청북도가 안정이 돼야 대한민국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도시가 되게끔, 특히 청주시가 그렇게 되게끔 다 같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의 의장이신 법륜 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대지에 생명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이 찬란한 봄날,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청주 무심천 전에 우리 무심천 수륙제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유주무주 고원에 서러운 덕을 달래고 일체 중생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하는 거룩한 법석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극한 정성을 법석을 원만히 준비해 주시고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 교구 종무원장이신 도성 스님과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종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륙제는 차별 없는 자비의 구현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수륙제는 본래 하늘과 땅, 산천과 물속에 떠도는 모든 외로운 영혼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 왕생하기를 서원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무차입니다. 이는 그 어떤 장벽도 차별도 없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치유하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가들에게는 해탈의 기쁨을 전하고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탐진치 삼독을 씻어내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무심천이라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일체 중생을 한 몸이라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무심천의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듯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염원 또한 메마른 현대의 가슴을 적시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사바세계를 치료하는 감로수가 되기를 바란합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수륙제의 참뜻입니다. 태고종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 교구는 그동안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호흡하며 포교와 봉사의 최일선에서 종단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 봉행되는

0: 초록제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무형무산을 계승하고 청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 기초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납은 태고종 주황종회를 대표하여 우리 종단 충북 교구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가 사회적 아픔을 보듬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에 불교 중의 문은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하신 공덕으로 계시는 곳 혹은 가시는 곳마다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절한 연불 소리가 무심천을 넘어서 온 세상에 평화와 울림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록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삼진날 본전 인사드립니다.
1: 다음은 한국불교 태고종 호법원장이신 구산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2: 오늘 화창한 봉감이 그 대지를 가득한 희망의 계절입니다. 사방에 완연한 이 아름다운 4월의 봄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무심천 법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무심천 수록제가 청주 시민의 마음을 부둥고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굳건히 자리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록제는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가량사에서 설판된 것이 그 효시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조선 세종조에는 효룡대군이 한강에서 실천한 수록제로의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록제는 계층을 넘어 모든 생명의 안락을 기원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행하는 제4회 무심천 수록제 역시 이러한 만물평등과 생면종중의 고귀한 가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횟수를 거듭하며 그 의미가 더욱 깊어가는 이번 수록제가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불교 태고종의 전통문화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 누구나 우리 불교 문화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교구는 종단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무심천에서 봉행되는 법석을 통해 충북 교구가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동체제비의 마음을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심을 실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4회 무심천 수록제의 원만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
1: 무심천 수록제를 맞이하여 불자님들에게 법을 전하는 법문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포교원장 능해 큰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충북교구 영꽃합창단과 함께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을 청하기 전에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만물 동근 일체관이요 무심천수 정진란이라. 평등자비 훈법계 생사무의 해탈도. 만물은 한 뿌리요 한 몸이라 관하니 무심천 맑은 물이 세상의 온갖 번뇌와 티끌을 씻어 주시네. 평등한 자비심이 온 법계에 가득 차니 삶과 죽음 걸림없는 해탈의 길을 열도다. 이름 낙지 천하초라하였으나 이제는 만화방창한 봄 기운이 우리 충청북도 대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주를 흐르는 생명의 근원인 이곳 무심천에 모여 유주무주 애혼들의 고단한 넋을 달래고 나아가 우리 충북 지역과 청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일체 중생의 안락을 기원하는 제4회 무심천 수륙제를 엄숙하게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에 접어들어 산천 초목이 저마다의 찬란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환희로운 시절에 동참 대중이 지극한 정성으로 수륙의 고혼을 천도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인연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명을 밝히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사바세계를 부처님의 정토로 바꾸겠다는 사부대중의 숭고한 서원이자 대자비의 실천입니다. 수륙제는 본래 차별 없는 평등의 법석입니다. 양나라 무제로부터 시작되어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 의식은 왕실과 민초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천의 굽이치는 물결 앞에 향기로운 공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 노심초사 정성을 다해 주신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스님과 집행부 교직자 소임자 여러분의 원력에 깊은 치하를 보냅니다. 또한 불교 문화의 전성을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청주시 관계자 여러분

0: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들과 충북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주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신앙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생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4부, 6부 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산천 초목과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설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반목과 상처를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고 우리 충북 교구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다듬으며 한 차원 더 높이 비상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곳 무심천에 흐르는 물이 결국 하나의 큰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자비심 또한 너와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만물 평등과 생명 존중의 거대한 강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공덕으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심청류 세척원결 충북번영 불일정위, 무심천 맑은 물은 맺힌 원한 씻어내고 충북의 밝은 번영 부처님법 길이 빛나리, 자비일념 보조세간 원공중생 동성불도, 자비로운 한마음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니 원컨대 모든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1: 오늘 크고 깊은 소중한 감로의 법을 설하여 주신 한국불교태고종 포교원장 능해 큰 스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신 이광희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 무심천 수륙제가 4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불교만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심천에 벚꽃이 졌지만 벚꽃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피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벌나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물들의 죽음들, 이 떼죽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는 과실 맺는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부심천에 가보면 언제나 보이던 송사리도 안 보이고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서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그런 영가들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살아보자고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육지와 물속을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이런 불교 불가의 정신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지금 시대에 확실하게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영가들을 위로함으로써 구군융창과 충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보자는 이런 기원이야말로 정말 기후변화 시대,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행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행사를 4년째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도성스님을 비롯한 우리 태고종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다음은 이현희 위원님의 축사를 모녀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 뜻깊은 수륙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도성스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참 그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했더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 또 그 어려움이 모든 국민들 특히

0: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 어려움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해체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고통은 나누면 작아지고 자비는 나누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대중들에게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태고종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인사말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청원구 국회의원이신 송재봉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 네, 방금 소개받은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불교계는 언제나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국운을 융창을 빌어주시고 또 지역 발전에서 앞장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제4회 수륙제를 개최해 주신 도성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총무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충분하게 수행의 공덕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다음은 발언문 순서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비구니회장 정근스님의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언문. 우주에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곳 청주시 생태하천 무심천에 모인 저희 동참 대중 일동은 지극한 정성으로 수륙제를 봉행하고 있나이다. 국운 융창과 충북 발전을 기원하고 물과 육지에서 헤매이는 유주무주 고운을 이루하는 오늘 이 법석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이없이 크신 원력으로 시방색을 비추사 넘치는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여 지기를 기원하오며, 문명이 아닌 밝은 세상, 미움이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충북이 날로 발전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발언하옵니다. 조그만 원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오늘의 큰 법석을 이룬 것처럼 저희 무심천 수륙제가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가피력으로 원만성취되고 이 자리에 동참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유 뿔과 같이 굳건한 신심으로 저희들이 소원하는 발언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하여 지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모니 불. 불기 2570년 4월 19일 충북 비구니회 회장 정건 합장.
1: 사부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교구 연꽃 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욕망의 강, 비천 두 곡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올려주신 연꽃 합장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요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의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계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0: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2: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향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원암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 동문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겨요.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50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그게 사실입니까? 3개월 후 부따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두고 가십니까? 당신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제발 가엾은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1: 아자타샤투, 삶을 지혜롭게 산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몸은 죽어 사라져도 내 목소리는 대왕의 가슴에서 항상 울리며 인도해 줄 것이오.
0: 부디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평생 보람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0: 이제 열반의 길을 가시는데 제가 곁에서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아자타 샤투, 나와 함께 간다면 대왕이 사랑하는 마가다는 어찌 되겠소? 국왕으로서 왕의 본분을 어찌 저버린단 말이오? 수많은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소? 그것이 당신의 본분이오, 아자타 샤투. 본분의 등을 돌리지 마오. 이미 말했듯이 국왕이 의로움으로 다스리면 백성도 의로운 백성이 된다오. 눈을 떴을 때, 즉 새로운 아침이 왔을 때 고운 가락이 되시오. 그리 되면 대왕의 마음에서 담마가 자라게 되오. 그리 되면 브라만과 대신들이 담마와 함께 춤을 출 것이오. 모두가 합류하여 담마에 따라 살게 되면 백성들도 바르게 살게 되오.
0: 다시는 조난을 뵐 수 없다 생각하니 두려움에 목이 조여옵니다.
1: 삶에는 오직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시오. 미래를 염려하지도 말고 과거를 애도하지도 마시오.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지도 마시오. 삶의 진리가 또 하나 있어, 아자타 샤토.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 분명 그것을 잃는다. 도움을 구하려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해방될 것이오.
0: 여래시오, 비록 떠나신다 해도 당신께서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등불로요. 그 등불이 언제나 저를 깨우쳐 줄 겁니다.

0: 이렇게 조난을 뵙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초대를 수락하심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저희는 그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도 의로운 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람의 소원이 삶을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 찬다. 결혼 생활에서는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네.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면 가족이 번성한다네. 이 번성이 널리 널리 퍼지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네.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인 결합과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발전해야만 한다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의 일부라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존중하고 영광되게 해야 하네. 남편은 누구 앞에서도 아내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되네.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예를 지키고 남편 역시 본분을 다해야 한다네.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하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 아내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네. 아내의 본분은 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가족을 늘 진심으로 사랑하고

0: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네. 손님을 존중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면 두 사람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네.
1: 여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도록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나쁜 사람이라네. 자네의 집중도 흐트러뜨리니까 자신의 내면을 닮은 그런 환경을 주변에 만들게나. 마음이 청정해지면 하는 행동마다 의로워질 걸세. 무엇을 하든 그것이 사업이든 나날의 자잘한 일이든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행하게나. 음식을 만들 때는 그저 해치우지 말고 자신과 남편의 부모와 자녀들과 자네와 연결된 모든 이들을 돌보고 아끼고 다독이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게나. 자신의 행복, 번영, 부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누게. 노름과 술을 멀리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며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수행하는 비구들을 잘 보고 명상 수행을 그대로 하게.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걸세. 영원한 평화도 느낄 수 있으리라. 잊지 말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네.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 나무를 보게, 꽃을 보게, 공기를 보게, 물을 보게, 하늘을 보게. 그 무엇도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네. 그렇게 주어진 귀한 것에 감사해야 하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많지 않을진 모르지만 우린 무언가를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불안해지진 않았네. 불안해졌다 해도 그래도 죽진 않았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걸세.
2: 열애씨여, 어서 오셔서 공양을 하십시오.

0: 여보, 이것을 부탁께 공양하지 않았어요. 어서 가서 올리세요.
1: 그래, 잊어버리고 있었네. 얼른 가서 올려야지. 이 달콤한 요리를 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백단향 나무에서 정성을 들여 따온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0: 번개가 치고 폭풍이 오네요. 우기도 아닌데 웬일이지?
1: 찬다. 찬다. 나머지 꽃들을 흙 속에 묻고 아무에게도 주지 말게나.

0: 부타, 왜 그러십니까? 부타,
1: 안 한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죠. 안 이랬다. 다른 비구들과 함께 먼저 가게나. 에라니아 강변에서 거기서 모두 만나세. 안 한다. 나무 밑에 함께 부축해다.
0: 예, 부타.
1: 여기서 잠시 쉬겠다.
0: 예. 이쪽으로요.
1: 안 한다. 목이 마르구나. 나가서 물을 좀 가져와라.

0: 이 오염된 물을 부탁해 드릴 순 없어. 붓다?
1: 아, 나 물 목이 마르구나. 목이 말라.
0: 붓다? 물이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카코타에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곳에 도착하는 즉시 마실 물과 목욕물을 준비하겠습니다.
1: 아, 난 이 바로에 물을 담아라. 그럼 괜찮아. 어서 가가.
0: 예, 부탁.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를 담그자마자 물이 맑아졌네. 부다. 부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연못의 물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바로를 담갔더니 연못의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1: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를 초대했던 나의 제자 찬다가 준 공양이 나의 마지막 공양이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겠지. 그의 식사가 부적절했다고. 네가 그들에게 말해라. 내게 잊을 수 없는 두 개의 위대한 공양이 있으니, 첫째는 내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전 받은 공양이요, 둘째는 내가 열반에 이르기 전 받은 공양이다. 찬다는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공양을 내게 올렸음을 행복해 해야 한다. 안 한다. 우리는 히라니아 강을 건너야 한다. 쿠시나가라 인근에 있지. 이맘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나무에 만발했겠지. 노란 꽃과 빨간 꽃,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어있는 말라국의 정문으로 가고 싶다. 서둘러라, 아난다.
0: 예, 부다.
1: 자꾸 늦어지는구나.
0: 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0: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이런 간극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모든 힘이 통증 치유에 사용된다.
1: 가시지요.
2: 부다. 삶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3: 왜 그래 아니루따? 인내심이 대단한데 어째서 울고 있지?
2: 왜냐면 부다께서 오늘 밤 열반에 드실 것을 방금 느꼈다네.
0: 아난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어야겠다. 오른쪽으로 누워야겠어.
1: 예, 부탁.

냄새가 난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이 가지에는 온통 붉은 꽃들이 가득 피었구나. 봐라. 꽃잎이 마치 빗방울처럼 내 가사 위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밀림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저기에 서쪽으로 지는 해는 찬란한

빛을 모든 곳에 보냈다. 들리는가? 저 음악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살랑이는 가지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의 비구들이여, 진실로 나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싶은 사람은 고결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매 순간 수행하라. 아니루타, 안 한다는 어디 있는가? 어서 불러오라.

진정이 안 한다. 자네가 울면 부탁해서 마음이 안 좋지. 침착하게 가세. 자네를 부르시네.

0: 불안해하지 마라, 아난다. 내 항상 경고했었느니 모든 단마는 동등하다. 삶이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만남은 이별을 하리라는 경고다. 일어나는 파도는 곧 쓰러진다. 죽음이 없다면 어찌 삶이 가능하겠나, 아난다? 자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시봉했다. 자네에게 참으로 감사한다. 자넨 좋은 성품이 많아 지금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 더 열심히 정진하면 생사의 고리를 끊고 넘어설 수도 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모든 고통을 넘어 전진하라. 자네가 그리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자네가 정진하는 모습에 나는 기쁠 것이다.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성품이 있다. 우선 부드럽게 말한다. 무엇이 되었든 가진 것에 만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 바르다. 아난다의 침묵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 역시도 싫고. 아난다, 자넨 아무 질문도 없이 늘 내게 순종했다. 내가 몸을 벗은 후에 자넨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
1: 여르시오, 여기서 몸을 벗지 마소서. 가까운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열반에 드시기에 더 좋은 곳입니다. 라자가 하나, 시라바스티도 있고, 코산비, 바라나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다를 칭견할 수 있는 장소를

0: 선택해 주십시오.
1: 안 한다. 쿠시나가라가 열애는 매우 흥미롭구나. 흙집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인데 내게로 떨어지는 꽃잎들이 마치 아름다운 꽃비와도 같구나. 안 한다. 내가 몸을 벗기 전에 저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아라. 안 한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쿠시나가라로 가서 말라국 왕을 만나 붓다가 밀림에서 기다린다 하라. 그리고 더하여 오늘 밤 삼경에 붓다가 열반에 들 것이라 전하라.

0: 오늘 밤 삼경이 오면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다고요?
1: 그래, 안 한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말라 국왕에게 알려라.
0: 제가 떠나고서 만약에...
1: 아니다, 안 한다. 삼경 이전엔 가지 않을 것이야. 난 미래를 볼 수 있어.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말라 국왕이 내가 자기 나라 숲에서 열반에 들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0: 제가 살아있는 한 분부 거행합니다. 바로 말라 국왕에게 알리겠습니다.

잊지 마라.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0: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우리는 존경하는 대지에게 고통을 주었다. 온 세상이 모두 슬픔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다. 허나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만의 장소가 아니다. 이 세상은 붓다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붓다를 깨워야만 하지. 이제 그 책임을 너희에게 넘겨주노라. 무지로 인해 아픔, 슬픔, 미혹이 일어난다. 화, 탐욕, 자만, 자존심, 질투는 무지가 낳은 자식이다. 미혹은 악을 보여줄 것이다. 두 개의 모습,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실은 같은 것이지. 바로 이 미혹을 벗어야 한다. 일단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계율, 선정, 지혜를 닦고 팔정도를 실천한다면 이런 미혹을 없앨 수 있다. 팔정도를 다시 말하겠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선정. 잠을 잃은 사람에게 밤은 매우 길고 깊어라. 지친 사람에게 목적지는 매우 멀어라. 맹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의로움을 모르고 산 사람에게 삶의 슬픔만이 가득해라. 어떤 지식이라도 책에서 읽은 것이든 혹은 현자가 설한 것이든 심지어 내가 한 말이라 해도 확인 없이 그냥 믿지 말라. 스스로의 지성과 자기의 지혜로 점검하고 확인해 본 다음에 비로소 믿어라.
1: 붓다? 영원한 지혜의 길에서 붓다를 만나면요?
0: 지혜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를 바로 받아들이지 말라. 길을 가다가 붓다를 만난다 해도 그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다 해도 길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말라.

0: 인간의 기록된 역사에서 붓다처럼 두려움 없고 위대하며 사심이 없는 스승은 다신 없을 것입니다.
1: 자비로움으로 선정중 오셔서 영원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0: 저희 비구들에게 팔정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으신 분께서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삶을 지혜롭게 산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나의 몸은 죽어 사라져도 나의 목소리는 그대의 가슴에 항상 울려 퍼지며 그대를 인도해 주리라.
1: 저를 비구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나의 마지막 비구다.
2: 부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3: 무력으로 사리를 가져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하나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부따, 이리 와주시니 이 작은 마을이 지극히 성스러워졌습니다.

0: 부따를 뵙고 싶습니다. 부탁이니 부따를 뵐 수 있을까요?
1: 매우 지치셨어요. 부따의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0: 여쭤볼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하지만
0: 그래도 한 번만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1: 성함이
0: 나는 브라만 수바따라하오.
1: 부따, 왜 그 많은 장소 중에서도 쿠시나가라를 택하셨나요?
2: 안 한다. 진언을 주고 마지막 비구도 수계할 거다. 안 한다. 수바따를 이리 데려오라. 만나보겠다.

0: 항상 부따의 지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부따를 뵙습니다.
1: 질문이 무엇인가 수바타.
0: 부따시여, 프라나 카샤파, 마하칼리 고샬라, 아지타 케삼발라, 산자야 베라티푸타, 니간타 나가푸타처럼 정신계의 고명한 스승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따의 지혜로 깨달았나요?
1: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지금 아는 것은 중요치 않네 수바타. 중요한 것은 자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증오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네. 화려한 외관의 거짓된 모습을 실제로 알아차리면 근심과 걱정은 자연히 멸한다네. 그리고 내면의 사랑과 수용의 마음이 깨어나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네. 자네가 부따가 아니면 부따에 관심이 일어나지 않네. 자네가 부따에 관심이 있다면 자네 역시 부따라네.
0: 부따시여, 저를 비구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아니로다. 수바타의 숙의 준비를 하라.
2: 지금요?
1: 수바타는 지금 여기서 숙의를 받을 것이다. 나의 마지막 비구다.

0: 수바타.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다라네. 마음속에서 붓다를 깨우게.
1: 거룩한 붓다께 귀합니다.
0: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담마라네.
1: 거룩한 담마에 귀합니다.
0: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1: 거룩한 상가에 귀합니다.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나의 단마의 길에 대해 지금 어떤 의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질문을 할 시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누구든 마음속에 의문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게 물어라. 나중에 바로 붓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배구들이여, 수행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지금 다 해결하라.

0: 기적입니다, 여리시여. 여러 번 반복해 물으셨지만 어떤 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구들을 믿고 상가를 믿습니다. 그들은 붓다의 진언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해서 보여주신 근극의 지혜로 가는 길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따르면 모두가 열반을 만날 것입니다.
1: 안 한다. 너는 너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허나 나는 담마에 따라 삶을 살았다. 비구들은 내가 설했던 세계 경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비구든 가장 수행을 조그만 비구라도 이 열반의 흐름과 연결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나의 마지막 당부다.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깨어나라. 단마의 길을 걷도록 해라. 본연의 지혜를 얻으라. 자신을 귀처로 삼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주변에 모든 것이 불안정하니 항상 자신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열심히 부단히 정진하도록 하라. 부디 포기하지 말라.

부따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진정해 안 한다. 부탁해서 주신 책임을 수행해. 탑이식을 하기에 쿠시나가라까지 부탁을 모셔가야 해.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 뿌리로 내려가시오. 아자타샤도 늦더라도 앉는 것보다 낫다오. 고운 가락으로 되시오. 그리하면 담마가 내면에서 자라게 될 것이오. 그 담마가 브라만, 대신들, 백성들의 심금을 울려 모든 사람이 다 고운 가락이 될 것이오. 그들이 담마에 따라 살면 백성들도 그럴 것이오.

0: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영혼이 붓다로 변했습니다. 온 인류는 그분의 축복을 받았지요. 시타르타가 붓다가 되는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이 밟았던 모든 땅은 성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자비로운 꽃이 인류를 고향하기 위해 피었습니다. 그 향기는 미래 세대가 모두 붓다가 되도록 공허할 것입니다. 이 육신은 이제 다 했습니다만 하나의 등불이 수백만을 밝혔습니다. 붓다가 잠시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이 복을 누렸습니다.
1: 한 번도 손에 칼을 잡지 않은 사람이, 무기를 겨누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이긴 위대한 용감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제정하신 기적과도 같은 붓다.
2: 안 한다. 붓다의 잠자기 불을 당길 시간이네. 마하카샤파 비구가 할 일이네. 빨리 오셔야 할 텐데.
1: 저기 마하카샤파가 옵니다.

마하카샤파 비구는 명상 중에 부다께서 열반의 드심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6일 낮밤을 쉬지 않고 걸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부다를 꼭 뵙기 위해 마하카샤파가 그리했습니다.

0: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난 걸 보니 성함도 아름답겠지요.
1: 나는 굴타나 시타르트라고.
0: 그럼 이런 예경의식과 의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0: 누군가가 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1: 물이 깊지 않으면 걸어가면 되고, 물이 깊다면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수영을 해서 가면 됩니다.
0: 그런데 걷고 싶지도 않고 수영을 해서 건너고 싶지도 않다면, 배를 타고 건널 준비도 안 되었다면, 그리고는 그저 신에게 기도한다오. 강의 반대편 언덕이 자신에게로 다가오게 해달라고요.
1: 그런 사람을 바보라 부르죠. 큰 바보요.
0: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궁극의 진리와 깨달음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소? 그가 단지 예견과 죄를 올리고 단식을 하거나 어떤 원리만 따른다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오.
1: 그동안 많은 경전을 읽고 설법도 했지만 삶의 복잡한 진리를 이토록 단순하게 설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께서는 길 잃은 인류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오 부따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나의 스승이시여, 나의 길 잃은 삶을 인도해 준 항해사시여, 당신께 경배 올립니다.

0: 말라구강, 붓다의 사리를 마가다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유골단지 위에다 장엄한 기념물을 짓겠습니다.
1: 이 사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자타샤 투왕, 붓다를 위해 장엄한 기념물을 짓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할 그런
0: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오신 곳이 마가다입니다.
1: 하지만 쿠시나카라에서 열반에 드실 것을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2: 바이샬리 왕으로서 나의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우리나라 수도 바이샬리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어떤 비구라도 잡고 물어보세요. 바이샬리의 모든 백성은 붓다의 소망에 따라 기념물을 지을 것입니다.
3: 이건 잘못입니다.
4: 예, 절대적으로 잘못됐어.
2: 결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나라에도 속합니다.
4: 붓다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1: 하나 나는 붓다의 사리의 첫 번째 권리를 주장합니다. 붓다는 크샤트리아고 우리도 그러하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권리를 가집니다.
2: 이건 공정치 못해요. 붓다가 크샤트리아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붓다의 사리로 기념물을 짓는다면 내가 가장 적임자요.
4: 나는 카필라바스트에서 온 샤카족 붓다이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는 샤카국의 태자였습니다. 카필라바스트의 기념물을 짓는 것은 붓다와 카필라바스트의 타고난 권리요.
3: 나는 팔리아 왕이요. 여기에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
5: 그럼 돌리아 백성은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2: 붓다는 무사 계급으로 태어났을지 모르나 깨달음 이후에 도달한 단계로 본다면 브라만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디아딥의 브라만들이 그분을 예경하는 데 가장 적합하오. 따라서 기념물을 지을 권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오.
1: 그만! 이 분쟁의 해결책은 하나요. 그분이 열반에 든 장소가 그분이 쉴 장소요. 기념물은 여기에 지을 것이요. 무력으로 사리를 가져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안 그러면

0: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 성서에 대한 존중을 잊었습니다.
1: 이성을 되찾게 해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군요.
2: 말라구관, 저한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다면 말입니다.
3: 누구시여?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오?
2: 저는 그저 불화만입니다. 부따의 제자도 될 수 없었지만 부따를 깊이 믿고 신봉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0: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의 강물이 멀리 뻗어나가게 되면 자연이 바다로 합쳐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붓다에 대한 저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 분명 닿았을 겁니다.
1: 저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드로나입니다.
2: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쿠시나가라를 택하셨어요?
3: 수계할 마지막 비구가 있고 브라만 드로나가 여기 살고 있다.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부다.
3: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0: 왜 그래야 안 한다?
2: 부다께서 시간을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셨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사실로...
1: 자, 드로나.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책이 있다는 거요?
0: 비야, 부다는 항상 평화와 관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대하신 분의 사리를 가지려고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아요. 탑의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서로의 욕심으로 다투십니까? 여러분은 여덟 나라의 용감하신 왕입니다. 이 문제의 현명한 해결은 부다의 설법에 준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이 사리를 8등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라 국왕, 마가다 국왕, 바이샬리 국왕, 카필라바스트 국왕, 파바 국왕, 알라카파 국왕, 라마가마 국왕, 프리타다윗 국왕, 여러분은 각각 자국에 기념물을 건립하여 총 8개가 되지요. 8개의 장엄한 기념물. 그리되면 부다의 가르침과 추억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게 되겠지요.
4: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1: 들어오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자네도 부다의 사리를 가져가기는.
0: 매우 감사합니다. 안 한다 비구시죠. 당신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당신이 드러나시군요. 부다께서 당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0: 아니면 이 사리를 제게 주십시오. 구등분을 하겠습니다. 마가다 국왕은 마가다의 기념물을 세울 것입니다. 락슈미나레시는 바이샬리의 기념물을 짓고요. 샤카 국왕은 카필라바스트의 기념물을 세우고요. 발리아 왕은 알라카파의 기념물을 세우고 콜리아 국왕은 카마가마에 세우고 피타 드입에선 대중들이 기념물을 세울 것입니다. 말라국에선 쿠시나가라와 파와의 기념물을 세울 겁니다.

아난다, 놀라지 말거라. 불단은 모든 곳에 있다. 이 잎새, 흐르는 강물에, 햇빛에 있다. 자네를 어루만지는 공기는 나의 축복이다. 나는 또한 이 모래에도 있다.

안한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밖에서도 모든 곳에서 너를 에워싸고 있다.

0: 물 위나 공중을 걷는 것을 기적이라 하지만 부따께서는 최대의 기적은 물이나 공중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거라고 하셨다.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난다. 우리가 간과할 뿐. 푸른 하늘, 매 순간 모양을 바꾸는 흰 구름, 다양한 형태의 잎새들이 나무를 덮고 있지. 어린이의 귀엽고 반짝이는 눈, 이런 것들이 기적이다.
1: 이후 수천 명의 순수한 영혼들이 붓다가 보여준 사랑과 자비의 길을 갔다. 이 발자국들은 인도에서 시작해 스리랑카, 네팔, 티벳, 중국, 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 태평양 건너편 미국으로도 갔다. 세계 모든 곳을 다 둘러쌌다. 2600년 전 부다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했다. 그의 숨결은 지금도 생생히 느껴지며 세상 끝까지도 그럴 것이다.
2: 너 자신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어라. 내면의 부다를 알아차려라. 깨어나라. 그리고 담마의 길을 걸어라. 본연의 지혜를 얻으라. 자신을 귀처로 삼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주변의 모든 것은 불안정하니 항상 자신을 안정되게 하라.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디 포기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CG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안 한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 지상에 온 최초의 붓다가 아니며 최후의 붓다도 아니다. 미래의 붓다가 한 분 올 것이다. 그분은 덕스럽고 지혜로우며 인류의 사표가 된다. 그분께서도 내가 말했던 궁극의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처음에도 밝고 끝에도 밝은 단말을 전할 것이다. 전적으로 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제자는 수천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제자는 무한할 것이다. 그분은 미륵불 마이트레야다.
1: 붓다가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오늘 우리는 왜곡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폭력, 비인간적 행위는 우리가 국가와 종교의 이름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증거다. 인간은 서로 적이 됐다. 수백 년간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쟁에 탐닉해왔다. 크고 작은 욕구를 만족시키려 분주한 동안 붓다가 보여준 메시지와 길은 점차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다.

0: 고등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져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했다. 부다의 삶에 근거한 이 드라마는 박사의 그런 노력들 중 하나다. 2600년이 지난 후에도 부다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나날의 삶에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부다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걸 모디 박사는 사명으로 삼았다. 이번 회를 끝으로 부다의 삶에 근거한 모디 박사의 장편 드라마는 이제 종영을 맞이했다. 이 끝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로 뻗어나간 부다의 메시지가 발원한 땅에서 태어난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다시 지혜와 사랑의 언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 인도의 수상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부다를 원한다.
2: 비폭력은 인간의 변화라나 폭력은 결코 폭력으로 끝을 낼 수 없나. 폭력은 사랑으로 끝을 낼 수 있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감정을 볼 수 있다면 자연이 폭력을 포기하게 될 걸세.
1: 부다는 혁신적인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부다 당시에 황제가 되고 싶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통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어 영토를 넓히라고 말이죠.
3: 부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다스리지 않았어요.
3: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2: 첫째로, 여기 계신 왕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치자답게 다스리고 이겨야 합니다. 마음속에 친구 같고 아버지 같고 형 같은 마음을 일깨우고 또 닦으세요. 여러분은 업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집에서도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도 왜 동일한 감성을 닦아야만 하는가? 자신을 백성들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깨어난 통치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처럼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찌하면 아버지가 되는지를. 왜냐면 그때는 혈육의 감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 감성을 확장하세요. 모두가 내 사람이고 모두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여러분 왕들의 책임입니다. 부디 그 책임을 저버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신체의 병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회 정의를 주고 그들의 삶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3: 이 순간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를 깨우셨어요.
1: 테러범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일 변하고 있죠. 진실로 원한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자신의 변화는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삶의 어떤 시점에 있다 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것이 폭력적인 사람이 비폭력을 선택하도록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 굴린 말라처럼 폭력적인 사람도 스스로 원할 때 변화할 수 있다고 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3: 나는 너무 멀리 왔어요.

부펜드라 쿠마르 모디 박사는 부다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삶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그는 우리를 질투

0: 많은 살인을 저질렀죠.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1: 불가능한 것은 없다네. 자네는 아직 늦지 않았어. 자네의 선한 마음은 저지른 죄를 알아. 다시 말해, 자네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지. 앙굴리 말라. 자네가 선한 일을 하는 그날부터 아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네. 허나 첫걸음은 스스로 떼시게.
0: 그게 가능한가요?
1: 물론이지. 자네는 비범한 지능을 가졌네. 깨달음의 길에서 높은 단계까지 가리라.

0: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악행을 멈추겠습니다. 부다의 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1: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네. 스스로 상가의 일원이 되는 거지.
2: 화가 나면 우리의 지성과 지혜는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화를 극복하고 나면 인내심으로 올바른 결정을 낼 수가 있고, 이는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3: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너는 평화를 얻었는데 나는 화를 품고 있다. 응?
1: 그건 형의 생각이고, 화는 고통을 가져오게 돼.
3: 단지 논쟁을 하는 거야.
1: 논쟁은 화를 일으키지. 궁극의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논쟁을 해.
3: 난 화나지 않았어.
1: 그렇다면 잘 됐네. 화를 내면 손바닥에 뜨거운 석탄을 쥔 것과 같아. 우리는 늘 남에게 화를 내지만 그 와중에 해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야.
2: 화는 인간이 가진 최대의 약점입니다. 부다는 화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에게 던지고 싶은 그 석탄은 우리 손바닥만 태울 뿐이죠.

0: 이건 내가 잡은 세상!
1: 내가 구했어. 그러니까 내 거야.
2: 형이 이겼다고 고지하세요. 저는 새를 죽일 수 없어요.

0: 어머니, 이 아들이 독자적인 상가를 만들었어요.
1: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대받았다. 많은 고통을 겪고 고행도 해냈지.

0: 시타르타는 부다가 되었다. 수백 년간 이 지상에는 오직 한 분의 부다만이 존재해.
1: 저를... 심지어 용서를 가지셨죠. 없는 인간입니다.
2: 진정하게 대받았다.
1: 너무도 많이 저는 부탁을 해치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2: 난 아무것도 기억이 없네.
1: 거울간 부탁 귀합니다.
3: 부다는 무지로 인해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운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남들과 관계를 이루고 그들에게서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부다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주 잠시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파괴의 길을 택하는 대신 행복과 지혜의 분위기를 우리 주변에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들며 지혜를 닦아 열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무지에서 괴로움과 오해, 근심이 일어난다. 탐욕, 분노, 자만심, 혼란, 질투와 두려움도 모두 무지에서 나온다네. 뒤바뀐 견해는 양극단으로 작용한다. 양면을 가지고 있지. 북극성처럼 중도를 지켜야 해. 몸을 굶주리게 하지도 말고 몸에 욕망을 쫓지도 말고 중도에 집중하게. 뒤바뀐 견해의 잘못을 알아차릴 때 모든 근심을 여일 수가 있네. 그때 우리는 사랑과 수용을 경험하게 되네. 이 느낌은 하나며 같은 거야. 이런 경험을 한 후엔 아무도 증오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우리에게 잔인한 사람에게도. 오히려 현실적인 세상의 측면에서 그 사람을 분석해보려 하지. 지혜의 문이 열리고 난 후엔 오직 자비심만 남는다네.
3: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감정의 질곡은 없습니다.
4: 모든 이 눈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 했었지만 그들은 다 나를 떠나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어. 그들은 다 부다를 선택했지.
5: 부다는 독자적이다.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괴로움을 모두 없애줄 거다.
0: 눈을 크게 떠라, 아자타샤투. 부다께서 설익은 지식은 위험하다고 하셨다. 부다께서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내일 생길 일이나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4: 상처들이 한꺼번에 욱신거린다. 이 고통, 죽음도 이토록 아프지.

0: 되진 않으리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평화를 맛보고 싶다고.
1: 평화는 내면에 있으니 밖에서 찾지 마시오.
0: 부타, 저는 안에서 파멸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파편이 흩어져요.
1: 음악을 좋아하오?
0: 예, 그러며 비파를 칠 줄 압니다.
1: 그럼 말해보시오. 비파줄이 느슨하면 연주가 잘 될까요?
0: 아니요, 부타. 듣기 좋은 곡이 나오지 않습니다.
1: 맞아요. 그럼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찌 되겠소?
0: 연주하다 줄이 끊어집니다.
1: 그렇다면 줄을 맬 때는 너무 팽팽하게도 느슨하게도 하면 안 되죠. 줄이 알맞게 조여질 때 좋은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지금 대왕의 줄은 너무 팽팽하오, 아자타시아토. 그래서 자칫하면 끊어지게 되죠. 안정을 찾으시고 침착하세요. 그리고 비파줄을 가늠하듯이 대왕 내면의 줄을 잘 조절한다면 아름다운 곡이 울리게 될 것이오.
2: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피부색, 계급, 경제적 계층의 차별이 있습니다. 부다는 이런 차별을 반대했습니다. 자연이 우리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데 왜 인간이 그래야만 하냐고 말했습니다.
3: 저를 만지지 마세요. 제 그림자에도 존자님이 더러워집니다.
1: 내가 왜 더러워지겠나? 자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게 어째서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부정은 탐욕, 증오, 집착, 가래를 통해서 온다네.
4: 당신은 도대체 카스트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가?
5: 그런 옷을 입는다고 다 수행자요! 당신은 그저 사기꾼이야!
1: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하오. 나를 사기꾼이라 불러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도 좋겠지. 우리처럼 이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낮은 인간이라고 그를 멸시하는 것을 사기 행위라 하오.
4: 이것은 우리 종교임을 확실히 해두겠소. 사기 행위가 아니오.
1: 이 사람 역시 이 지상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사용했던 진흙으로 만들었소. 그 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창조주를 중상하는 것이오. 만약 허공에 진흙을 던진다면 하늘이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이 우리 얼굴로 떨어질 뿐이요. 하늘은 차별하지 않소. 아버지처럼 모두를 덮어준다오. 또한 땅은 먹거리를 생산하오. 땅 역시 차별하지 않지.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고루 불어주오. 물은 모든 이의 갈증을 달래주고, 저 자연도 이처럼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요? 우리가 왜 차별을 합니까?
4: 진정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구로 만드시지 그래.
1: 그거 매우 좋은 생각이요. 수미타, 자네는 비구가 되겠나? 나 붓다는 여기 이 수미타를 비구 상가에 환영한다.
2: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화합과 형제를 잃었습니다. 사회는 네 개의 계급으로 나뉘었지요. 제 가족은

0: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와 자유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화합과 공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1: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고 피는 빨간색이라네. 사람이 그런 차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있네. 오늘 이런 차별을 무효화하네. 오늘 수미타의 수괴는 혁신적인 일부라네. 차후 우린 많은 위험을 만나고 조롱도 받게 될 걸세. 하지만 위험 앞에서도 진리는 확고하리라.
0: 붓다는 모든 여성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여성도 깨달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왕비마마. 이런 모습으로 여길 오셨어요?
3: 안 한다. 남자들만 비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유로 가는 길에서 붓다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다. 모두가 평화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붓다가 말씀했어. 가난하든 부유하든 불가촉 천민이든 아니든 상가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이 여인들에게 차별의 피해가 없길 바라네.
1: 먼저 공양을 하고 몸을 씻게나. 오늘 중 수계를 하겠네.
0: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붓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3: 큰 희망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신이시여,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아들을 돌려주세요. 신이시여, 제 고통을 모두 다 없애주십시오. 아기를 돌려주세요.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1: 아들을 살려줄 수가 있다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떤 집에서든 겨자씨를 한 줌 가져오게나.
3: 예, 신이시여, 바로 가져올게요.
1: 한 가지 명심하게. 겨자씨를 가져오되 죽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만 하네.
3: 예, 신이시여. 예,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겨자씨 한 줌만 주시겠어요?
4: 그러죠. 그리 조금밖에 필요 없으세요?
3: 그런데 하나만 알려주세요. 가족에 죽음이 하나도 없어야만 해요.
4: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 여섯 달 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3: 죄송해요. 여기선 겨자씨를 받아갈 수 없네요.

0: 제 아내가 죽었어요.
1: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2: 아들과 며느리가 다 죽었어요.
0: 아내와 아이가 모두 홍수에 죽었어요.

제발요.

Thank you.

0: 태어난 자는 죽게 마련이라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나이가 젊었든 늙었든 지식이 있든 무지하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 만약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자네 내 말을 믿었을까? 달은 밤마다 하늘에 떠 이 궁극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네. 처음에 초승달이었다가 점점 커진다네. 이윽고 보름달이 되어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지. 그리고 머지않아 사라진다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은 것이야. 자네 아들도 살아있어. 자네 가슴에 살아있네.
1: 예. 아들의 웃음과 이쁜 몸짓이요.
0: 마음이 진정되어 이해하는 거라네. 궁극의 진리는 만물이 존재하는 한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르리라는 것. 이 괴로움의 원인이 사람을 물질에 묶어두고 있네.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1: 신이시여, 어떻게 하면 거기서 놓여날까요?
0: 자유를 원하면 우선 감각을 깨워야 하네. 삶에 무엇이 다가오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양 극단 사이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게. 그 길에서 괴로움의 족쇄가 풀리고 그때 궁극의 진리를 얻네. 청정한 마음이 깨어나고 나면 자네는 알게 되리라.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2: 행복을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이 행복하면 아무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행복한 환경을 위해서는 행복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이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를 도우며 각자의 목적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이상적인 그런 관계처럼 말이죠.
0: 결혼 생활에서는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네.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면 가족이 번성한다네. 이 번성이

0: 널리 널리 퍼지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고양시키고 육체적인 결합과 금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발전해야만 한다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의 일부라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존중하고 영광되게 해야 하네. 남편은 누구 앞에서도 아내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네. 아내는 항상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 역시 남편의 도리를 성실히 해야 하네. 아내의 본분은 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가족을 늘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네. 손님을 존중으로 대하고 서로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간다면 두 사람은 함께 구제받을 수 있어.
1: 자비로우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나쁜 사람이라네. 자네의 집중도 흐트리니까 자신의 내면을 신성하게 할 그런 환경을 만들게나. 마음이 신성해지면 하는 행동마다 여법할 것일세. 무엇을 하든 그것이 사업이든 나날의 자잘한 일이든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행하게나. 음식을 만들 때는 그저 해치우지 말고 자신과 남편의 부모와 자녀들과 자네와 연결된 모든 이들을 돌보고 아끼고 다독이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선 안 돼. 모든 이와 행복, 번영, 부, 재산을 나누게. 노름과 술을 멀리하고. 잊지 말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네.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 나무를 보게, 꽃을 보게, 공기를 보게, 물을 보게, 하늘을 보게. 그 무엇도 노력하여 얻지 않았네. 그렇게 주어진 귀한 것에 감사해야 하네.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게. 많지 않을진 모르지만 우리 무언가를 배웠어.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불안해지지는 않았네. 불안해졌다 해도 그래도 죽진 않았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걸세.
2: 죽음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탄생, 유년, 청년, 노년, 그리고 죽음, 이것이 삶의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다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다는 무엇을 느꼈고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했나요? 자, 한번 볼까요?
3: 너를 꼭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0: 아버지, 천천히 숨을 쉬세요. 지금은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와 라훌라, 난다, 아난다, 마하나마가 아버지와 함께 숨을 쉴게요.
3: 이 더듬는 삶을 살며 내가 체험한 건 삶에 대한 갈망이 더욱 매달릴수록

0: 절대로 만족을 모른다는 점이다.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면 만족을 얻게 되지.
1: 시다르타, 네가 카필라바스투를 떠난 후로 폐하는 소박한 삶을 사셨다. 너의 길을 걸으셨던 게야.
2: 아버지, 저를 보세요. 라울라를 보세요. 난다를 보세요. 밖에 푸르른 나무를 보세요. 싱싱한 잎새를 보세요. 이를 알아차렸다면 삶은 절대 끝나지 않음도 아셨겠죠? 삶은 계속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제 안에서 사십니다. 라울라 안에서 사시고 난다 안에서 사십니다. 아버지의 삶의 에너지는 모든 가족에게 다 이어질 겁니다. 보세요. 라울라는 아버지 몸의 일부랍니다.
0: 네가 이렇게 오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1: 배야! 배야! 안 돼요!
3: 부다는 삶의 주된 목적은 자신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삶에는 많은 변수와 아픔과 비밀이 들어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떨치고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목적은 지식과 지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실은 사람이 처해 있는 현 상태는 그의 업으로 인한 것이며 미래에도 업의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2: 선생은 괴로움이 진리라고 믿나요?
0: 예.
2: 또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소?
0: 예.
2: 원인이 있는 한 괴로움은 존재할 것이요. 하지만 그 원인이 소멸한다면 괴로움 역시 소멸할 테지. 해가 뜨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0: 이미 하신 말씀은 되풀이하지 않고 체험한 것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본 걸 말씀하실 뿐 종교나 관습은 말하지 않죠. 깨달음을 얻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혜를 일깨우고 명상 수행 속으로 깊이 드는 길. 그를 통해 사람은 자신과 만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수행과 관습, 예경의식은 다 소용이 없는 건가요?
2: 누군가가 이 강의 반대편으로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0: 물이 깊지 않으면 걸어가면 되고 물이 깊다면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수영을 하면 됩니다.
2: 그런데 걷고 싶지 않다면? 수영을 하기도 싫고 배를 타고 건널 준비도 안 되었다면? 그리고는 그저 신에게 기도한다오. 강의 반대편 땅이 자신에게로 다가오게 해달라고요.
0: 그런 사람은 우매한 거죠. 멍청하고요.
2: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지혜를 사용하여 무지를 변화시켜 궁극의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도달해야 하오. 그저 예경을 하고 제를 올리고 단식을 하고 정해진 계율만을 따른다면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오.
3: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바

0: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성을 활용하여 무지를 극복할 때까지 그는 평화와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자기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너 자신을 밝히는 밝고 환한 등불이 되어라. 내면의 붓다를 알아차려라. 깨어나서 담마의 길을 걸어라. 마음으로 상가와 함께하라. 자신을 귀처로 삼으라. 다른 이에게 찾지 말라. 주변의 모든 것은 불안정하니 항상 자신을 안정되게 하라.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디 포기하지 말라.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

0: 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법을 설하시며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깊은 산 속에 이 다섯 명의 출가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데 이 다섯 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산 속에서 마을까지 내려와 가지고 밥을 받아서 먹고 다시 본래 공부하던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나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마을까지 와가지고 마을에서 탁발을 한 뒤에 밥을 먹고 다시 공부하던 산 속으로 들어오면 어느덧 저녁이 다 돼가지고 하루 종일 밥 얻어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쪽 빠지고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부처님께서 탁발해라 걸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루에 한 끼 신도들이 주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해라 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 다섯 명의 출가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 밥 먹으려고 산 속에서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할 시간을 다 밥 먹는 시간에 써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불만을 토로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산 속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이유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밥 먹으려고 마을에 갔다가 여 산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 오랫동안 길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느라 몸은 지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정작 공부할 시간이 없구나. 수행할 시간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서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돼요. 이럴 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승님이 바른 길을 일러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큰스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수행자는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최고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최고다. 아, 내 주변에 좋은 스승이 없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좋은 스승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어, 수행을 제대로 할수 없어라는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어리석고 못난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 불자들의 최고로 좋은 스승은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불자들의 가장 좋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부처님 경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막 스승이 없다느니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처님 경전을 볼 필요도 없다느니 이런 이 말법 시대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스승이 없다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설법한 가르침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엇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하루에 한끼 마을에 가서 탁발하고 걸식하느라 수행할 시간조차 다 날려버리고 있는 이 다섯 명의 출가 수행자들을 그들의 모습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아, 저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과거 전생에 지은 공덕으로 이번 생에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타고 태어났는데, 다만 아직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저들을 제도해 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러 부처님이 찾아가실 때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깊은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깊은 중생을 꿰뚫어 보고 찾아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인 나조차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착한 인연,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한바탕 신통으로 연극을 펼치십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역으로 어느 남자의 모습을 신통역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어느 남자의 모습을 다 남자를 하나 만든 뒤에 그 신통역으로 만든 그 남자를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딱 보내십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역으로 만든 그 남자가 다섯 명, 숲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이 깊은 숲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역으로 만든 남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 다섯 명의 수

수행자들이 아, 우리는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이 산 속에서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은 얻으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깨달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얻지를 못했습니까?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이 깊은 산속에서 마을까지 걸식, 탁발하려고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면 몸이 너무 지치고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데도 밥 먹느라 밥을 얻어먹느라 시간이 없어서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어이구구구 이걸 어쩝니까? 그러면 내일 하루만이라도 제가 대신 공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공양을 준비해 올 테니까 우리 다섯 분의 수행자분들께서는 마을까지 탁발을 가지 말고 내일 하루 동안은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있었던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야, 참 별일이 다 있다. 야,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딱 지나가지고 오전에 약속대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산속에 와서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여법하게 그 남자가 올린 공양을 먹고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그 남자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십니다. 착하십니다. 덕분에 오늘은 저희가 힘들리지 않고 공양을 먹고 오늘 하루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잘 먹은 뒤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법문을 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법문을 하는데 산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우리가 어디서도 이런 법문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 저런 가르침을 알지를 못하는데 저 남자는 세속에 살면서도 저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아는구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고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찬탄을 하는데 그 순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번쩍하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는 공양을 가져다 주고 설법을 해주던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짠 하고 부처님께서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여,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마땅히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만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숲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그대들을 찾아온 것이요 하면서 부처님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상하게 법문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만대장경 경전에 자주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또 부처님 불교설화,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던 비구 스님들의 그런 수많은 불교설화 수행 이야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늘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히 전진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되, 경전에도 숱한 불교설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구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잠을 안 자고 너무 잠을 자지 않고 수행에 집중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체력이 탈진하니까 오히려 수행에 더안 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푹잔 뒤에 음식을, 공양을 잘 먹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컨디션을 얻은 뒤에 다시 수행을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불교설화에 자주 나옵니다. 또이 얘기를 듣고 먹을 거다 먹고 잠잘 거다 자면서 수행해야 되겠다, 그 뜻은 아니고요. 다만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잠을 줄이거나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수행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오히려 깨달음이 더 멀어지게 된다. 차라리 잘 먹어서 몸에 기운을 가득 채우고 잠을 푹 자서 몸과 마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수행에 딱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깨달음을 더 빨리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다 먹고 잠잘 거다 자가면서 수행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뜻은 아니겠지만, 다만 부처님 경전이 담겨져 있는,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너무 피곤할 때는 좀 잠을 자야 되고, 너무 몸에 힘이 없고 허기가 질 때에는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편안할 때, 그때 더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수행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지혜롭게,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600여 년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변두리 땅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변두리 쪽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왕의 이름이 화묵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삿된 가르침을 믿고 좀 잘못된 종교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미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이

사이비 종교를 믿고 또 사이비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미신 같은 거에 예민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과 대신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쁜 죄업을 짓는 업보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렸는데 오히려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생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아주 나쁜 업보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간 신앙에도 소나 돼지나 양이나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교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나쁜 죄업과 업보를 저지르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간간이 이렇게 절에 있다가 어쩌다 듣는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 절에 다니시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미신에 혹해가지고 몸뚱아리와 입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산에서 제사 지내고 구타는 그런 불자들이 간혹 있었다는 얘기를 스쳐 들을 때가 있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불자들이 어리석어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나쁜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지. 여러분, 지장경이라는 경 하나만 제대로 봐도 아, 절대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지장경이라는 경전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불자가 어떤 죄업을 저지르면 안 되는지 그 매뉴얼이 지장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이렇게 스님들 법문 듣는 것도 좋지만 경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경전을 좀 많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스님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부처님 경전을 처음부터 보고 이해가 되면 우리 벌써 다 도인 됐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꾸 읽고 쓰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잔잔하게 스며들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미신, 어리석은 업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왕의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몇년 동안 기도를 시켜도, 아무리 하늘과 땅과 귀신들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머니의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 있는 수백 명의 외도는 불교 말고 다른 가르침을 외도라고 불러요. 외도, 불교가 아닌 다른 가르침. 수백 명의 외도의 무리들에게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종교인 분들이여, 그대들은 이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소문나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백 명의 외도들이 하는 얘기가 방법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 하나를 포함해서

산의 높고 평평한 곳에서 목숨을 끊어가지고 피를 뿌려서 산과 강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기도를 올리면 어머니의 몸이 빨리 낫게 될 것입니다. 미쳤어, 미쳤어. 이게 미친 거죠. 아니, 사람 병을 낫게 하는데 왜 100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끊고 어린아이 하나의 목숨을 끊어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나야 어머니의 병이 낫습니다. 이게 끔찍한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설사, 그런 방법을 써서, 뭐 그런 방법 쓴다고 절대 병이 나을 리는 없지만, 그런 방법을 써서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나 하나 편하자고 그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습니다. 중생의 번뇌망상은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의 바른법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이 그 외도들의 말을 듣고 나라에 있는 100마리가 넘는 짐승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밧줄로 질질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울부짖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내 새끼 하면서 막 짐승들도 죽기 싫어서 어흥, 어흥 울고 있고 나라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나라 온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때마침 그곳을 가까이 지나가시던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다 꿰뚫어 보시고, 마땅히 저들의 어리석음을 구제해 주리라.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드시고, 왕이 수많은 신하들과 외도들과 제사에 바칠 수많은 중생들이 지나가는 그 성문 앞에 길목에 부처님이 탁 바리떼를 들고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마치 왕이 그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길목에 서 계시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막 기쁨과 환희와 막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확 일어나면서 마차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대는 누구시길래 그 모습이 이렇게 거룩해 보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누군지는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왕이시여,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고, 왜왕 뒤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저렇게 다들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프셔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저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100마리의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어린아이의 그 생명을 끊어가지고 산에서 제사를 지내면 어머니의 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제사 지내러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부처님께서 외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쌀을 얻고 싶으면, 곡식을 얻고 싶으면 밭에다 씨를 뿌려야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심을 펼쳐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널리 좋은 곳에 보시해야 되고, 지혜롭고 싶으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듯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올바른 원인을 심어야지 어머니 병이 났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어리석은 자여.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낫는다고 하길래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그 왕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알아들인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떡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평생토록 살면서 귀신을 정성껏 섬기고 수많은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들 차라리 딱 한 번 자비를 실천한 것보다 못하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비심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순간 왕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왕이 깨달음을 얻고, 왕의 어머니가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몸의 병이 사르르 사라지며,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주고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외도들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그때 울부짖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다들 편안함을 얻게 되었노라. 그 자리에서 왕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묶여있던 수많은 중생들을 다 풀어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부처님,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부처님의 진실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시다 라고 주장했던 수백 명의 외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눈물 흘리며 반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악한 풍습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들이 가득 찬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부적 같은 게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 밖에서 찾는 희한한 무슨 비방 같은 게 본질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100년을 살면서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희한한 무슨 비법이나 비방을 찾아다녀도 차라리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딱 한번 실천한 것보다도 못하다. 무엇이 근본이냐? 자비심이 근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0: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3: 네!
4: 대무릎도?
2: 관절 복음!
5: 걸을 때도?
2: 관절 복음!
6: 일할 때도?
2: 관절 복음!
6: 내 어깨도?
2: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2: 관절 고민? 관절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

0: 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 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원암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석,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 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럭의 왕 임제로 특별법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도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부처를 배우려 하고 법을 배우려 하며 이름을 알렸고 하고 응구를 이해하려고 하며 부처를 구하려 하고 조사를 구하려 하며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려고만 한다. 착각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또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 보아라. 이거는 이제 남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꼭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늘 태어난 이후로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실을 이제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 밝혀진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원래 밝혀져 있어요. 원래 밝혀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제 망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하는 여기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본래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렇게 생각을 따라서 헤매게 되고 뭐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따라서 헤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중생들은 생각에 속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걸 깨닫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될 때는 이제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게 한번 확인돼야 된다. 요거를 가르치는 것이고 요게 통하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또는 뭐,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도 하듯이, 자기 마음의 진실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근데, 아,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때는, 뭐가 그러면 너 마음이냐, 이렇게, 어문이 생기고, 그러면, 아,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거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이 될 수가 없고,

그건 그냥 생각으로 하나의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이런 게내 마음이다. 이제 보통은 뭐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또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 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 경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마치 호수 물이 일렁일 때 일시적으로 물결의 모양이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새로운 물결이 나타나듯이, 우리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 여유하다 그렇게 하듯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생각도 아니고 뭐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는 아니지만은 늘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뭐 드러나 있다기보다 이건 그냥 현실이지, 현실. 현실이고 사실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아, 그래, 알겠다,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전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생각은 이 망이라는 게 이제 헛되다 이 말이거든. 허망하다 이 말. 모든 생각은 전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찾아야 될 진실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제 이걸 체험해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 허망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뭐 관계없이 늘 이거는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고 실제로 다 드러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뭐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뭐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 생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생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 아닌 생각이 될수 없는 이제 생각 아니게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체험이 되는 그런 좀뭐 불가사의한 이해는 할수 없지만 실제로 체험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일이 문득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은 늘고 막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면목에서 살 수가 있거든.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처 깨달음 무슨 뭐 불법 뭐 조사하는 게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늘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이걸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조사라 하기도 하고 불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와닿고 여기에 통해야 되지. 그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고 말이고 뭐 생각이라. 근데 이름이나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생각도 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법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고, 본래 이렇게 있는 거라, 본래부터 늘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로서 뭐, 이해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여기,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생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 공부라는 게 이게 또 그렇게 쉽게 되는 게또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는 아깝다는 거지. 근데 집집마다 하는 이유는 이제 집집이 뭐 이런 세속의 집이 아니라

2절 2절 저절요 스님 상대로 하는 법문이니까 2절 저절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뭘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알려고 한다. 그거는 이제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자기한테 있는 거다 말이야. 자기한테. 여기서 착각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 부모는 몸을 육체를 하시는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근본, 근원,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모가 있을 뿐이다는 건이 하나의 근원이 있을 뿐이다. 이 하나의 근본이 있을 뿐이다. 그럼 본인한테 항상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 뭘 보고 듣고 말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뭐 오락가락하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항상 이게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법이 이렇게 살아 있고 갖춰져 있단 말이지.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옛날 어떤 스님은 법문을 그런 법문을 했거든. 다른 거는 다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게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게 있거든. 그것도 부분이. 다른 거는 다 대신해서, 뭐, 말도 대신해 줄수 있고, 일도 대신해 줄수 있고, 뭐, 심부름도 대신 가고, 뭐, 다할수 있는데, 요거는 남을 대신할 수가 없다. 요거는 남을 대신할 수, 요거는 오직 자기 스스로에게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원리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 남한테 줄 수가 없고, 또 남한테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법문을 하는 것은 뭐 법을 전해준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고, 각자 스스로에게 있는 자기의 근본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자기 근본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무슨 전해줄 불법이란 게 있어서, 이게 불법이니까, 당신한테 전해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깨닫고 나면 뭐별 특별한 것도 없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건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항상 누구한테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깨닫기 전에는 이게 도무지 뭐 꿈에도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과 같다 이런 또 말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뭘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뭐 맛을 보고 뭘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통로가 아니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법이 딱 드러나는 그런 법을 보는 눈이 새로 생긴단다. 새로 이제 뭐 생긴다기보다는 뭐 갖추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감고 있다가 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여튼 여기에 통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세간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세간이라는 게 뭐냐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세간이라면은 요거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지. 이거는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고 안팎이 없어요. 내가 있고 법이 있고 이렇지가 않다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법을 안다 이런 말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고 막딱 통하면 그냥 일 하나인데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법이라고 그러느냐? 방편의 말인 거지.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 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 단지 여기에 한번 통하고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봐라. 뭐 자기한테 다 있어. 우리 해강반조란 말을 하잖아. 바깥으로 찾아다니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이제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방편의 말이고 이게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돌이켜본다는 게 그게 사실 또 맞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법을 법에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말을 따라와서 아, 내가 어떻게 간절해야 될까? 이래 또 고민을 해요. 그게 참 그 안 좋은 건데 그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거라고 예. 응? 이거라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가르쳐 드린 녀석만 이렇게 한번 저절로 통하게 되는 거거든. 생각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생각을 찾을 수는 없고, 가르쳐드린 여기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니까, 법문을 잘 들어보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끌려와요. 근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보아라. 옛사람이 말했다. 연야달다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곧 아무 일이 없었다. 요거는 그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옛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연야달다라고 하는 그 인도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머리를 거울에 비춰보고 저 거울이 나를 속이지 거울 속에 있는 저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자기 의심을 내가지고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볼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온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직접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이 사람 부자였는데 내 자산을 절반을 주겠다. 이거 막 그랬는데 결국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어떤 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서는 그 생각이 쉬어진 거지. 왜? 그 생각이 속아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닌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울을 보고, 저 거울이란 놈이 나를 속여서, 정말 저게 내 얼굴이 맞나? 나를 속여서 저런 얼굴을 나한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방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만들었겠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래가지고 뭐내 얼굴을 내가 직접 봐야지 하고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결국 자기 생각에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고생을 쉬게 됐다. 찾는 마음이 쉬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생각이란 놈이 우리를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켰냐 하는 걸 이제 알려주려는 그런 방편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찾아서 어디 뭐 여행을 간다. 여행사도 딱 그런 이상한 그런 그 광고를 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럼 그거 아마 자기가 있는가?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지금 여기는 내가 없고 어디 저 여행을 가야 내가 있는 건가? 근데 생각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진실은 자기한테 본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이게 체험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은 생각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찾게 되는 것이.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순간에는 이제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을 벗어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해탈인 거예요. 해탈은 뭘로부터 벗어나는 거냐? 해탈이라는 게 벗어난단 말이잖아. 분별망상,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여기는 번뇌라고 할게 없어요. 생각 속에 있으면은 번뇌가 생겨요. 자꾸 뭘 궁금하고, 뭐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갈등이 생기고, 찾아다녀야 하고, 그게 괴로운 거지, 그게. 생각이 계속 매여 산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 딱 통하는 순간을 보면 생각이 여기서 싹 쉬어져 버리거든. 즉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요말 맞다나.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곧 아무 일이 없었다. 여기에 통하는 순간에 즉시고 막 아무 일이 없어. 아, 이게 나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하는 순간에 막,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마음은 편하고, 뭔가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냥 괴로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뭐 말은 뭐 생각을 벗어난다고 뭐 쉬운 말로 하지만은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우리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육체는 뭐 그대로 사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딴데 있는 게 아니거든. 딴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누구에게나. 근데 생각으로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아는 건 무조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건 다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 능경에 나오는, 능경 제4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냐달따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머리를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곧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건 뭐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스님들이여, 다만 평범하기를 바랄 뿐 모습을 만들지 마라.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스님은, 이건 좀 이렇게 임재의 선사는 조금 세게 얘기를 해요. 깎아머리 중은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역을 해보면은. 곧장 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서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니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곧장 괴상한 짓을 하는구나. 눈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스님들이여, 다만 평범하기를 바랄 뿐 모습을 만들지 마라. 근데 이 평범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는 평상이에요, 평상. 평범이란, 뭐 평범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거는 어떤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은 건데 평상하기를 바랄 뿐 모습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반편의 말인 거예요. 법은 사실은 평범한 겁니다. 어떤 뭐 희한하고 뭐 기적 같고 무슨 뭐 심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초자연적인 이런 게 아니라고. 불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늘 우리 본래 본성 또는 뭐 본래 마음, 타고난 본성이나 타고난 본래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항상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도 있거든. 평상심, 평소의 마음이 되는 뜻이거든. 평소의 마음이 도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쉬운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깨닫지 않으면은 역시 이제 뭐 실제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평소에 그 마음이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 마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은 아니거든, 이거는. 그런 말은 아니고 요거를 이제 체험을 하고 여기 통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이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해져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하고 한뭐 5년이고 10년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익숙해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딱, 오, 이거 뭐늘 있는 거고 항상 있는 일이고 자기가 뭐 내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뭘 보고 뭘 듣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구나 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딱그 실감이 되거든. 이제 그럴 때 비로소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아, 평소에 늘 변함없이 늘 있는 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자기한테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이제 평상심이 도다, 평소에 그 마음이 도다 하는 말의 진짜 뜻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뭐 평소에 그 마음이 도닥하니까 지금 뭐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이게 다 도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말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자기 나름으로 그냥 그렇게 견해를 만든 것이지 깨달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번뇌에서 벗어나집니까? 지혜가 생깁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통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공을 체험한다고 하는 건데, 왜 공이라 그러느냐? 뭐라고 할게 아니,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현실이거든, 이게. 분명한 현실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모습이 없다.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만 그러잖아. 모습 있는 거는 전부 헛되다 이 말인데, 이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있으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현실. 분명한 현실인데 뭐냐 이래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는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이제 방패대로 뭐한 물건도 없다, 무슨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뭐 모습이 없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는 이걸 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공이란 말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떤 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본인이 이게 탁 체험이 되면 이거는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늘 변함없이 늘 이렇게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평상이란 게 하여튼 그 한자 원문 평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범하기를 바랄 뿐 모습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분별해서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생각 분별을 따라다니지 마라. 분별이 하는 게 바로 생각하고 하는 거뭘 아는 건데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분별 세계가 세속 세계니까 세속의 삶에는 필요한 일이지만은 깨달으면은 그 분별이나 아르마리나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직접 이렇게 직접 체험이 되고 직접 이렇게 현실 대부분 그냥 현실인데 생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머리 깎은 중은 이 말입니다. 머리 깎은 중은 곧장 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 그 뭔가 이상한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라. 막뭘뭐 보살을 봤다는 등 무슨 산신령을 봤다는 등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상관없다는 거이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건다 깨달은 거는 상관없는 거거든.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면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싫고 이런 분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한다. 이제 스님들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시주를 받아서 먹고 사니까 그게 빚이라는 거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시주를 받았으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갖추면 그게 이제 빚을 갚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대가를 그 시주 받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런 뭐 이상한 얘기.

이게 신비로운 얘기, 뭔가 특별한 얘기, 막그 기적 같고 어떤 뭐 신통력 같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뭐 중생들은. 그러니까 뭐 중생들은 이런 깨달음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보통 평소에 볼수 없는 그런 뭔가 특별한 걸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럼 뭔가 어디가 뭐 특별한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게 중생이거든. 근데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늘 평소에 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 면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도 이제 평범하다는 말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왜 평범한지는 뭐,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옛날에 선사들이 많이 했는데, 정말 그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평소에 그 마음이 도니까 뭐, 성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뭐, 다 도, 다 도, 도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망상이고 허술입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곧장 괴상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을, 바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눈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스님들이여,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여 얻어야만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할일 없음이 사람을 귀하게 하니 단지 조작하지만 않으면 오로지 평범할 것이다. 그대들이 마음을 내자마자 벌써 잘못된 것이다. 스님들이여,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 이건 이제 견해라는 말을 했지만은, 요 견해는 우리가 세 속에서 쓰는 의미의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세 속에서 쓰는 의미의 견해는 자기 생각이잖아. 아, 나는 이런 견해가 있었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말인데, 요 견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깨달음의 지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 법을 보는 안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을 보는 안목, 이게 갖춰져야 이제 어떤 말에도 속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체험해 보면은, 진짜로 체험이 와서 자기 삶살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은 이제 궁금한 게 없어져 버리거든. 어머니 사라지고, 이제 그냥 이게 너무 명백한 현실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뭐 부처도 필요 없고, 보살도 필요 없고, 뭐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감이 탁 생겨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밖에 없거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다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생기고 사라지는 헛된 망상들이고, 그냥 허망한 것들, 무상한 것들이고, 오직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딱 확인되고 이게 분명해지면은 이제 뭐 의심이고 막싹 사라진다고. 어머니 싹 사라지고, 이제 뭐 자신감이 탁 붙어가지고 이제 뭐 누가 와서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이제 뭐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런 확실한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늘 뭔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런 게 있어? 하고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진짜로 체험이 오고 이게 확인되면은 이제 따라갈, 오락가락 이렇게 어떤 말이나 그런 것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체험을 해보면 자기한테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이유가 없어요. 뭐,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는 확신이 딱 들거든. 확신이 딱 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이외에는 이제 전부 다 오락가락 하는

일이거든.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단 말이지. 이거는 오락가락 할 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이제 딱 자리가 잡히는 거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왜 그렇게 되고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해보면 돼. 체험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요게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그랬는데, 뭐 그냥 안목, 안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될 때, 이게 한번 와닿아서 현실이 되면은, 이제 무슨 뭐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뭐 땅이 꺼지더라도 뭐 이제 다른 건 없어. 이런 이제 확신이 딱 자신감이 저절로 생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별별 얘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뭐 차원이 어떻고 뭐 깨달음에도 뭐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생각을 벗어나 보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분별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으니까, 아,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다 하는데,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런 물건이 없다고, 이게 마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버리면은 그걸로서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습니다.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계속 이런 것도 있는가 저런 것도 있는가 하고 찾아 헤매는 거라. 찾아 헤매는 거는 결국 생각이나 느낌, 기분,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전부가. 근데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 어떤 뭐가 아니라고,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한번 제대로 딱 여기에 체험이 되고 통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뭐 이러는 건가 저런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막싹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놀고만 늘 변함없이 항상 있는 거는 이일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걸 임제는 참되고 바른 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자기한테 분명하면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에게 수화가 넘어가지 않는다. 뭐 부처님이 와서 뭔가 희한한 법문을 하고 무슨 뭐 조사가 와서 별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수화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임제가 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이유가 뭐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법이 분명하면은 부처가 따로 없고 조사가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없고 조사가 따로 없고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죠. 할일 없음이 사람을 귀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할 일이 없어. 왜? 내가 없고 법이 없거든. 내가 없고 세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한다 이런 일은 여기는 없어요. 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교리에서는 이걸 아공, 법공 그렇게 말하거든.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듯이 요는 뭐 나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법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세상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전부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아무 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할일 없음이 사람을 귀하게 하니 단지 조작하지만 않으면 오로지 평범할 것이다. 조작이란 게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게 전부 조작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조작이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어떤 분별이나 생각이 없단 말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작하지만 않으면 오로지 평범할 것이다. 일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내자마자 벌써 잘못된 거다. 마음을 냈다는 게 뭐예요?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분별에
분별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0: 마음을 냈다는 거는. 마음을 낸다는 건 생각을 일으켰다 이 말이거든. 그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마음을 내자마자 벌써 잘못됐다. 벌써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한번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그냥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게 공부예요. 이런 거지 뭐 무슨 뭐 불성이 있고 불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 방편을 해놓은 소리예요. 그런 게. 그래서 뭐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소리도 많잖아. 망상입니다. 깨달으면은 깨달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 아무 생각 할게 없다고 이렇다 저렇다 할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각 속에 사니까 뭐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등 저래야 된다는 등 그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부처를 구하지 말지니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은 찾아다니는 자를 아느냐.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온 우주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을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참여해서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하기 때문이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끝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다섯 길을 윤회할 것이다.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여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알고 구절로 알아서 문자 속에서 그 뜻을 구하여 헤아리니 불법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 이걸 법이라고 이제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실상은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법이라는 이름은 방편으로 이제 억지로 붙인 이름이고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를 구하지 말 부처라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은 찾아다니는 자를 아느냐고 찾아다니는 자 아느냐 그러면 내가 찾아다니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끝마치게 된다. 어떤 것이 법이냐? 우리 법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마음이란 법은 모양이 없어.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뭐 없는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이거는 테두리가 없어요. 살아있고 테두리가 없어. 여기까지 마음이다. 이런 게 없다고. 내 마음은 여기까지다. 그런 게 없어. 그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면 내 마음 여기까지다. 그럴 수도 없고 마음이란 이름부터도 벌써 안 맞아. 그건 생각, 말을 생각으로 마음이란 이름 붙인 거. 사실 여기는 마음이란 이름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법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고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이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기에 통하면 돼, 여기에.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그만 모든 생각과 말과 이름에서 싹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거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 돼. 그래서 생각을 하거나 이름을 붙이거나 하는 거는 이제 망상 세계고, 우리가 이 진실의 세계, 실상 세계, 여기는 물론 그냥 분명한 현실로서 살아있는 현실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고 명백한데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서 이제 생각하면 그건 이제 세속인 거고. 그래서 이걸 출제관이라고 할 때는 여는 생각도 이름도 없는 겁니다. 단지 여기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가.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아비의 빛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이의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심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0: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일체 유심조다 그러죠. 지 마음이 다 지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는 큰데 적은데 노랗다 파랗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자기 음력으로 규정할 뿐이요. 본래 파란 것도 붉은 것도 본래 자리는 아니단 말이요. 그걸 비청비백 역비흑이라 그러잖아요. 푸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역비흑이라 검은 것도 아니다. 그건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이 봄에 이 봄바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재천이라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먹고 알겠습니까? 모르지. 깨어 있어야 알아. 안 깨어 있다는 소리인데 왜? 예, 정념정념해. 깨어 있으라고 이제.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념 정념 예, 그렇게 한 거요. 예, 그래서 항상 삼마사띠 딱 바르게 망상 부리지 말고 깨어서 세상 맘사를 바로 보면은 그러면은 다 우리가 행 불행이다 가전 예, 분별로서 이루어지는 이걸 싹 거두절미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요. 주하는 맘는 마음으로 다 에? 기도 소통이 돼서 막 에? 걸림없이 또 눈도 걸림없이 에? 육근이 다 그냥 에?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상과 소통이 돼. 그래요. 그게 응무소주잖아요. 왜 소통 안 돼요? 예? 자기 음력이 이게 에? 까르마가 이게 백을 쌓는 거예요. 가정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어째 비었다. 에?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열이냐 그러잖아요. 상에 집착해서 보니까 이게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응무소주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딱 집착심이 마음이 붙어서 놓지를 못해. 지금도 어디 못 놓는 마음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예? 그거 놔버리라 이거요. 예? 상을 상 아니게 볼 수 있어야 된, 예? 그래야 이게 부처도 보고 다 본래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예? 그걸 못 놓고 우리가 음력에 의해서 딱 이렇게 예? 집착하고 지고 있으니까 가장 꿍꿍대고 저 사람이 저게 누가 예? 가정기 전부 자기하고 걸리는 거야. 소통이 안 돼. 만물은 본래 뭐예요? 무예다 그러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스스로 음력에 의해서 걸리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스스로가 다 고통스럽고 예? 가전 마음속에 사단을 일으켜서 그게 극기야 어떻게 돼요? 요새 보면은 저 예? 이란 전쟁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뭐예요? 일어나는 분노지심, 자기중심 이게 치승한 사회잖아요. 그걸 우리는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과도한 탐욕심 또 분노심 그 어리석음이 지금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에? 그 본질은 뭐예요? 다 놔버리고 비워버리면은 탐진치가 일어날 게 없어.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어떤 것도 하나 이게 다 부정할 것도 없어. 함께 세상은 조화롭게 잘 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공존하는 삶이요. 원래 모든 존재는 저 앞에 딱 예, 법계문이죠. 거기에 예, 나가면서 탁 보면 뭐라 써놨습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라. 예? 연결돼서 원래는 혼자 독존은 없다는 거예요. 예? 내내 하지만은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비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자기 음력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상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 때문에 온통 갈등하고 그게 커지면은 세상 너 나가 막 이렇게 대립하고 그게 전쟁까지 불사하잖아요.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은 어때요?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은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은 시방 세계가 청정해지는데 시방 세계를 청정하게 보는 눈이 없어.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 사경을 열심히 또 아까 우리 자연스님 1년 동안 또 내지는 반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사경한
그 사경을 오늘 소지부패를 한다. 예?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금강경의 이치, 그 도리를 경을 쫙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수지서사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를 탁 업력을 싹 없애버리고 금강경의 도리가 그냥 마음속에 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독이 불여일사라 그러죠. 10번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도 읽어보는 것보다도 한번 쓰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걸 마음속에 또더 골수 속에 박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 보는 눈이 금강경의 도리로서 탁이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금강경 봉찬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사경 소지법회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행당도 다 소지하면서 다 사라져가고, 또 호마무까지 탁 이렇게 해서 말을 갖다 다 물리치고 나와 가정 또 대한민국 온 우주법계 생명을 다 보호하소서 하는 이 호마목을 오늘 소지하는 이런 법회를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내내 공덕은 마일리지가 돼서 우리 자연 스님 노상 마일리지 이야기하죠. 쌓아가는 거니까 쉼 없는 공덕 짓고 오늘의 이 공덕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복해 구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경에서 태웠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계속해서 자잘한 거라도 행복하고 이런 거 보시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다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습관입니다. 제가 좋은 습관들이기라고 하는 저도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원래 막 몰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운동하듯이, 막 제 만보 걷기 하듯이라고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몰아치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좋은 습관들이기, 예, 그게 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만 하세요. 한 바닥씩만.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권 쓰기. 한 달에 한 권 쓰기. 예, 그래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알부민 하나 먹는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권,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거 쓸 때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32분으로 돼 있어요. 금강경이 32분.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고 이틀만 넣으면 되겠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 달에 한 권을 쓰겠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랑 뭔 차이인지 아세요? 하루에 한 분 쓰는 거나 32 중에서 하나씩 쓰는 거나 한 달에 한 권을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달을 있다 보면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쓰기면 나중에 막판에 몰아붙이면 돼요. 몰아붙이면 돼. 네, 마치 방학 숙제 예전에 그런 거 할 때처럼 몰아서 하면 돼.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져요. 큰 차이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정신 건강과 행복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 한 달에 한 권 쓰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법화경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탑에다가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탑에 모셔서 문화재 된 거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던 행동이에요. 전통적으로 해왔으면 그런 게 발견이 됐겠지.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요즘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대충 인지는 합니다. 왜? 태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태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탑 같은 데 만들어서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근데 태워야만 그게 정립이 돼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항공권 티켓을 내가 구매를 해서 갔다 왔어. 그럼 마일리지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마일리지 정립을 안 하면 갔다 왔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적립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적립을 하든지 해야 내가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갔다 온 거는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태워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습관만 들였지. 예, 좋은 습관만 들였지. 내가 쓸 수 있는,
나중에는 결국 공덕의 마일리지가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중국에서 전쟁의 신이 있어요. 전쟁. 전쟁과 수호. 수호. 나를 보살펴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위태천을 붙여드려요. 위태천 붙여드려요. 위태천이 누구냐면 신중탱화에서 제일 메인에 있는 금강절을 들고 있는 신이에요. 여기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합장하고 가슴에 들고 있는 게 금강절입니다. 금강저. 금강저는 최고로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무기 벼락이에요. 벼락. 그래서 금강경의 금강도 사실은 금강경 할 때 그게 벼락으로 다이아몬드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벼락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벼락경. 금강저도 벼락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벼락신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도 천둥의 신, 천둥벼락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도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벼락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연현상 중에서 지구 안에 있는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벼락이라는 거를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락이 들어있으면 또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친다. 그래서 벼락이 그 나무에 깃들면 그게 이제 대추나무에 깃들면 벽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삿된 것들을 뭐 다 쫓아낸다. 그래서 대추나무 도장 대나무 아이 그 뭐야 만들고 벽조목 도장 만들고 자 그래서 그렇게 벼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강력한 신은 이렇게 벼락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요 위태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나쁜 것들이 물러난다.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경 맨 앞에도 여기도 그렇게 해놨고 여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등장하는 데가 절에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천왕문. 천왕문. 이 월정사도 들어오실 때 천왕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앉아 있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저 적광전 뒤에 그림에 보면 그걸 영산회상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천왕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런데 거기에는 서 있습니다. 왜? 어른 모실 때는 어른 앞에서는 앉는 게 아니에요. 시립이라고 하는 거죠.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만 앉고 나머지는 못 앉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도 대부분 부처님 앞에서는 못 앉아요. 그리고 신중탱화 보면 신중탱화는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왜? 그 옆에 어른인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의 리더가 북방 담원천왕이에요. 개인적으로 담원천왕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담원천왕 갖고 논문도 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담원천왕은 탑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어. 탑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전쟁에 나가면 변수가 많대. 그리고 칼은 오래된 무기가 아닙니다. 칼이 청동기에도 있어. 비파형 청동검, 뭐 세형 청동검, 오래된 무기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에서 창보다 못해요, 활이. 대부분 창으로. 왜냐하면 진법 같은 걸 펼치니까 그래요. 그리고 창은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죠. 좀 이렇게 떨어져서 공격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m짜리 창 쓰는 사람하고 칼 쓰는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 상황이 달라. 그러면 칼 쓰는 사람이 샥 돌아서 근접전으로 이길 수 있거든. 근데 고슴도치같이 창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칼 쓰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칼이 안 닿아요. 칼이 안 닿아. 그리고 칼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칼로 사람을 베잖아? 그러면 상당수의 확률로 칼이 부러집니다. 왜? 사람 몸으로 칼이 들어가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칼날을 잡아버려요. 칼날을 잡거든? 아니 내가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잡아. 잡는데 나도 몰라. 의심나면 그냥 한번 해봐. 잡나. 그래서 칼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탄력성 있는 칼을 만들느냐가 사실은 역사적인 이 칼의 변천사에서 큰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부드러운 철, 단단한 철, 부드러운 철, 단단한 철 이거를 이렇게 계속 겹쳐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칼입니다. 칼을 베는 칼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아주 단단한 칼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쇠를 계속 반복해서 접어요. 느리고 접고 느리고 접고 느리고 접고 이런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칼이 만들어져요. 또 상대적으로 덜 부러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칼 싸움하는 일본 사무라이들 영화 보면 절대 하나의 칼을 차고 있지 않다. 왜? 칼이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워도 두 개를 차는 이유는 칼 두 개 차면 훨씬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런데도 두 개를 차는 이유는 부러지니까. 부러지면 잠깐 칼 좀 갖고 오고 이게 성님이 되겠어요? 결투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창이 굉장한 무기예요. 고대사에 보면, 곤봉, 도끼, 그 다음에 망치, 이런 게 중요한 무기예요. 나를 세우는 무기보다 이런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곤봉 들고 있습니다. 비슈누신 곤봉 들고 있습니다. 토르 망치 들고 나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살상 능력이 무게를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좀 충격을 주는 무기들은
날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살상 능력이 저하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이, 예, 창이 중요한 거고, 왼쪽에는 탑을 들고 있어. 탑은 부처님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부처님의 가피로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장에 보면 사분율에 그 구가리라고 하는 왕자 겸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 전투는 언제나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필승 비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주신 게 머리카락을 주셨어요. 이걸 네가 품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 구바리가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탑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가 부처님 덕택에 어떻게 보면 호신부 같은 거죠. 그게 그 수호의 북방 다문천왕,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번역어냐 음역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비사문천왕이 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부처님 머리카락 든 탑이에요. 사리탑이라고도 나오는데 머리카락 탑이 원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다문천왕 되게 좋아해요. 불교에서 제일 센 신이라고 말하면 제석천입니다. 금강절을 들고 있는 제석천. 그리고 나중에 인도 신화에서 이 위태천이 제석천을 이겨요. 그래서 위태천이 신중도에 보면 위태천이 밑에 있고 제석천이 위에 있어요. 실무자, 행동대장 같은 쪽입니다. 행동대장. 맨 처음에는 치우였고 그 다음에는 북방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었고 세 번째는 위태천이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우. 지금까지도 관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하시는 데 가보면 관우. 관우는 수호의 신이기도 하고 돈의 신이기도 해요. 휘주상인이라고 유명한 상인이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성상인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걔네들이 대상무역을 해요. 돈 되는 거는 무역이지 앉아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돈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이제 못 먹고 산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게 큰 돈 벌려면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휘주 사람들이 무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산적들 이런 놈들 나와가지고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가드를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죠. 그게 경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를 좀 보호해주는 뭔가 강력한 신적인 게 있으면 안 될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원나라 명나라 때 뭐가 뜨냐면 삼국지가 뜹니다. 그러면서 무장으로서 고대에 제일 셌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하면 황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황후장사라는 역발산 기세계 지금도 남아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제일 센 건 사실은 여포가 제일 센 것 같고 관우는 그거보다 아니지만 정의롭고 뭐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까지 이제 센 것 플러스 겹쳐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관우가 대상의 수호신이 돼요. 대상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주는 수호신이 돼. 수호신 역할을 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수호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우가 돈신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화교들이 하는 데 가보면 관우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향도 피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신하고 관우하고 뭔 관계래요? 대상무역을 보호하니까 돈을 벌게 된다. 그러니까 돈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신 이러면 관우입니다. 관우가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포대화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강체제인데 관우가 그렇게 센 이유는
관우가 그렇게

센 이유는 사실은 소설입니다. 소설적 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우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신격으로 부상하면서 위태천까지도 밀려. 그래서 절을 지키는 것도 가람각, 가람전 이렇게 돼 있어. 중국 절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이나 오른쪽 바로 입구 쪽에 있어. 거기 가면 관우입니다. 90% 이상이 관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절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불교적인 것들이 다 관우에게 밀렸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그리고 그 관우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우사당이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묘입니다. 동묘, 서울. 그 고려대역 밑에인가? 거기가 동묘역이에요. 동묘역.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임진왜란 때 이여송, 이여백 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명나라 파병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조선이 뭔데?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파병군이었는데, 한번더 생각해봐. 이여송, 이여백 부대,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전쟁에 끌려 들어온 거지. 그런 상황에서 공포고, 전쟁은 언제나 공포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을 모시겠다라고 해서 관우사당이 들어온 거고, 그 사당이 유명한 건 선조가 거기서 관우한테 절을 했어요. 선조가. 관우는 중국에서는 관성제군 이렇게 나오고, 관왕으로도 나오고, 관제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관제니까, 황제급이니까 임금은 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절을 했었어요. 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묘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동묘 남성분들은 가지 마세요. 가보시면 다 영감님들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은 동묘가 유명한 거는 그 동묘 앞에서 그 시계, 중고 시계를 판대. 그게 제일 유명해요. 동묘 앞에 그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거, 그런 정도.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 수호, 승리,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치우씨였다가, 그 다음에 담운천왕이었다가, 담운천왕은 상당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위태천이 됐다가 관우가 돼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방생법회, 방생법회. 그래서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신심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가피가 반드시 터집니다. 에너지가 뭉치다 보면 벼락이, 마치 구름이 뭉치다 보면 벼락 치듯이 사람이 많다 보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기도는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명상이나 이런 참선이나 수행은 적을수록 좋은 거야. 술은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수록, 이런 얘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차는 호젓이 먹을수록 좋은 거고. 아니, 원래 그렇게 나와요, 문장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술은 어른부터 따라드리는 거고, 차는 밑에 쫄부터 따라준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주두다각이라고, 다 그런 룰들이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이거. 술은 다 발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 중국 술일 겁니다. 그 고사가 나오는 게다 그런, 사자성어가 나오는 게다 중국 술일 거예요. 중국 백알은 위나 아래나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얼은 먼저 드리는 게 맞고, 차는 우러나면서 맛이 좀더 깊어져. 특히 녹차 같이 그냥 해차 말고 발효차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야 맛이 좋아져. 그래서 밑에 사람부터 따라주고 어른한테 늦게 돌린다는 거예요. 보이차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천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르면 뒤쪽이 조금 더 맛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법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행복한 기운을 많이 좀 얻으실 수 있었어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방생법회를 해서 수륙 방생법회라고 제가 이름을 또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달 방생법회 많이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에서도 행복하고 돌아가셔서도 꼭 공덕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정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당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당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고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나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후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종단과 관계없이 노후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후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그만큼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데요. 체력을 키우면 인내심이 강해지고 타인을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1: 네, 맞습니다. 체력은 우리의 몸 건강뿐 아니라 감정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몸의 근육도 마음의 근육도 열심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0: 러닝붐이 일고 있다고 하죠. 달리기는 우리 신체 기능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데요. 기분 좋은 바람결을 느끼면서 체력도 키우고 다정함도 함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1: 오늘은 쾌남열전 청취자들을 위한 스윗가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달콤함에 한번 빠져보시지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감하시나요?
1: 아, 뭐 제가 그런가요?
0: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 남궁진 씨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몸이 점점 바늘 들어가요?
1: 아, 아닙니다.
0: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나상도 씨는요? 어떠십니까?
0: 저도 당연히.
1: 아니, 체력은 진짜 나상도 씨가 최고 아닙니까?
0: 아, 이제 체력은 다 빠졌고 이제 근성이에요. 이제 근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 네네. 예. 뭐 요즘 엄청난 스케줄을 또 소화하고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소 천사의 그 미소 유지하고 계신 비결이 궁금합니다.
0: 네.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또 네. 그만큼 체력이 좋으니까 네. 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우리 남궁진 씨만의 방법이 있다면?
1: 글쎄요, 저는 명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좀 마음을 비우면 네, 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0: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상도 헬스장에서 할 거예요. 이게 다 하면서 네. 오늘 하루
1: 잘 먹는다.
0: 잘 먹는다. 이렇게 명상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같이 헬스를 해봤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도인 같았습니다. 예.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오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0: 자,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손민아 씨였습니다. 네, 연모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팬분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네.
2: 아, 반갑습니다.
0: 아니, 무슨 CD를 틀어놓으면 어떡해요. 아, 네.
2: 아, 근데, 네. 저희 프로그램 취지랑 좀 안 맞았어요. 네.
1: 왜요?
2: 라이브로 불러야 되는데, 이거 CD 아니에요?
1: 맞아요. 라이브입니다.
0: 라이브라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2: 확실히 맞습니까? 네. 너무 와. AR인데요?
0: 아이, 너무 좋았습니다.
1: 아니, 아까 네. 아니, 뒤에서 네. 계속 이제 리액션을 하시잖아요. 네. 그 노래 하기 전에 막 계속 약간 막 우참한다고.
2: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네.
0: 오늘.
2: 어, 네. 노래가 너무. 아.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2: 진짜. 그때 오디션에서 불렀을 때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이겠죠? 미쳤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찢어놨는데.
0: 네, 찢었다.
2: 어우, 지금 너무 잘해요. 더 잘해요.
0: 진짜로.
2: 네. 근데 이 연모라는 곡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사실 감정선을 쭉 이어가야 되니까.
1: 그쵸.
2: 이런 사랑 노래를 부를 때 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부르시는지.
1: 저는 보통 이제 저희 할머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께서 저희 때 어릴 때부터 저희를 이제 어머니 대신에 또 키워주셔가지고 네네. 항상 할머니 생각하고 노래를 하면 좀 더 이 노래에 집중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2: 저는 또 이게 또 비나 씨의 스토리를 아니까 네. 그리고 함께 해온 또 세월이 있으니까
1: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일은 다른 방송 출연할 때보다 지금 더 엄청 편한 것 같아요.
2: 원래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편해요. 만만하게 행동해주세요. 만만해도 돼요. 사실은 네. 라이브로 다 나간다는 거.
1: 알겠어요. 조심하시죠.
2: 먼저 말아주시고.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비나 씨는 뭐 체력이 당연히 좋으시죠?
1: 요즘 들어서 조금 체력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2: 아, 또 활동이 바빠가지고
1: 아, 요즘 다이어트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2: 아이고야 진짜로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비나 씨는 그 체력과 다정함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체력과 다정함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비나 씨랑 같이 이제 뭐 지내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비나 씨가 뭐 짜증을 낸다거나 이렇게 막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약간 그 예민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까?
2: 정답! 네. 배고플 때.
1: 맞아요.
2: 두 분이 그런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런.
1: 네.
2: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0: 아, 진짜 몸이 엄청 탄탄해요. 진짜로.
2: 골렘이에요, 골렘. 네. 와, 그 정도로 체력 관리, 그리고 체격 네. 관리를 잘 하는데. 네. 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먹는 거. 네. 또 관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또 심지어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1: 네.
2: 아, 또 배고플 때 이럴 때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1: 근데 이제 다이어트 초기에는. 네. 좀 약간 많이 예민해졌었는데. 그때는 막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산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저기 멘탈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금방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이제 그 다시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0: 산도 요즘 다니시나요?
1: 산은 네. 요즘 이제 스케줄이 이제 좀 더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산은 이제 자주는 못 하고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북한산은 갑니다.
0: 북한산 저희 그 작년이었죠?
1: 작년 새해
0: 네, 맞아요.
1: 새해 딱 해 뜰 때 그때 네. 가서 같이
0: 첫날 새해 첫날
1: 네, 그때 형 옷 얇게 입고 가지고 거기서 네. 막
2: 거기서도 몸 자랑했어요.
1: 야.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형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
2: 한겨울에 네,
0: 며칠 알아 누웠어.
2: 또 올라가서 우동 깔라고.
0: 아 며칠 알아 누웠어.
2: 그거 아니에요?
0: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2: 야, 네. 근데 북한산도 생각보다 네. 높아요.
1: 네 맞아요.
2: 힘들어요.
0: 정말 진짜 산행으로 다져진 엄청난 체력 진짜
2: 그렇죠.
0: 최고입니다. 진짜.
2: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체력 상황으로는 엄원길 선생님보다 더 잘 탈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자,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본격적으로 손민아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손민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0: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손민아 씨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손민아 씨의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0: 똥강아지? 똥강아지?
2: 이거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이렇게 많이 부르셨거든요.
0: 네.
2: 그리고 또 비나 씨가 실제로 애완견을 네. 키우고 계시고 해서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까?
1: 어 맞습니다.
2: 오 진짜요?
1: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네.
0: 어 뭐지?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네. 걸까요?
1: 어릴 때 이제 네. 할머니가 힘이 크다 보니까
2: 역시 하동남에 거의 거기서
1: 항상 이제 보면 막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하면서 맨날 이렇게 불러주시던 그런 그게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어 약간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손주라고 하면 항상 저희 첫째 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첫째 형을 많이 손주라 그러고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거의 대부분 똥강아지라고 많이 부르셔가지고
0: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못할 것이 없다.
2: 야, 야 이거야말로 그쵸? 진짜 손비나 마인드. 예, 손비나 좌우명
0: 이꼴 이거죠.
2: 그렇죠. 네.
0: 야. 야, 아니.
2: 자, 이, 네. 이 키워드에 대해서 네. 덧붙이신다면 네. 네.
1: 어,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결정하게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산을 등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코로나 시기 때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와, 나 이제 진짜 밥벌이도 못 하고 나 이렇게 그냥 쫄쫄 그렇죠. 굶는 건가? 막 이리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등산이었는데 백두대간을 진짜 시작을 해가지고 백두대간 완주도 다 하고 그리고 백대명산까지 싹 다 타면서 제가 그 산 타면서 느꼈던 게 아니 내가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걸 시작을 해요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 이거 하나
0: 못할 게 뭐 있어
1: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아. 그런 이 마인드가 심어지더라고요
2: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든 뭘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 사실 그 네. 등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0: 아, 쉽지 않고.
2: 비라 씨가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산을 타면서 극복을 했을 때 저는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3: 아, 먼 산? 예.
2: 아, 그 정도로 의지가 네.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고.
0: 백두대간을 다 완주를 하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또 내가 정복해보고 싶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또 있을까요?
1: 산은 이제 네. 대한민국인들 웬만한 산들은 다 탔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산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약간 도전하고 아직 지금 시작하고 끝을 네. 못한 게 있습니다. 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유명한 네. 또 섬에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0: 섬에
1: 제가 그걸 타다가 이 경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잠깐 이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섬에 있는 산들을 또 다 타보는 게 제 또 목표고.
2: 이러다가 비란 씨, 난 자연인이다. MC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어느 순간 만약에 제가 사라졌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신 줄 알면 됩니다.
0: 아니 가실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같이.
1: 네네.
0: 저도 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2: 저는 배웅해드릴게요. 가진 않고.
0: 잘 다녀서 또 먼 산을 또 바라보시길.
2: 아시겠지만 비란 씨 아잖아요. 제가 섬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남해가 섬이잖아요. 네. 굳이 섬까지 가가지고. 예. 뭐 놀러 가는 거면 갈게요. 2박 3일. 요 정도 짧은 일정으로.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얻고 싶은 타이틀이 있습니까?
1: 타이틀이요?
2: 예.
1: 저는
2: 여심 저격수나 애교쟁이 뭐 이런 거.
1: 그런 것보다 예. 저는 이 콘서트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2: 예. 예. 진짜 그 거의 모든 가수들의 그 공통적인
1: 그렇죠.
2: 예, 뭐 그런 목표일 수도 있죠. 예.
0: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죠. 네.
1: 같이 해야죠. 형.
0: 아 같이
1: 게스트가 아니라 같이
0: 너무 감사하죠. 저 이렇게 네. 뭐 말씀만 해주시면
2: 저만 불러주세요. 예, 저 되게 싫어요. 네, 혼자 할 거야.
0: 게스트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네.
2: 네. 그럼 갈게요. 그게 어디든.
1: 네, 나중에 예. 콘서트 하시면.
0: 아니 요즘 또 배우 하신다고 톤이 좀 배우로 바뀌셨어요.
2: 죄송해요. 네. 자 다음 키워드 가보시죠.
0: 네, 알겠습니다.
2: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0: 네.
2: 달맞이꽃.
0: 네.
2: 달맞이 꽃은 뭐죠?
0: 어떤
2: 유추가 안 되네요.
0: 네.
1: 그 달맞이 꽃이 그 달이 떴을 때 그 달빛으로 피는 꽃이거든요.
2: 네. 그런 게 있어요.
0: 해가 네네네. 떴을 때 피는 게 아니고.
1: 네. 달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달빛으로 이렇게
2: 밤에 피는... 개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2: 네.
1: 이제 제가 항상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 그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 산책을 하면서 그 달맞이 꽃을 봤었던. 그리고 또 그 달맞이 꽃이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많이 생각이 항상 나는 것 같아요. 네.
2: 아 그냥 진짜 예전에 그냥 그 아름다운 추억,
1: 네.
2: 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담고 있는 꽃이네요. 네. 제가 사실 달맞이 꽃이라는 그 꽃을 제가 떠올리지 못해요 지금. 어떤 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아마도 근데 그 비나 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으면 제가 사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저는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흔한 꽃일 수도 있는데 네. 예, 비나 씨가 그 추억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꽃을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그때가 많이 떠올라요. 아. 네.
2: 나중에 비나 씨 이제 작사도 하면서 네. 달맞이 꽃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써서 네. 그렇게 발표를 하셔도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1: 네, 안 그래도 저 이제 이 키워드를 또 쓰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그때 그 추억을 좀 회상을 해서 한번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한번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빨리 쓰세요, 네. 좀 뺏기게. 네. 달맞이 꿈 뭐 이래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좀 뺏겨서 앨범을 내겠습니다.
0: 그러지 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 마. 아 현재 진행. 오늘 좋아요. ING. 네. 현재 진행. 오늘 영화.
0: 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1: 지금 네. 일단 요즘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죠.
2: 다이어트. 네. 뺄 때가 있어요 지금 또? 지금 너무 빠진 것 같은데.
1: 지금요?
0: 네. 지금 턱선이 지금 베이겠어요.
1: 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도 계속 지금 이게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 한
2: 숙명이죠.
1: 그렇죠. 네. 지금 가수 시작을 하고부터 네. 계속 이제 지금 끝이 없이 이제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쵸.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진행형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 이유가

0: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는 이제 엄청나게 뿌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는 이제 한번 먹으면 막 아, 엄청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진짜 대식가예요.
2: 이래서 맞아, 제가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네. 진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3: 저희 둘이 있으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2: 그리고 음식이 남는 꼴을 못 봐요.
0: 아, 그리고 일단 뭐 남으면 뭐 싸가든지. 네. 근데 저는 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없애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2: 배에다 싸가는 스타일.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 고삐를 풀면 안 된다. 항상 이 의지를 포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찐다라는 거 생각을 해서 계속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3: 네, 이렇게 손민아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손민아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손민아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잠깐만 비나 씨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0: 근데 3초 안에?
2: 굉장히 난감한 질문도 있거든요. 네. 자, 준비했습니까? 와, 네. 준비 안 돼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 뒤를 봐주시고요.
2: 예, 3초입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장르는 코믹, 멜로,
3: 액션 섹시.
0: 와,
2: 하나,
3: 셋,
0: 코믹.
2: 둘, 코믹.
3: 코믹?
2: 오케이, 자, 좋습니다.
3: 더 듣고 싶은 칭찬은 동안이에요. 네, 듬직합니다. 듬직해요. 네. 하나, 동안이에요. 네.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물건 판매 대 댄스.
0: 물건 판매.
3: 물건 판매.
2: 댄스 매니저.
3: 나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매운 음식 먹기 대 다이어트.
0: 다이어트.
3: 아.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로트계의 어몽길 대 하동 서른동.
0: 오. 하동 서른동.
3: 이렇게 합니다.
0: 서른도 잘.
2: 네. 생각보다는 대답을 잘했어요.
3: 엄청 빨리 해주셨습니다.
2: 근데 해명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믹, 멜로, 액션, 섹시 중에 코믹을 골랐어요.
3: 코믹.
0: 네. 네.
2: 자신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 있는 장르. 네.
0: 자신 있는 장르.
2: 네.
0: 그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2: 섹시. 네. 괜찮은 것 같은데.
0: 멜로.
2: 아, 그리고 주피나 씨가 눈이 약간 소눈이 있어요, 소눈. 그 슬픈 눈을 갖고 있거든요.
3: 네, 엄청 초롱초롱해요.
2: 네, 그래서 네. 멜로가 될 것 같아요.
0: 네. 멜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또 쳐다보고 있으면.
2: 아, 어찌됐든 간에 그 비나 씨가 연모나 이런 곡들을 부를 때
0: 네.
2: 그게 멜로예요. 그게 멜로죠.
0: 아니, 노래할 때는 좀 그런 거는 그게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는데 딱 작정하고 멜로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코믹, 멜로 이 장르 조금씩 표정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코믹, 네. 멜로, 액션.
3: 아니, 코믹과 멜로, 액션, 섹시.
2: 이봐라 아닙니까? 네. 뭐
3: 귀여움까지 한번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코믹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 시작!
2: 자,
3: 멜로!
2: 멜로. 자, 코믹 탈락!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 동생아, 너 무너지는 거 싫어. 망가지는 거 나 싫단 말이야. 그냥 멋있게 지금 그대로 있어.
0: 그냥 차라리 망가지는 게 나아.
2: 안 돼, 안 돼. 멜로, 멜로.
3: 멜로.
0: 아, 멜로 어떻게 하지?
2: 멜로.
3: 멜로. 자, 멜로 하나.
2: 아, 이 대사가 있잖아요. 네. 대사로 하면 되죠, 멜로 대사.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3: 그래.
2: 그리고 원빈. 하동 원빈으로.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0: 아우, 큰일 났다. 땀난다.
2: 네. 아, 이거 딱 두 가지면 됩니다.
3: 자, 아, 멜리.
0: 큰일 났다. 이런 거 안
3: 쓸 줄 알았는데.
2: 멜리. 자, 장우야. 자, 카메라 롤. 자,
3: 멜리.
2: 하나, 둘, 액션. 탈락! 이러면 여자가 이미 갔어.
3: 네. 아니,
2: 탈락!
3: 아니,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2: 네, 지금.
0: 이미 가게 하고 있어요. 눈으로.
2: 예?
3: 아, 그렇군요.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었는데.
2: 자,
3: 아,
2: 섹시. 섹시.
0: 섹시. 어떻게 섹시. 해요? 네. 섹시 어떻게 해요?
2: 이거 웨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3: 네.
2: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3: 셋.
2: 오! 괜찮다!
0: 괜찮아요?
2: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은데?
0: 나는? 괜찮은 거예요?
2: 예. 네. 야, 그 전에 액션, 멜로랑 코믹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게 잘한 거야.
3: 아, 그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2: 네, 네.
3: 하나만 더. 귀여움.
2: 야, 이겨는 해야죠. 이건 필수죠.
3: 네.
2: 예. 네. 네.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네. 자, 하나,
2: 둘,
3: 셋. 오, 귀여워.
2: 귀여워.
3: 나 귀여운데?
2: 오.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귀여워.
3: 더 귀여워.
0: 당 떨어져.
2: 지금 제가 보면, 코믹, 멜로, 액션, 네. 섹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귀여움. 거꾸로 가야 돼. 귀여움, 섹시, 액션, 멜로, 코믹. 이렇게 가야 돼. 이 순으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2: 비나 씨.
0: 네.
2: 자, 그리고 더 듣고 싶은 칭찬으로 동안, 듬직.
3: 네. 동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듬직한 거는 네. 뭔가 이렇게 오 너무 듬직한데요? 이러면 네. 그냥 뚱뚱한 사람들 보고 대충 이렇게 약간 살짝 좀 좋은 말로 그렇죠. 아니, 듬직하네요 뭐, 막 이렇게
2: 뼈대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3: 남자도 없다.
0: 근데 동안은 진짜 네. 어려 보인다는 거잖아요.
3: 그러면 뭐 가장 어려 보인다라고 네. 이렇게 네. 들으셨던 게 몇 살까지였나요?
0: 아, 몇 살까지? 네. 20대 같다라고 20대. 얘기를 해주셨어요.
2: 20대가 노안이 아니잖아요.
3: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걸 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실 분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3: 네.
0: 자, 누구죠?
3: 우리 선민아 씨의 절친이신 무룡 씨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자,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이쪽 네, 이쪽 앞에 가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 자, 우리 무룡 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우리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무룡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지금 연습실에서 이제 행사 노래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0: 아니, 정말. 형이 근데 진짜 연습을 엄청 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냐면 저희 그 예전에 회사 안에 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형 항상 있었거든요. 가면 가도. 그러니까 형 지금 연습 볼래라 그래요.
2: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요.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네. 친하잖아요. 네. 네.
3: 아니 저희가 지금 우리 비나 씨에 대해서 이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무용 씨가 보셨을 때 우리 비나 씨의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아, 우리 비나의 매력은요. 제가 일단 매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3: 어떤 걸 준비했어요?
1: 우유빛깔.
2: 직접 쓰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정성을 보여주셨네.
3: 아, 저기 밑에 쾌남일전 나상도 남무지.
2: 아유, 고맙습니다.
3: 또,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다음엔 네임펜으로 써주세요. 잘 안 보여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임펜이 없었어요.
2: 네, 충분히 네. 보여요. 네, 충분히 보여요. 네. 예.
1: 아, 우리 비나 매력은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정말 세심한 친구예요.
3: 맞아요.
1: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그 필요한 게 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물티슈를 가져다 주는 친구래.
2: 진짜 사람 네. 좋죠.
3: 배려가 몸에 이제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2: 그리고 일단 그 이 질문이 동안 외모, 듬직한 이 두 개였는데 네. 우리가 무리용 씨가 네. 생각했을 때는 비나 씨가 동안입니까? 지금까지 인터뷰 중에 가장 진실된 소리가 나왔어요.
3: 방송에 고르지 못한 뜻일까요?
1: 아니, 비나 당연히 동안이고요. 네, 동안이고. 근데 사실 저는 동안보다는 듬직함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2: 맞죠.
1: 그래서 뭐 이게 덩치가 커서 듬직하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비나 성격이 참 듬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동생이지만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생입니다.
3: 그러면 우리 무룡 씨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나 씨가 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지금 채팅창에 비나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조금만 더 동안이라고 하면
2: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무룡 씨랑?
0: 형이랑 저랑 한 살.
2: 거의 뭐 한 살이면 네. 거의 뭐 형식상 형이지 거의 친구죠.
1: 맞아요. 네네.
2: 거의 친구죠.
3: 무룡 씨도 엄청 동안이시다 진짜.
2: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네. 네. 부럽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 아, 우리 비나는 뭐 항상 너무 고맙고 사실 비나랑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저자 이제 무명 시절 때 팬 한 분도 없고 네. 춤도 한 번도 못 춰보고 이제 비나랑 저랑 춤이라는 걸 같이 처음 춰봤어요. 저도 처음이고 비나 처음이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농담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저도 이제 곧 따라가서 같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함께 더 오래오래 저희 한 100살 넘어서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나 사랑합니다, 형.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짧게 우리 비나 씨도 우리 용 씨에게. 네. 예.
0: 저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경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지만 형도 진짜 실력으로는 누구한테 지지 그렇죠. 않는 형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경연이라는 이건 솔직히 아까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운만 들어오면 이제 아마 형은 더 저보다 잘 될 거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형님 저도 형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2: 화이팅! 우리 캐남 열정과 함께한 연예인이라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또 같은 무대에서 만날 거잖아요. 좋은 날 좋은 무대에서 네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도동 씨.
3: 감사합니다.
2: 잘생겼어.
3: 너무 좋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연습하다가 예,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또.
3: 자, 다음으로요. 나에게 더 어려운 것 중에 매운 음식 그리고 다이어트하기 중에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3: 다이어트가 더 힘드신가요?
0: 다이어트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2: 매운 음식을 못 드세요? 잘 드세요?
0: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3: 아, 잘 못 드시는.
0: 근데 다이어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죠. 훨씬 좋죠. 일단 먹는 거잖아요.
2: 먹는 거 빼는 거니까.
0: 그렇죠. 네. 먹는 거는 너무 쉽죠.
3: 근데 지금 충분히 많이 또 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목표치가 또 있으세요?
0: 목표치는 딱 그 제가 산행할 때 그 네. 몸무게가 70kg 딱 초반대였거든요. 딱 거기까지가 저는 딱 목표치예요.
2: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3: 네.
2: 걱정 마세요.
0: 네.
2: 예.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별명. 어몽길 하동서른도.
0: 아.
3: 하동서른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3: 네. 우리 서른도 선생님 어떤 닮고 싶은 점이라든지.
0: 일단 또 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산을 타는 것보다는 서른도 선생님이 훨씬 또 더 훨씬 더
2: 당연하죠.
0: 레전드 선생님이시잖아요.
2: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믿어주지 않고.
3: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손민아 씨 감사드립니다.
2: 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됐어요. 시간 빠르죠. 자, 나상도
3: 남궁진의
2: 크람 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어떤
3: 잠시만요. 불러주셨지. 네.
0: 당신 꽃.
2: 나 꽃을 꺼내는 줄 알았어요.
3: 대본이 안 주머니에 있으셔.
2: 센스쟁이. 네. 저 비나 씨. 비나 씨 스스로를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 것 같아요?
0: 전 해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2: 해바라기.
0: 항상 좀 이제 많이 웃으려고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바라기 보면 항상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밝고 활짝 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오늘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의 꽃은 달맞이 꽃입니다. 늘 기억하겠고. 자, 우리 손민아 씨의 당신 꽃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손민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잠시 후에요. 손민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어요. 랜덤 재생을 하면 성균학교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1: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2: 너희 둘 다 내 거다.
3: 대패 좀 주세요, 좀 짜증나.
4: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5: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2: 아, 네. 공부.
5: 공부.
2: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야,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3: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로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황산 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식 따 나라.

인인자유 충천기하니 일념회광시장분이라. 사람 사람마다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운이 있으니 한 생각 빛을 돌이키면 이것이 대장부다. 막도 염화 소식다느라 꽃을 드는 소식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여 산조 기행상으로다. 비개인 뒤에 산새가 다시 서로 부르는구나. 부처님 열반하신 뒤 삼천년 열반하신 뒤 지금 2539년이라고 하지만 언필증 삼천년 삼천년 그렇게 말을 하죠. 열반하신 뒤에 삼천년이 지냈으니 말세가 되어서 부처님의 정법 법의 등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 사람마다 다 가슴 속에 진여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한 생각만 탁 돌이켜버리면은 대장부가 되는 것이. 그 한 생각을 돌이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탈을 쓰고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뿐이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보살이나 조사와 똑같은 대장부의 기상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비겐 뒤에 산새가 서로 부르느니라. 이것은 글만 새기지 비겐 뒤에 산새가 서로 부른다고 하는 뜻을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을해년 대보름날이요. 선방에서는 갑술년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용화사에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결제한 수자스님네와 보살선방 대중과 시민선방 대중 그리고 세등선원이나 유봉사, 회룡사 멀고 가까운 선원에서 참선한 도반들도 모두 다 해제 법요식을 갖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비록 멀고 가깝게 떨어져서 석 달 안거를 했지만은 해제날 이렇게 다시 모여서 법요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전강 대종사를 초실로 모시고 그 전강 대종사 초실 스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정진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도량에서 정진한 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 때는 이렇게 모여서 해제 법요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초실 스님의 법문을 해제 법문으로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제를 맞이한 마당에 인연 따라서 걸망을 지고 또 다른 선지식과 도반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건 차를 타고 가시건 걸어서 가시건 물을 건너가나 산길을 올라가거나 또 어느 절에 들어가서 객실에서 머물거나 도량을 거닐거나 항상 우리는 모름지기 선우를 여의지를 말해야 한다. 선우는 선지식도 선우요 도반도 선우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우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우는 보통 말하면 계행을 잘 지키고 정법을 신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더 욕심을 내면 이 종지를 깨달아서 언제나 바른 말을 나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반을 우리는 선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건 또는 얻지 못했건 행실이 옳건 그르건 내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보고는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를 바로잡고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고 신심과 분심을 내서 정진하게 분발심을 내게 된다면 그러한 분도 선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행동이 멋스럽고 거칠고 여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보고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나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멋스럽고 거칠고 그러한 사람도 나에게는 좋은 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자기의 잘못된 걸음을 바로잡고
자기 마음 속에 붙어 있는 어리석고 못들어온 생각을 스스로 털어내고 그렇게 나간다면 어디를 가건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남쪽으로 가건 산에 가건 들로 가건 장바닥을 가건 거기에는 환하게 밝은 길이 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촌보도 한 걸음 반 걸음도 내 마음 속에 자기의 본참 공안에 의단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잡두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학자의 청춘과 가정과 부모 형제와 고향을 다 버리고 인생 일생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출가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남북동 동서 무정착이요. 출가해서 걸망을 지고 나오는 성객이 남북동서, 동서남북이 있을까 보냐? 인연 따라서, 선지식 따라서 도반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서 정진하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서 정진하기도 하고 이철에는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음 철에는 북쪽으로 가기도 해. 중국이나 일본 그런 선방에서는 한번 그 선방에 어떤 선식을 찾아가면 그 선지식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믿어지고 존경심이 나면 그 선방에 그래가지고 방부를 쉽게 드려진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방부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방부를 드렸다 하면은 신참이건 구참이건 선착순으로 자리를 앉게 되는데 아무리 구참납자도 저맨 끝에 앉게 된대. 그래가지고 그 앞에 위에 앉은 성객이 떠나면은 또한 자리가 위로 올라가고 또 떠나면 한 자리 올라가고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밤낮 구참이라도 끝에 앉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견성할 때까지 5년 내지 10년도 안 떠나고 그 선방에서 그렇게 지낸다고 말이야. 한철 지냈다고 해서 금방 걸망을 짊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다 마음에 믿어지는 훌륭한 선지식이 계시면 1년, 2대, 3년, 내 10년씩 그큰 스님 슬하에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국 선방은 한철 지내면 벌써 이 걸망을 지고 오란 데도 없건만 갈 곳은 많아서 해제 무렵이 되면은 어디로 갈 것을 그거 생각하느라고 화두를 놓쳐버려. 그래서 겨울 안거에는 나벌파일 용맹정진이 끝나면은 걸망 귀신이 들썩들썩 한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도량이 좋고 또 좋은 도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철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꼭 그러기보다는 한번 들어가면 석상에도 과삼년이라고 항상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 위에도 한번 앉았다 하면은 더 3년 정도는 거기서 한바탕 버티고 정진을 해봐야 공부가 그래도 자리가 잡히고 한철 겨우 지내다가 뚝 떠나고 뚝 떠나고 그런다. 동서남북이 정착 정해가지고 집착할 것은 없지만 생애 지제일지공이여 걸망을 지고 다니는 납자의 생애가 한 가지 집행이 주장자에 달려있다고 말이야. 걸망을 지고 주장자를 턱 들면 퍼뜩하면 천리밖에 로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설두에는 세작 연하며 혀 끝에는 연기와 안개의 선미를 가늘게 잘 저작을 하라고 말해요. 밥을 먹고 나물을 먹지 어떻게 연하, 연기와 안개를 어떻게 먹느냐? 이건 신선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보통 사람은 밥에다가 고기에다가 뭐다 이런 거 먹지만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 닦는 사람은 차츰 뭐 주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곡식 쌀이니 보리니 그런 곡식까지 다 끊어. 그걸 벽곡이라 그러는데 벽곡을 하고 솔잎이나 칡이나 산마나 그런 풀뿌리 약뿌리 그리고 산에보다 과일 그런 것만 먹고 생식을 하다가 거기에서 더 수행이 깊어지면 그런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물만 마셔. 물만 마시고 그리고서 평상시에는 이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그 정기를 들어 마시는 거야. 이게 손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단전 호흡을 해가지고 허공 속에 가득 차 있는 정기를 들어 마시는데 그러다 보면 산에 끼어 있는 안개와 연화를 마시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의

그 식생활이 의식주 문제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벽곡을 한다, 생식을 한다, 단식을 한다, 뭐 그런 것을 도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지만은 설사 밥을 먹고 나물을 먹고 그렇게 정진하더라도 정신만큼은 먹는 데 집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심호흡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가 통로하도록 잡지를 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는 연화를 씹어먹는 것과 같다고. 즉입천정봉, 즉입천봉 계획만봉이여, 바로 천봉우리 만, 다시 만봉우리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다. 우리의 공부는 무슨 조그만한 소견이라면 득소유죠. 조금 무슨 빠꾸머이 소견 난 것을 그것을 자기 살림을 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사와 같은 경지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요새 흔히 말하는 초견생이니 무엇이냐고 조금 무슨 의리선으로 뭐 조금 보이면은 그 자기도 한 소식 했다고 뽐내고 큰 소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 어쨌든지 그 조사의 경지에 경지가 아니면 스스로 탁 버려버리고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계속 가행정진을 하고 용맹정진을 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봉우리, 두 봉우리, 천 봉우리를 넘고 다시 또 만 봉우리를 향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야. 이 선방에서 한 철, 두 철, 세 철 이렇게 하다 보면 가행정진을 하고 용맹정진 하다 보면 반드시 사람에 따라서는 해 갈수록 광맥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아진 것도 없고 보인 것도 없고 얻어진 것도 없어.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뭐 스스로 가남이 가고 옛날에는 못 알아들었던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옛날에는 어떤 법문이나 경전을 보면 깜깜하게 몰랐었는데 나름대로 무엇이 짐작이 가고 무엇이 보이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고 그런 수가 있으나 그러나 정말 확철되어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언제라도 그런 것을 내 집착하지 말고 들여다보고 그러면 살림을 삼지를 말아라. 그래서 학자는 활구참선 대리 횡신입하고

이인유밀 불수자 고독지가의 수막상이다. 날카로운 칼 끝에 꿀이 묻어 있어도 그것을 핥아먹지 말라. 아주 면도 날같이 날카로운 칼 끝에 꿀이 있는데 그 꿀이 달다고 해서 그것을 혀로 이렇게 핥아먹지 말아라. 그 꿀에 욕심 나가지고 그거 핥아먹다 혀가 잘라지는 것이다. 고독지가 수막상이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에 독약을 타놓은 것을 그것을 마시지 말라. 칼날 끝에 꿀은 무엇이냐?

우리 수행자는 분에 넘치는 복수용이라든지 어떤 신심 있는 신도가 그 스님의 정진을 잘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여법하게 수행을 하신 스님을 보면 신심을 내서 좋은 옷도 해드리고 좋은 약도 해드리고 좋은 필요한 돈도 많이 드리고 보다 여러 가지로 잘 해드리는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어디다 또 토굴도 지어드리고 여러 가지로 해드리는데 그것이 잘못 수용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을 하다 보면 그냥 마구니들이 한 수행자가 도를 성취하면 마구니의 궁전이 흔들리거든. 그래서 이 마구니는 항상 도 닦는 사람의 주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수용 아들을 해가지고 한 수행자를 파멸한 것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그러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니는 마구니의 탈을 쓰고 와서 내가 마구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수행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착한 사람으로 신심 있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법이에요. 요새 도처에 사기꾼이 많은데 처음부터 내가 사기꾼이다 달라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정직하고 정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옷차림새나 얼굴 표정 짓는 것이나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의 호감을 사도록 그 사람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법이에요. 요새 뭐 제비족이니 뭔족이니 한 것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녀를 갖다가 유혹을 하거든. 이 칼끝에 묻은 꿀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묻은 집에 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그러한 등 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금박한 것을 좋아하고 지나친 복수용을 바르지 말고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항상 마음을 수습해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자기를 탄속을 할 줄 알아야 명실공히 훌륭한 수행자고 마침내 대도를 성취할 납자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비 해리의 횡신입이여 시비의 바닷속에 몸을 비껴서 들어가 표호군중 자제행이다.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데 공포심을 내거나 그런 데 걸리지 아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해제일을 맞이해서 많은 도반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조지스님께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지스님을 대시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입춘이 벌써 지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츰 더워질 것입니다. 춥도 덥지도 않는 이 산철을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칭찬한 것도 좋아하지 말고 나를 비방하는 것도 싫어하지 말고 칭찬한 데 빠져서 우쭐대는 것도 답지 못한 일인 거고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진심을 내고 원수를 삼으려고 한 것도 수행자 답지 못한 일. 그래서 이영가 스님께서는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맡겨버리라고 싸울지를 말라. 불을 가지고 하늘을 태우려고 한 것과 같아서 지 스스로 저만 피로할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남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감로수처럼 그놈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러면 그놈이 녹아서 나한테는 도업을 성취하는 부사의 약이 된다. 역경에 처했을 때그 역경을 잘 내가 수용을 할줄 알아야 그래야 거기서 나의 정진력과 도력은 증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속 썩고 오장이 뒤집어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뻐하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당하면 허허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먹고 언짢을 일을 당하면은 아, 그렇게 되었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먹고 좋은 일을 당하거나 굳은 일을 당하거나 귓전에 스쳐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항상 한 생각을 단속해서 정말 알뜰히 정진하시길 부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5: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4: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5: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 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해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서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저번에 부처님께서 7불세법 7가지 쇠망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가는 그 공동체, 외살리는 번영하지 번영할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7불세법을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7번째, 그 나라는 도덕을 숭상하며 출가 수행자를 대접할 줄 아는가? 이것이 문화국가다.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보다도 그 나라에 얼마나 청렴한 수행자가 도덕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그 나라의 정신적 수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물론 이만큼 민주 정치 체제를 구현했고 복지사회도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깨어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깨어나야 된다. 각성된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합성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하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세상 한 구석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다 하더라도 군중이 무관심 속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싯다르타가 동서남북 네 곳을 두루다니면서 인간의 사생활을 목격했듯 나 또한 세상의 일상에 눈을 뜨고 정신이 새롭게 있기를. 내가 개인적인 안락에 안주하며 세상의 이들을 보느니 눈물지 않기를. 세상의 고통을 듣던 귀가 멀지 않기를.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가슴이 마비되지 않기를. 내가 선자의 안락에 안주하며 선과 악을 분별한 눈이 멀지 않기를. 세상의 고통을 듣는 귀가 멀지 않기를. 타인의 아픔을 회피하지 않기를. 이렇게 우리가 불자들도 일상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적은 게 문제다.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한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재미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마가다구의 수도가 왕사성, 한문으로 말하면 왕사성이고 그 나라 말로 하면 라즈기르에 영치산이 있는데, 그 오늘날 이제 성지 불순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또 남방에는 망고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날 농부가 일하는 남자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망고나무 위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거라. 누가 아기를 버린 것 같아. 그래서 키우지 못할 애를 낳아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그걸 이제 이 남자가 각 데려다 키웠어요. 동양에서 얻어먹여서 키웠는데 애가 또 여자애인데 너무너무 절세 미인이네. 암마팔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 청혼 받아들였다가는 싸움에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생이 되기로 했어요. 유명한 기생이 됐는데 여기 왕이 누굽니까? 빈비사라죠. 빈비사를 왕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몰래 만나서 애를 하나 낳아요. 그 사람이 바로 위말라 꼰다라고 하는데, 위말라 꼰다냐라고 하는데 이게 주석에 보면 있어요.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아라한이 된다. 386페이지 그 주에 있습니다. 암마팔리와 빈비사라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위말라 꼰다냐가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나오죠. 자, 그것 말고는 이제 암마팔리가 기생이 돼요. 그런데 천하에 내놓으라는 많은 남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런 수준 높은 기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하의 남자들 수준이 낮게 봐요. 나한테 온 남자들 내가 수없이 만나봤는데 다 남자들이 거의 그렇고 그만해. 수준에 맞는 남자가 없어요. 진짜로. 태산 같은 바다와 태산 같은 평화와 바다와 같은 자애심과 자애심을 온전히 나를 감싸할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없는가. 영국같이 피어난 그런 존재는 없을까 생각하는 차에 붙다가 나타났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 그리움이 넘쳐가지고 내가 붓다를 만나야지 하면서 만사를 제쳐두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바이샬리 베살리에 있다고 갑니다. 영꽃 만나러 가는 바람과 같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이때 부처님은 벌써 70을 넘어가지고 벌써 노장입니다. 이제 열반을 몇 년 앞두고 계신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고 여인이여 편안히 앉으시오. 그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지혜롭고 연륜 있는 남자가 법을 좋아.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결핵하다 할건 없지만, 남자가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 물정을 다 보았으면 말년에 고매가제 스승을 찾고 스님을 찾아서 가르침을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신같이 잘나고 젊고 예쁜 이런 여자가, 재산도 많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여자가 법을 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출가한 수행자를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의 암마빨래의 신심을 칭찬해 줘요. 그래서 다 아주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인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매와 재물을 보배로 여기지만, 그것은 진정한 보배가 아닙니다. 영혼을 맹세했던 사랑도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다 터지고, 청겸의 그 성이 금으로 된그 성이 나를 보호해 줄것 같지만, 그것도 다한 줌의 모래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무상한 세월 앞에는 다 흩어지고야 맙니다. 여인이여, 그날이 와도, 모든 게 사라지는 그날이 와도 비탄에 빠지지 않는 진정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마빨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세존이시여, 무상한 세월의 힘에도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나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변하고 약속도 신뢰도 깨져버릴 때, 세상의 눈도 변화할 때, 제게 진정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여, 참다운 법에 따라 수행한 공덕은 세월의 힘을 감당하여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세상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사히 믿을 수 없습니다. 바른 법만큼은 나의 뜻대로 영원히 함께 머물며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세존이시여, 친한 여인을 가볍게 안으시고 여기지 않으시고 진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에게 저희 망고나무 숲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망고나무 숲에 근처택을 짓고 살고 있거든. 이 암마빨리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 주셔서 대중들하고 부처님 대중 공양을 받아 주세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외살리의 귀족들, 릿자비족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릿자비족이 와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세존이시여, 저희가 내일 아침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기생 대중공양 가지 마시고 우리 귀족들, 릿자비족들 귀족들 공양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선약이 있노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은근히 물리치시고 암바팔리의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암바팔리의 초청을 받아서 대중공양을 잘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법문을 해주고 암바팔리가 출가했어요. 30이 안 돼서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지혜가 영면해가지고 바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어요. 깨달았고 나가지고 이제 시를 쓴게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옛날 저의 머리카락은 오칠처럼 새까만 굴벌 빛깔과 같았고 우리 것은 곱슬곱슬했습니다. 지금은 늙어서 머리카락은 삼겹칠처럼 되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잘 여심어 무성하게 고진 숲과 같이 옛날 저의 머리는 빛과 편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늙어서 더문더문 쥐가 파먹은 형상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석과 같이 윤기 도는 검은 검정 정책으로 서늘하고

0: 했지만 지금은 낡아서 힘을 거나 빛이 발에 흠하기만 합니다. 진리에 가르치신 부자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건너뛰고 옛날 제 목은 잘 갈고 다듬은 소나고당처럼 아름답지만 지금은 늙어서 구부정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신 부자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의 두 팔은 전에는 둥그런 빗장처럼 훌륭했지만 지금은 늙어서 대추나무처럼 축 처져지 야위였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요소가 한때 어우러져 이루어진 몸은 찌들어져 온갖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그것은 칠이 벗겨진 황폐한 집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암바빨리 비구니가 깨닫고 나서 여인의 늙은 여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을 재행무상의 실상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외살리성. 부처께서 드디어 이제 세상 교화에 나선 지 45년째 부처님 나이 세속 나이 80대는 때 부처님이 좋아했던 외살리 성에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하고 이제 탁발 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부처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제 대중들 다 붙들어 보내시고 아난존자와 함께만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80노후에 병까지 났습니다. 부처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합니다. 세존의 병환을 지켜보면서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가에 대한 지시가 없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단의 앞날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 떠나실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아난존자 혼자 부처님이 넌저시 떠으라고 말씀한 건데 부처님이 나 죽고 나가들랑 앞으로 스님들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없으시니까 아 부처님이 그런 당부가 없으니까 부처님 아직은 안 돌아가시겠지 안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렇게 아난존자 부처님께 그런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해 아나나 성가가 여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스님들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느냐 이 말이지 여래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고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 여래만이 아는 법을 손에 움켜쥐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래에게는 비밀이 없다. 여래에게 혼자 비밀로 간직한 심신미묘한 법이 그런 건 없다. 나 혼자 깨달았고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말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특별하게 당부해야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대신하는 성가가 있다. 성가가 있다. 이 성가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진리가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믿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다가 이렇게 말씀 아나나 내 나이 여든이다. 이제 내 삶도 끝나고 있다. 여기저기 부서진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동념에 억지로 사용하듯 여기저기 금이 간 상다리를 가죽끈으로 동념에 억지로 지탱하듯 내 몸도 그와 같구나. 부처님께서 80 노후가 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이거지.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아난존자 아직도 인간의 정이 남아가지고 부처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나나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므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여러분들도 389번 9페이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 한다요?
1: 그러므로 자신을 잊어서 마음을 놓고 남을 잊어서 마음을 놓지 말라.
0: 법을 섭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오늘 여기서 그만 말씀을 접어야 되는데, 다음 안타까운 왜 안 한다요? 외살리를 보는 그것도 이거 수호마시바이구나 하는 마지막 부처님의 마지막 뒷모습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 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8: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강입니다. 오늘은 참선마을에서 선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여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옛날 사람들보다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 되어지고, 또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이런 생각이 또 그걸 이제 마음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심상, 마음의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 이미지들이 계속 겹쳐지고 비교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요. 또 가끔 상담을 해보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요. 너무 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의 방법들, 선명상이라고 하면은 불교 전통의 과거에 마음을 주제로 한 수많은 그런 수행법들이 있죠.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또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이 그 현대인들의 그 어려움,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바로 치유하는 데 쓰기 위해서 현대과학과 고대 전통 수행이 만나서 현대 명상법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사실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유물까지 저 가라앉는 번뇌의 그런 시작점까지 싹 정리를 해야 평화롭고 행복한 성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명상을 하는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하다. 그리고 이미 깨끗하다.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명상에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명상의 가장 핵심인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선명상의 이제 기본은 첫 번째로는 알아차림이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이고, 그래서 마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 그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자비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이제 우리 참선마을에도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이 이제 지금 3개월째 살고 있는데, 오자마자 스님 한국 너무 더워요. 내가 스리랑카 봤더니 스리랑카는 너무 덥던데 절에 맨발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맨발 됐다가
발이 화상 입을 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국은 습도가 높아서 너무 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덥다는 마음을 바로 일으키자마자 싫다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에어컨 어디가 있지? 또 선풍기는 어디가 있지? 시원한 물은 있나? 이렇게 덥다고 하는 느낌을 싫다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면서 그 감정 속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 감정 속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싫다는 걸 그래서 갖가지 걸 찾는데 에어컨도 없으면 얼마나 더 덥게 느껴질까요? 거기에 선풍기도 없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머뭅니다. 느낌과 감정 속에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선명상을 해본 사람은 바로 그 간격을 약간 벌릴 수가 있어요. 내가 덥다고 느끼는구나. 또 아, 싫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과 감정을 살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걸 반조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은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얼굴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비추어 본다 하는 게 반조인 것입니다. 이 반조가 잘 되어졌을 때 그 이제 선명상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본다. 내가 걷는다 그러면 내가 이 걷고 있구나. 또 한 발 들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또 즐거워하고 있구나.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들을 비추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비추어 볼 줄 모른다면 이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허우적거려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피부나 또 생각이나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깨끗한 종이가 있다 그러면 깨끗한 것을 내가 플러스 한 9만큼 좋아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9만큼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나거든요. 이게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1만큼 나 깨끗함을 좋아해.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생각과 나와 연관되지 않은 것과에서 그 분별심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로는 나의 경험, 지식,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르마리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오는 그 분별심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익숙한 것은 아주 좋고 편안한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걱정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분별에서 오는 생각들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에서 느낌에서 분별하기도 하고요.
감정에서 분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늘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인이 그때는 누가 될까요? 나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알아차림. 이 훈련이 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늘 그렇다고 해서 이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느낌과 감정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발 늦는 것이죠. 우리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에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제로인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바로 그 지점이 그 요즘에 그걸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앱분들은 썼거든요. 그러니까 빌공짜에다가 고요할 적자, 텅 비어 고요하다. 그런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있다.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신령스럽게 아는 이거죠. 분별하지 않아도 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않습니다. 늘 고요한 상태로, 늘 텅 빈 상태로 보는 거죠. 이 허공은 늘 텅 비어서 고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바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공간에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물론 분별심도 수없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욕심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의 이전의 상태, 정말 고요한 상태, 그러면서도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이 상태, 바로 이 지점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야 진짜 평화로운 상태가 되고 또 그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져야 밝음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면 온 대지에 환하게 모든 것들이 다 또렷이 보여지는 것처럼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기 안에서도 또렷한 지혜가 생겨나고요. 또 밖으로도 또렷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마음 챙김 상태로 가야 됩니다. 마음 챙김의 그 기준점은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고요한 마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바로 그 공적 영지의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내가 언제나
챙기고 산다면,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에든 챙기고 산다면 이 언제나 지혜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 마음 챙김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화두를 드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또 적확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화두를 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내가 아 덥다 하는 느낌을 느끼고 또 싫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덥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싫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행복해하고 있구나. 이런 바로 이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아, 이 모든 곳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예,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뭐지? 그 근본에 대한 궁금증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이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뭐지? 예,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한 마음이 바로 들어가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이렇게 의문이 생겨납니다. 바로 의문이 생겨나서 늘 한 지점을 바로 신령스럽게 아는 공적 영지의 이 지점을 계속 참고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게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화두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본 마음, 공적 영지의 바로 그 지점의 마음에 늘 챙기는 마음을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하면서 점점이 커집니다. 바로 그 상태가 삼매의 상태죠. 그래서 화두를 들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별심을 하면 화두를 놓치는 것이고 화두를 들면 분별심이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요. 귀로 소리를 들려도 소리는 듣지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나와 타인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개별의 것들이 또렷하게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화두라고 하는 기능은 이 근본 마음에 늘 뿌리를 두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더 지속되고 더 커지게 되는 삼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삼매력이 있어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분별하는 마음으로 가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멈추고 앉는 거. 앉을 때는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문, 의심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걱정하지 않아도 바로 이 공적 영지의 지점, 바로 그 우리 본래심의 지점으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본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속 지속을 시키고 결국에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다 이런 말이고요. 참여한다, 참입한다 이런 말인데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는 말이 참선이거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 영지라고 볼 수 있어요. 텅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은 육조 해능대사는 무념한 지점이라고 했어요. 번뇌 망상이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집착함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지점이 나의 본성인 지점이다.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쫓아가지 않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주 생생한 마음, 어디에도 틀이 있지 않는 바로 그런 그 무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선의 마음이다. 이 표현을 하고요. 서산대사는 바로 그 마음을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인 마음, 신령스럽고 아주 밝은 마음,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 바로 그것을 선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선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전체를 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선의 마음에 참입해 들어가는 것은 화두가 필요하고요. 이 화두를 통해서 선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선인 것이죠. 깨달음의 삶이 바로 이제 선인 것이다.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 화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재적으로 나의 느낌과 감정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라 의상 스님은 법성계의 첫 구절에 법성원륭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본 성품을 그걸 법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우리의 본 성품은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일체의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 본래 고요하고 아주 또렷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고려시대 때 나홍선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 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또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금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신령스럽게 아는 이 주인공,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발동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은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또할수 있는 방법은 걸으면서 화두 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화두를 드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화두를 드는 방법을 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걷기 명상은 본래 전통적으로는 포행이라 하는데 참선하면서 화두 들면서 걷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러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걸으면서 활동하는 게 제일 많은 거죠. 우리가 명상하는 중에서 걸으면서 하는 것은 호흡하고 먼저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저는 호흡을 하면서 걷는데 네 발자국 할 때 네 발자국을 걸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여섯 발자국을 걸으면서 내쉬고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속에 있는 모든 악취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생각하고 걷는 것을 장호흡이라 하죠. 그래서 들이마시는 호흡을 네 걸음, 내쉬는 호흡을 여섯 걸음. 저는 여기서 걸을 때는 들이마실 때는 아미타불, 내쉴 때는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호흡에 발을 맞추면 먼저 정화가 되고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면서 걷는 걷기 명상이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오른발 들여서 걷고 왼발 들어서 걷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심코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내가 걷고 있다.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이제 느낌인 거죠. 걷고 있는 것을 나의 행동을 잘 볼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한 발 한 발 걷고 있구나. 그리고 걸을 때에는 마음이 절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걷는 바로 이 자체, 이 순간에 온전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걷는다. 온 마음으로 걷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한 발 한 발 걸으면 바로 현재의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챙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챙기고 또 걷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이제 걸을 때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사색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어나는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죠. 그때 생각을 잘 갈무리하는 방법은 과거에 대한 생각도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나는 밝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라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마치 내 마음이 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과거로 멀리 가버린 것처럼 미래로 멀리 가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현재로 돌아올 때는 아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을 하면 좋은 방법이긴 해요. 나를 밝은 빛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도망갔던 마음도 과거로 미래로 갔던 마음도 지금 현재의 아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아주 밝은 빛으로 내가 걷는 것처럼 그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아주 밝은 그 상태로 아주 고요하게 내가 걷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참선마을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거두고 정화하고 그런 것보다 화두를 들고

얻는 바로 이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걷고 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자복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의문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 바위는 땅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난 바위인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사람보다 더 오랜 역사 그 속에서 이제 바위가 땅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탑을 세우고 연못을 만들고 도량을 만들어서 많은 수행자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 바로 이제 여기 참선 마을입니다. 1년에 한 6번 정도는 7박 8일 수행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2박 3일 동안 여기서 정진을 하는데 이 도량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 수행자들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바위가 됐건 선빵이 됐건 어느 곳이나 산처럼 앉는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앉을 때는 잠깐 앉더라도 천년 만년 앉듯이 딱 붙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자세에 따라서 또 많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좌선할 때는 항상 다섯 번째 척추 꼬리뼈에서 그걸 청량골이라 하는데 청량골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 됐을 때 우리 몸 전체가 조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선정의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나도 고요해지고 나의 주변도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좌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온 세상이 다 좌선을 한다. 온 세상이 다 고요함 속에 빠져든다 생각을 하고 좌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어제 호흡을 오늘 셀 수도 없고 또 내일 호흡을 오늘 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호흡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산처럼 바위처럼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다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모든 의식을 숨 들이마시는 데 또 내쉬는 데 같이 호흡 따라서 의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화두를 듭니다. 나는 지금 바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다. 내 엉덩이는 바위에 딱 붙어 있다.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있다. 마치 저 공중에 드론을 띄운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이것은 무엇인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알아채는 이것은 무엇인고? 이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고?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는 늘 평화로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여기 참선마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명상을 하는 곳으로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빙 둘러서 산책로도 있어서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넓은 반야의 뜰이 있어서 또 주변을 보면서 밤에는 밝은 달을 볼 수 있고 또 낮에는 아름다운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 속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별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생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화엄의 사항에 이렇게 동참하신 화엄의 상 불보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종경스님 법문에 내 발길 닿는 데가 학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스승이다 라고 하셨으면, 중국에 어떤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학벌이 어찌 됩니까 하고 물어서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 발길 닿는 곳이 학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스승이다. 화엄회상에서 보면은 모든 곳이 다 화엄회상이라 화엄불보살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엄회상이고 가는 곳마다 선지식들이다. 만나는 이들마다 다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다 선지식입니다. 정말 종경스님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공자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는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즐거움이 함께하는 또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의 대지는 옛날 어른들이 통만법 명일시이라고 했습니다. 만법을 통괄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다. 만법 하나하나가 다 일심의 작용이다. 일심이 만법이고 만법이 곧 일심이라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일심 한 마음을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화엄법회에 와서 이 보배의 창고, 보배의 동굴, 보배의 섬, 보배의 산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화엄회상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영원히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게 될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게 될 겁니다. 영원히 빈궁이라고 하는 고통을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엄회상의 보살들은 모두 다 불법의 정수를 얻어서 영원히 번뇌의 때를 씻어버리고 무명의 어둠을 밝히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엄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시는 그 법무사 여천무비스님 여기서 법문을 많이 하셨죠. 지금 노세에서 법문하러 나오시진 못하지만 그분은 늘 법문하시면서 화엄경을 펴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온다 생각해보니까 또 화엄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생각했는데 보배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식들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는 겁니다. 100년 가까이 이렇게 화엄 법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무량한 법의 보배와 그 법의 보배를 가지고 무량한 선지식과 조사와 부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 화엄 법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부처가 되고 조사되고 선지식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처님이고 미래의 조사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기 여러분들은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부처님의 몸에서 사리가 나온 것처럼 부처님 입에서 음성으로서 사리가 된 것이 문자의 사리로 바뀐다겠는 글자로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엄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바로 화엄행자가 그 뭡니까? 무수한 부처와 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리가 된다는 그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지런히 화엄법석에 동참해서 법문을 듣고 들은 법문을 깊이 사유하고 사유해서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가면 우리 역시 다음에 불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회상에 동참하신 여러 불보사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오신 분들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더러운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다른 음식이 있는 그릇에다가 음식 그 찌꺼기가 있는 데다 그냥 담을 수는 없죠.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에 담을 수도 없잖아요. 깨져서 줄줄 새는 그릇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집중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깨진 그릇이 아니고 엎어진 그릇이 아니고 독이 든 그릇이 아닌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진실한 양식이 되어야 돼. 그래서 본문을 들을 때는 허기 이 청, 그릇을 비우고 그러고 들으라는, 그릇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그릇을 담아야 그것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릇,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화엄회상에 동참한 분들은 지혜는 천 개의 태양이 밝음과 같고 자비는 한여름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게 된, 다만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들었지 못할 뿐인 거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수행한 공덕,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공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나누는 것, 공덕, 이것이 회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환경 80권의 8분의 1이 넘습니다. 10권 반이나 돼요. 정말 많죠. 네, 이제 그 24권부터 시작해갖고 그 33권까지 이어지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지 않으면 그릇이 비질 않잖아요. 그릇이 비지 않으면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것은 세 군데로 나눈다고 그랬으면 세 가지 방법. 상내 소수공덕회, 회향삼처 실언난하고 우리 행선초근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위로부터 닦아온 바, 공덕의 바다를 세 군데로 나눈다. 어디로 나누는가? 진리의 당체인 실제에다 회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실제를 내가 번뇌에 가려워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깨달음의 세계 발보리심에다가 회향한다. 그래서 실제 회향, 보리 회향, 그리고 그것을 일체 중생들에게 전부 고루고루 이익이 되도록 해준다. 중생회향이랑,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 봅시다. 실제회향, 실제회향, 실제회향, 보리회향, 보리회향, 보리회향, 중생회향, 중생회향. 예, 그 이것을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48가지 원을 세 가지로 축소하면 이게 48가지가 세 가지가 된다 했는데, 첫째는 본인이 부처가 되는 일, 그 부처의 실제를 완성하는 일. 두 번째는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 극락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극락세계로 중생들을 전부 데려오는 것, 이것이 실제해양, 보리해양, 중생해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당체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수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열 가지 종류의 해양이 있는데 이 11권 전체가 다 열 가지 해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양,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엄경은 이 한마디 말을 이해시키려고 열 권 반이나 되는 경을 설하셨습니다. 불교는 오직 이 회향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이 닦은 모든 성공공덕을 회향합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화엄행자는 모두 일체를 널리 회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은 재산과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쌓은 공덕과 내가 닦은 수행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얻은 깨달음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시다. 부처님이 이루신 보리에 회향합시다. 진리인 실제에 회향합시다. 삼처에 회향하는 일, 이 모두 원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대로 생활합시다. 세상은 온통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하고 베푸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회향합시다. 따뜻한 마음 한 자락으로 회향합시다. 따뜻한 몸짓 한 번으로 회향합시다. 회향이 살 길이며 회향이 불법입니다. 순간순간 들이마신 공기를 내뿜듯이 그렇게 회향하며 삽시다. 먹은 음식물을 배설하듯이 그렇게 회향합시다. 제삼 단언하건대 회향만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회향만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회향만이 참사람의 소리이며 참마음의 소리이며 참나의 소리입니다. 부디부디 회향하면서 삽시다. 나마미타불 만약에 숨을 들여쉬고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소대변이 막혀가지고 배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돈을 열심히 벌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버는 거를 그 창고에 가만히 쌓아두기만 한다면 돈에서 귀신이 나와서 오히려 주인을 잡아먹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물건도 좋고 또는 주는 사람도 좋은 이런 청정 보시가 돼야 되고 청정 해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서법 가운데서 보시가 어뜸이 되고 육바라밀 가운데서도 보시가 첫째가 되잖아요. 보시가 뭡니까? 바로 해양이잖아요. 해양할 때 그릇이 비워질 때 더 좋은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창고가 비워질 때 더 좋은 보석이 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이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해양이란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요?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머무르서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자라날 수 없고 지식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거기 집착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 집착 안 하고 중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향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누에 키울 때 누에가 한잠 자고 나면은 이렇게 허물 벗고 커지잖아요. 회향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네 번 허물을 벗으면은 이제 누에가 꼬치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시 중생으로서 못난 중생인 우리가
화엄회상에서 한 번 발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심이 갖춰진 이게 보살이 되는 거, 십신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뒤집으면 십주보살이 되는 것이고, 다시 십주보살이 한 번 더 뒤집으면 십행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한 번 뒤집으면 십해양보살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으면 십지보살이 되고 등각이 되고 묘각 성불이 되는 것이거든. 끊임없이 우리는 변신해 나가는 거잖아요. 중생에서 부처로, 중생에서 부처로, 중생에서 부처로 계속 변해가는 거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분명 사람이 있죠.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적당히 크면은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처음 이렇게 누워있다가 엎드릴 때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몸부림치다가 엎드리는 건. 또 그러다가 기기도 하고 또 무엇을 잡고 서기도 하다가 혼자 서는 것이 또 얼마나 자랑스러울 겁니까? 그러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 떼는 거 보면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 아이가 기고 서고 걷고 할 때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다 이루어질까요?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죠. 그렇지만 우리 넘어진다는 생각도 없이 일어섰거든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러나 우리 어릴 때 1000번 넘어지면 다시 1001번째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므로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그 앞에 넘어졌던 것을 버리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 회양은 뭐죠? 진급하고 끊임없이 진급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진보하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다면 그거는 뭐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력이 있는 이들은 수행하고 해양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그릇을 바로 놓도록, 내 삶의 기본 자세를 3기와 5개가 내 삶의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깨진 그릇을 때우듯이 이렇게 수리하듯이 이렇게 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독이 든 그릇,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을 씻어내듯이 마음을 씻어서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회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 어느 곳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라. 어떤 환자입니까? 번뇌병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환자가 아닌가요? 이런 환자가 뭡니까? 대방광불 함액이라고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묘약을 만나거든. 만병통치약이든, 화엄경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든. 그리고 선지식은 그 약을 제대로 처방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는. 그리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요양을 잘하고 양생을 잘하면 그것이 정진 수행하는 것이고, 정진 수행을 하면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다. 병을 고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병들은 부처.

저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과 서가모니 불은 병이 완전히 치료된 부처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는 깨달은 중생,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 그 결국 부처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부처님의 묘법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깨달음을 그 약대로 치료해서 완전히 건강해서 병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선 중생인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병든 부처, 병든 부처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부처가 되는데 이 법문을 안 듣겠습니까? 육교 해능 스님은 건강경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라는 바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광석 중에 있는 금의 성품을 보고 반야 지혜의 불로 녹여서 잡된 광물은 다 버리고 금만 순금만 모여있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100% 순금, 우리는 건광석에서 캐온 광석이다. 그래서 잡철하고 잡석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건 반야부의 지혜의 불로 녹여서 잡석은 다 버리고 그 잡석이 뭡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고 번뇌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이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잘 수행하는 것, 이건 반야 지혜로서 녹이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완전한 100% 순금이 부처님이 된다는. 우리는 상이 있는 부처, 부처님은 상이 하나도 없는 중생,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화엄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법산들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있어서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일 때는 중생이고 깨달은 마음일 때는 부처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세세생생 중생 윤회하면서 윤회하는 이 세상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구더기가 똥을 파먹으면서 그 속에서 좋아서 춤추고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아우 똥은 너무 더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진작에 그걸 버렸으면 괜찮을 건데, 에이 내가 바보 짓을 했네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짓는 지지혜로도 가난하고 병약했던 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좋은 약을 먹고 또 돈을 벌어서 부자로 이렇게 살게 됐다면 옛날에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잖아요.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날마다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 갖고 서로 싸움도 하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가지가지로 나쁜 짓만 하면서 살던 내가 어떻게 천행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고 통도사를 만나고 화엄경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남을 해치는 그 마음을 다시 남을 살리는 마음으로 바꿔나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만나면은 그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 무엇이 좋은 인연인가요? 부처님이 좋은 인연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좋은 인연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인 성가가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는 법에, 가르침이라는 법에, 성가라는 법에서 불법성 삼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동참했다면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성가 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들어와 있다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심어지는 겁니다. 평생 여기 한 번도 화엄부에 동참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한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화엄해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있게 환희심을 내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화엄법석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 뒷면 한번 보셔요. 일체 원친체조 조상들인 선보살님들께 회향하는 참회발언문. 여기에 그 벽에 또 가벽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가들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 영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들 아닌가요? 나하고 인연 없는 사람을 여기다 영가 이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좀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분들이죠. 고마운 분들이죠. 이런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 선보살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 이 조상들인 선보살들에게, 그리고 나하고 뭐 직접 인연이든 간접 인연이든 인연이 있는 이들은 이제 그 다 선보살이 되는 거니까 이런 선보살들에게 회향하는 참회문을 한번 읽음으로써 조상들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저희들이 어리석게 살아온 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온 허공법계에 두루 계시는 선보살님들이시여,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회하오니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다해 참회하오니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길고 긴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서 전도 몽상으로 온갖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보살님들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고 상처를 주었으며 심지어는 선보살들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보살님들이 몸과 마음에 크나큰 고초를 겪도록 하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한량없이 번뇌롭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보살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악도에서 떨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업이 깊고 무거우며 죄악이 극에 달하여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움을 깊이 깊이 느낍니다. 이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오만, 어심 등의 번뇌에 사로잡혀 몸의 행실과 말의 거짓과 생각의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일체의 죄업과 잘못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일로도 이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미안한 마음을 다 표현하여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마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서 선보살님들께 입힌 크나큰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허물과 죄업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 감히 선보살님들께 용서를 구해야 할지 송구할 뿐입니다. 그저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지성껏 선보살님께서 영원히 모든 범민과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의 무량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염불하고 독경하고 선공덕을 지어서 선보살님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참회할 뿐입니다. 만약 선보살님들께서 저에게 보복함으로써 쓰라린 고통과 원한을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 고통을 달게 받아서 감히 피하거나 반항하지도 않고 결코 변명이나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죄업이므로 반드시 제가 받아야 하는 과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보, 법보, 성보인 삼보님께 의지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인과 응보가 쉬지 않고 계속 윤회하는 이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선보살님들께서 이번 생에 다시 저에게 보복하고 절을 해친다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 다음 생에 또 저 또한 선보살님들을 보복하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보살님들과 저는 세세생생 무명번뇌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헤매며 가지가지 고통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니 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윤회의 씨앗이 될 어리석은 악업일 뿐입니다. 이제 저희가 삼보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진심으로 제업을 참회하여 오래된 수업을 다 풀어버리려 하오니 선보살님께서도 불가사의한 삼보님의 공덕과 갑질에게 힘입어 모든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고 서방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의 품속에 편안히 태어나소서. 거듭거듭 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참회하오며 천도를 발언하오니 부디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량광수 아미타불. 저 영가들이 어쩌면 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영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어쩌면은 저에게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친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 두 분이지만 두 분이잖아요.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 근데 조부로 가면 네 분이 되고 정조부로 가면 여덟 분이 되고 고조부로 가면 16분이 되어서 이게 30대까지 올라가면 10억이 넘게 되고 40대 올라가면 세산하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갈라져서 갈라져서 내려왔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닌 분이 없으니까 모든 중생을 다 치유해드리고 용서해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화엄경 그 뭡니까 십회양품 앞부분을 조금만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건강당보살이 성굴실력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보살의 지광산매에 들었다. 건강당보살은 이 십향품의 주보살입니다. 이 건강당보살의 법문이 쭉 10권 반이나 되는 이 속에 쭉 다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금강의 깃발, 다이아몬드의 깃발이라는 이거는 이제 십신, 십주, 십회향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건강당보살이 됐고 이분이 법문을 설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성굴실력, 이 성굴실력,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0: 보살의 주광산매에 들었다, 지혜의 광명산매에 들었다는 겁니다. 지혜, 보살 지혜 광명 속의 산매에 들었다. 이게 광명에서 조금 더 흔들리는 빛의 산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혜의 광명, 지혜의 빛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굴 실력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부처님이 실력을 받아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부처님하고 함께 걸어가면 저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다, 부처님 같은 분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러고 하면서 부처님과 비슷하게 볼 거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염불을 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고 부처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 그 사람이 비록 중생이지만 아 부처님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행실을 따라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실력을 입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실력 속에서 이 화엄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삶 실력 속에서 신비로운 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힘 속에서 불가사의한 믿음이 나오고 불가사의한 원력이 나오고 불가사의한 수행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실력을 입지 못한다면 그저 머리로만 잠깐 이해하고 귀로 들었던 걸 입으로 쏟아내기에 바쁘다면 불법은 전혀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이, 공덕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면 우리도 수행하면 미래에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자유, 대자재, 대부유만덕이라고 하는 무비스님 늘 법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화엄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부처님이 위대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자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 화엄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만덕을 갖춘 온갖 공덕을 다 갖춘 그런 부처로 삶이 펼쳐지게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부처님의 실력인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부처님의 실력인 거죠. 이 법회가 한 달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깨달음의 씨앗, 보리의 종자가 심어지게 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그것이 싹이 나서 지혜와 자비의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꽃과 과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선건해양, 선건해양, 선건해양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중생의 고통받는 사바세계가 아니란 뭡니까? 불보살들이 마음의 성품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부처님의 국토, 가져가지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보배로서 나무들이 줄줄서 있고 팔공둑수가 넘치는 보배 연못이 있고 그 보배로 이루어진 계단이 있고 보배로 이루어진 모든 장엄거리가 있는 가운데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보살님들의 보살핌을 들으면 받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이 화엄법석이 아름다운 법석이고 거룩한 법석이고 위대한 법석이고 훌륭한 법석이고 여기에서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본부를 성의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 법석이 어떻게 가벼운 그냥 한 시간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의 부처님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원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내려가셔서 정신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낭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여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욕심이 많은 삶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작은 삶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양계 활인이 고거 일계 사한하니 두 개 산 사람이니까요. 한 개 죽은 사람을 미국 간다 말이요. 그러니 일개 사한이 담내 양개 활인이로다. 한 개 죽은 사람이 두 개 산 사람을 미국 오더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우리 미워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찌 그 반대로 말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그 말이요. 노조는 삼경의 대방광명하고 드러난 기동은 삼경 한밤중이라 그 말이요. 한밤중에 크게 광명을 놓더라 이것이라. 그 기동이 불이 아닌데 어찌 광명이 놓을 수 있냐고 말이야. 그리하고 황금은 1호의 전실색채로다. 눈은 금은 말이야. 1호 한낮이라 그 말 12시. 12시 한낮에 빛을 전부 다 이리 빛더라. 보살이 장전 매듭 호병하니 보살이 말이야. 저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이나 무신 보살이든지 그런 큰 보살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호병, 호떡을 샀더라 그 말이야. 먹으려고 떡을 사 먹으려고 와서 전수의 원래 단단 철계로다. 손을 펴고 보니까 원래로 떡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쇠뭉치더라 이것이야. 가가가 허허 웃었다 이 말이야. 훈밭다. 이거는 진호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보통 들을 때는 그 네 가지 구단에 말이야. 서로서로 말도 통하다 않고 어? 또 이제 한 가지 그 네 구단 각각도 말이지. 서로 모순 데가 있고 말이 연맥이 안 닿는 같이 이렇게 들킵니다.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은 말이야. 이것이 전체가 다 웃든지 실로가 있고 좋은 웃든지 구실로 있듯이 뜻이 전부가 다 상통되어가 있어요. 상통되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서만은 말이요. 비로소 귀가 열린 사람이야. 만약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를 것 같으면은 설사 천지통이 열려가지고 시방 세계의 소리를 갖다가 전체를 다 듣고 하더라 해도 이거는 귀머리와 똑같습니다. 24조 사자존자 말이요. 사자존자가 계빈국왕, 급빈국왕에도 일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자존자 계이슨 나라 인기인 나라가 계빈이야. 급빈이라 하기도 하고 이인 장검문안 칼을 떡 들고온 자 사자존자는 문다 이 말이야. 그런 어째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외도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장난을 크게 이제 일반식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 실패하면은 이것을 불교에다 갖다 전부 덮어씌우기 위해서 중의 행상을 하고 장난을 했어요. 갔어요. 나는 일반식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실패해야 될 빌거든. 실패해야 될 빌인데 걔 붙잡고 전부 보니까 말짱머리까고 쥐이더라 이 말이야. 그 당시 이제 국왕은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인데 삼보 참 웃든지 지극정서를 받들었는데 자기를 갖다 반대하고 웃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전체가 저 중둘이거든. 그러한 때는 아주 크게만 노예빚이요. 그래서 전국에 영을 내라 했고 저를 갖다가 다 부사비로 죽을 막 쫓아내비로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이제 참말로 이제 법행인 사자존자를 갖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두고 묵지를 갖다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사득옹공부와 당신이 지금 도를 통해 가지고 천하 제일 큰 도인이라 하니 말이야. 그럼 온이 다 공했느냐 이거야. 우리 참말로 이제 도를 갖다 완전히 깨친 사람 같으면은 온이 전체적으로 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온이 다 공했느냐 이런 물이 있겠네. 그 사자존자가 이공이라 내가 온이 다 공했다 이 말이야.
개왕이 묻기를 기득 공공인된 이 상사부하 그럼 온이 다 공했신 말이여 그 생사를 좀 해탈했느냐 이랬죠. 그게 이득이라 내가 온이 전부 다 공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유자재한데 말이여 생사 어떻게 했던 알지 했나 완전히 생사를 내가 해탈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뭐라고 문재민은 시사 걸뚝 두부와 그러면 당신 우찌 내가 예? 목을 베어가면 싶은데 내 이렇게 목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일라 하는 소리야. 그 이제 사자 하시는 말씀이 신비아유원이 이 몸뚱이 전체가 다 내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야. 기양두야 하물이면 머리까부냐 이 말이야. 몸체를 머리를 전 몸을 갖다 전체를 쪼갈쪼갈 나도록 해도 관계 없다 이 말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는 이제 왜 된 참지야. 왜 이 만들면 칼을 들고만 목을 막 베입습니다. 목을 베니까네 배교하고 장애하고 우천지 흰 젖이 말이여 흰 젖이 피가 안 먹어서 피가 안 나오고 한진에 섰다 이 말이라. 그러나 왕비가 자리에기라 왕그 손은 말이 팔은 지혈로만 떨려들고 이랬습니다. 그 역사적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으로 볼것 같으면은 그렇게 참말로 생사에 자유자재한 사람이랄 것 같으면 말이요 어찌 남한테 맞아 죽을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보면은 사람 목을 베면은 피가 흐르는데 어찌 젖이 웃든지 서서 딱 하느냐 이것이라. 그 이전의 역사 볼 것 같으면은 큰 도시인데 죽을 때 말이요 흔히 목이 빈 수가 있는데 그 젖이 많이 서서 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알고 보면은 그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 모르고 보면은 도지 우리 끌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사자전자 만든 목표이 죽은 지 되었단 말이야. 한 말 하겠는데 말리 가요 핫 태평하니 저 철 말리다 된 우튼지 늙고 늙은 말이야 큰 우튼이 나라가 말이야. 그런 나라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말이라. 걔 노래 보고 춤을 추는 건 뭐였냐면 하 태평이야 천하 무사에서 만드는 그 태평호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라. 와 사람 죽인데 태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태평호를 부른다 가냐.

너무나 엄따운 소리 같지만은 이것이 실질서 사도전자가 죽은 데 대한 말이야. 참다운 소식을 전한 것이야. 야외 청명이 휘설을 이루다 밤마당 말이야. 밤마당 맑은 빛이 이 눈이 꽉 와서만 되면 천하 대피는데 그래서 밝은 무슨 말하자면 이제 예? 환한 달이 비치다 이 말이야. 그 달빛 때 이제 그 맑은 빛이 화해서 같이 이제 비치더라.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사자존자 이제 돌아가신 그 근본 뜻을 갖다 알 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이제 불안 스님이라 한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예, 사자존자 돌아가신 데서 이제 개성한 게 있어요. 개성한 것인데 이것은 자기 글이 아니고 고시에 유명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를 갖다가 인용해가 있고 개성을 갖다 한 게 있습니다. 양자강도 양유춘에 양자강가 만들면 양유가 무슨 양자강 무슨지 그 양주 언덕에 양자 그 양유가 말이 보들이 수양 보들이 저 흔들어져 있거든. 예? 그 양유춘이라고 말이요. 그 양장한 우튼이랑 저게 그 수양보들이 많이 늘어져 진겨네. 그거 같은 봄이 되면은 땅기만 아니고 말이요. 그 수양보들 봄이더라 이것이라. 응? 완전한 봄이 되었더라 이거 말이라. 양마수제 도두인이라 깨어서 그 벼들이 많은데 벼들 꽃이 피가 있고 바람이 부진겨네. 우튼이 이리도 날리고 저리도 날리고 말이지. 자꾸 이제 꽃이 날리거든. 아주 한창 이제 좋은 봄이더라 이 말이라. 그런데 어쩌면 수제 도두인이야. 강물을 우튼이 배를 건너간 사람들이 꽃에 말이지. 꽃이 이리 와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치고 저 사람을 치고 하니까 말이지. 예? 참으로 이제 그 관계 좋더라. 이것이라. 일성 잠적이 정만 하니. 예? 그래, 이제 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 있고 봄놀이를 한다고 말이야. 예?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봄놀이를 하는데 걔 다 이제 놀고 이제 끝머리 마치고 이제 슬슬 흡입하는 거든. 걔 일성 잠적이 정만이여. 남은 말이지. 한 소리에 남은 피리 소리. 예, 노래 소리라 그 말이야. 이정만 하니 그게 이제 그 노래틀을 갖다 지금 떠나가는 파이거든. 가는 파인데 군맹 소상아행빈이라 진이라 나는 어떻게 소상강화로 가는데 말이야. 어? 자네는 저 진나라로 간다 그 말이야. 서로서로 방향이 틀리게 간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제 사자존자 저거 사람 죽은데 우지 봄노래하고 어찌 그 꽃 피고 말이야 꽃 날리고 하는 말이지. 뭐 그런 게 해당이 되냐 이것이라. 어? 이것을 알아서만은 실제에 있어서 사자존자 근본 입각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것이요. 깨졌다 내 한 말 하고 있는데 마천짐조는 구두독이요. 하늘을 갔다 가는 하늘에 어떤지 하늘을 덤다고 말이요. 짐조락하는 어떤지 새가 어찌 큰지 그 짐조락하는 새는 어떤 새냐면은 하도 독해서 전체가 독등거리야. 독이 등거리인데 그 새만 지내만 가면은 안 되면은 예? 지내가는데 그 새 지내가는 그림자만 음식에 비치도록 해도 그 음식을 먹을 게 없다 살인다 죽는다 이것이야. 그래 이전에 이제 무슨 잔치라고 할 때 차이를 치고 했는데 차이를 치는 뜻이 무슨 저 햇빛도 피하지만은 사실에서는 그 독을 피하기 위해서 차이를 이제 치게 되었다는 그런 출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독한 새라. 그런데 그 큰 새는 말이요. 구두독이요. 머리가 아홉인데 말이요. 아홉이가 만지면 전부가 독 등그리더라 이 말이야. 왜 아까 어? 불안심 만들면 그 봄놀이 한데 말이요. 봄놀이 한데 그 독한 새를 갖다가 인증을 하느냐 이것이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 나타건 팔림장이라 세상을 갖다가 온 천하 세상을 갖다가 다 보호하는 나타태자 말이요. 나타체는 팔입장이라 팔이 여덟비인데 말이야. 팔이 여덟비 다 말하자면은 어떤지 길더라 이것이요. 그 무지 자유자재한 걸 갖다가 표현한 거야. 나타체는 팔이 여덟뿐 아니야. 여러 어떤지 참말로 천도천왕 관자재보살 같이 말이야. 팔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팔을 가지고 어떤지 자유자재하게 온 세상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이제 두고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더라 말이야. 그 이제 그 독한 짐조하고 말, 그 새하고. 또 자유자재한 나타태자하고가 무신관계에 있는데 그 사자주자 그 죽은 데 대해서 말이지 이렇게 인정을 하냐 이것이라. 이제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호암 최선사라고 유명한 있는데

또 이제 개성 지은 게 있어. 개성한 게 있어요. 성한 게 있단 말이야. 어떻게 성을 했냐면은 득인 이로 하니 나무 소를 갖다 한 마리 더 얻어놓고 보니 말이니 환인 일마라 나한테 있는 말을 갖다 한 마리 뺏겠다 하고 말이오. 어? 나무 이제 소를 갖다 이제 한번 공원에 한 마리 얻고 보니까 참 좋았는데 또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있는 말을 갖다 한 마리 뺏어갈 길거든. 안 좋다고 말이오. 득실 상반이야. 유황유래하니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거든. 가지리 예르다. 가히 예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야. 예를. 응? 시사 사람이 말려면 가히 예를 알아야지. 예를 모르면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거든. 이것이 실제에서 사도존자 돌아가신에 대한 자 참말로 이제 법문이에요. 이것도 아주 말도 안 틀리가 있어. 소위 빌고 말 빈데 무슨 관계 있으면 말이야. 어째서 이제 그런 말을 하냐고 말이야. 소를 한 마리 얻고 보니까네 말한 마리 짚더라 간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면은 사도존자 돌아가신 뜻을 갖다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고? 또내한말 하겠는데 묘지세계의 장군도 가야 묘지세계 묘지세계란 유마거사 같은 그런 태우뚱이 해탈이 사는 세계입니다. 자유자재한 말이요. 그 세계의 우뚱이 장군도 가야 몸을 갖다가 우뚱이 감소하지 못한단 말이요. 그 세계도 좁다 그 말이라. 요의세 같은 그런 세계도 좁다고 말이요. 그래서 연화영리의 현전세계로다. 연꽃 두툼이 그늘 말이지. 연꽃 그림자 새에서 온몸을 낮췄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암분선사라니 이제 그의 또 개송을 하나 또 소개했습니다. 소개했는데 이 스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미거의 변선지라 내가 아주 말라 이전에 벌써 젖기에서 먼지 말아 낀다 이것이오. 말라 이전에 우뚝이 먼지 말으실까? 군동하역서로다. 자네는 말하자면 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간단 말이야. 서로서 그건 무슨 말이야? 알기는 우뚝인지 말라 이전에 먼지부터 알아 낀단 말이지. 알아 낀다 이렇게 해놓고 자네는 우뚝인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저기 서로 간다. 그 사회로 돌아가시는 무슨 관계 있겠어? 응? 그렇지만, 이제, 이건 실제에서 그 이제 골수를 그대로 드러내는 선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홍하는 천백내기요. 붉은 안개 말이요. 붉은 옷이 좋은 안개는 천백내기야. 백내기는 시뿌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야. 하늘 우뚝이 뚫어붙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붉은 안개, 좋은 안개가 저 하늘에 어떤 게 무지 서디 서가 있더라 이 말이라. 그러고 백일은 요수미로다 흰 해는 말하자면 저 높은 수미산을 갖다가 돌고 있더라. 이것이 실제에서 사다존자의 기체를 갖다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내가 한말 하겠어요. 한말 하겠는데 번뇌 해중의 위우로 하고 번뇌 중생 번뇌 우튼지 바다 가운데서 뭐이 됐냐면은 비가 되고 말이요. 이슬이 된단 말이요. 결국은 감로소가 된다 이 말이라. 문명산상의 자굴레로다. 문명산상. 예? 아주 말한 데면은 캄캄한 말인데 문명 말이요. 문명 그산 위에서 자굴레요. 예? 우리가 되고 말한 데면 이제 구름이 되더라. 이러면 이제 오늘 이제 법문의 전체에 대해서 다 어떤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갖다 총괄적으로 이제 본대면 말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가 쓴다 한말 하겠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말이야 사자존자는 어떠냐면은 독자 비로정상하야 홀로 어디가 어느 곳에 앉아있냐면은 비로자나부로 저 이마호에 앉아있단 말이야. 비로자나불 같은 그런 우튼지 참 부처님이 뭐 같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비로자나불을 말해 이마 오해 지금 앉아있단 말이야 사선자가 사람한테 맞아 죽은 그림 못난 우튼 사람을 갖다가 어째서 비로자나불 같은 그런 큰 거룩한 부처님 뭐 이마 오해 앉았다 하느냐 이것이고 오늘 법문한다 하더니 말이야 말이 우찌 자꾸 어찌는고 이리 생각 들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아야 돼. 사자존자가 독자 비로정상하야 사라진 자가 만드니 홀로 비로자나 부르

오월 앉았어 이마. 정배우에 꼭대기 앉았단 말이오. 꼭대기 앉아가지고 유이신통 대광명장이라. 신통 말이오. 신통의 자제 모양으로 대광명장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 핵이 논다 이 말이라. 그래 하니깐에 천추만세에 우찌 천추만세에 말이오. 첨지양지야 참말로 우르르 봐도 우르르 볼 수도 없고 어? 칭찬하려고 칭찬하면 또고 그 거룩한 것은 말할 수 없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후레 삼계 방망아손이 말이오. 뒤에 말하자면 세계에 어떤지 눈이 크바이 머리가 약것도 모르는 말이오. 그런 자손들이라 이것이오. 아까 불안스님하고 개안봉순사하고 호암스님하고 말이오. 신스님이 그 죽은 데 때 사주로 돌아가신 데에서 개송한 기사 안 있어. 그런데 실제에서 그 이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참말로 개송을 그 법문을 갖다가 했지만은 그것은 캄캄하게 또 눈 먼 봉사들이 말이오. 어? 봉사하지 않것도 모르고 한 소리더라 이것이야. 그래서 치선을 불변하고 말이오. 희고 검은 것도 분별을 못 한다고 말이오. 눈이 그 저게 머리가 있고 아무것도 안 비는데 어찌 검고 희운 걸 갖다 분별하게 할 수 있겠어. 그 자기네 어떤 힘을 다가 있고 그런 이제 법문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라. 장남작북이여 남쪽을 갔다 북쪽을 지금 저게 만들고 있어 알고 있다고 말이오. 시설 불비했는데 어떻게 검고 힘 것도 모르는데 남부를 알 수 있나. 그래가 있고 말하자면은 남을 갖다 북쪽인 줄 알고 말이오. 요구만 딴 데를 빗나가 빗더라 이것이라. 그 세심 내가 사소전자는 그렇게 거룩한 어뢰인데 말이오. 그 세심 내가 그에 대해서 법문을 했지만은 사소전자 근본 뜻은 모르고 아주 잠낭작북으로 남을 북쪽으로 안식으로 말이오. 요구만 아주 잘 못되어 빗더라 이것이라. 그래가지고 매물 종야 부지로다. 자기 우튼이 조상, 사회전자가 조상이거든. 자기 조상을 갖다 완전히 막 매물을 해피서 우리 끌어 모두 빗다와 이 말이오. 그리 거룩한 어른을 갖다가 아주 뭐 똥도 못시기 맨들이 빗더라 이거라. 그런 줄도 모르더라 그 말이오. 그 세 사람들이 그 큰 신들이 그 좋은 법문을 가있고 아 그렇게 법문을 했는데 왜 내가 만든 무슨 본수가 적건데 그렇게 만들면 아주 혹병이 아니냐. 거기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요. 이것이 실제에서 사실 그대로 하는 소야. 산승이 금이래 말이요. 내가 오늘 말하자면은 인준불금이다. 암만 이것을 보고 참을래 참을 수 없다 그 말이요. 참을 수 없어서 불고민망하고 내가 설사 만약 아무리 위트롭고 말이지 이런 일 있고 하더라 해도 위 사도전자를 설고 해라. 사도전자를 위해서 내가 어디 원수를 갖고 설분을 해야 되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상천의 얼랑야장만 하니 철이가 어떻게 참또 와서 만들면 온 천하 지키는데 말이오. 어? 달은 떨어집단 말이오. 밤에 한밤중에 말하자면 은 달은 떨어집단 말이오. 요새 같은 데거든 추운 때 예? 추운 때 말하자면 서리가 왔는데 예? 치기를 치고 발은 떨어질 비서 말이지. 그런데 어쩌냐면 한 밤중이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도기철우가 천지가라다 거꾸로 쇠 어떻게 소를 타고 말이오. 손은 어떤 소를 탔냐면 쇠소를 탔어. 시큼한 쇠소를 탔단 말이오. 천지와요 어디로 가냐면은 저 종로 네거리 말이오. 시장 한복판을 갔다가 지나가더라.

방정리판 높고 높은 보루에서 따, 그 말이야. 이 높다는 것은 말로서 표현하기 높다, 이라지. 아주 한없이 높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천 장군이 조천고하고 하늘을 비기가 있는 말하자면 진 칼이 말이야. 천고를 갖다 비친다, 그 말이야. 천추만고를 비친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칼이 아주 우주를 끼는 말이야. 그런 아주 큰 칼이, 무슨 칼이 시간적으로 천골을 갖다가 비치고 있더라. 심심해제행하니 저 아주 깊고 깊은 바다 밑을 간다, 그 말이라. 이것은 아주 깊은 곳을 말하자니 깨 바다를 갖다 비유한 것이지, 그 바닷물을 갖다 재봐 몇 자리냐, 그 말이야. 이것도 아까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없이 깊은 걸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야. 그러하니 부지생철이 극말리로다. 땅을 덮어가 있는 말이야. 생철, 쇠라 그 말, 무쇠라 그 말이야. 무쇠가 극말리라. 말리를 뻗치더라.

5원 3천 대천 세계 전체가 말한 대미는 한수에 뭉팅이더라. 불조 막주하고 부처와 조사가 말한 대미는 이곳을 갔다가 엿보지 못한다 그 말이오. 어? 부처와 조사가 이곳을 갔다가 엿보라 하면은 운이 무렵보는 것이야. 서가 닮아도 이곳을 엿보다가는 당장 위문다 그 말이야.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마을의 상민이라 마구니와 외도들이 다 상신신명을 하더라 이것이야. 그러니 어쩌냐 하면은 임저력사는 퇴진만에 하고 조사 중에도 가장 많은 대미는 무서운 임재와 덕산 말이요. 그런 큰 조사들도 대신 나와요. 머물렀다가 저 허남 밖에 물러선다 그 말이야. 물러서고 조주분문도 고개 백성이나 조주진이나 운문신 같은 그런 참 무튼지 이 무예빈을 가진 말이요. 그런 대조사도 고개 백성이야 입을 갖다가 베개 또 걸어놔준단 말이요. 그 한 말도 뭐 입을 못 댄다 그 말입니다. 10만원이지 이 말이야.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해봤느냐 이것이라. 두장 삼척 진수냐 머리가 석자나 하되 머리 대가리가 석자나 한다 말이요. 그런데 진수냐 이것이 누구더냐 이거야. 그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라. 무언산대 독종입으로다. 아무 말 없이 말이지 상대가 있고 독종입이여 몇 다리를 서가 있더라. 다리를 한 다리 들고 서가 있더라. 자, 이런 사례입니다. 노조가, 이전에 노조심, 마조심에, 제자의 노조심이라고 노조 보원선사랑이 있어요. 견신내 하면 변 면벽이라. 누구든지 신임 내올 것 같으면 문득 벽을 해서 돌아앉아 주거든. 돌아앉는 말이야. 그러니까 남전이 문은, 그 같은 현재 같이 있는 마조심 제자인데, 그 남전심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심상 행타도 돼. 내가 심상하장 항상 말하자면은 그 노조를 보고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공급 이전에 식당하고 공급 저 말한 대로 천지 미분 미음왕 이전에 말이야 그때를 행해서 식당해야 한단 말이야. 해야 되고 이제 깨쳐야 된다 이 말이야. 깨쳐야 되고 불미 출시에 했지 하여도 부처님이 출시하기 전에 그 소식을 안다 그 말이야. 결국 위음왕 전 공급 이전에 깨치고 또 말하자면은 부처님 출세하기 전을 갖다 그 소식을 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해도 상부득 일개 반개인데 말이지. 그래도 한개 반개를 갖다 얻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결국 말하자면은 공급 이전 예? 부처님 출세하기 전 그 소식을 알아도 안 되는데 다 임마하니 말이야. 제가 그 노조 말입니다. 제가 어쩐지 사람은 보고 뻑 돌아간다 그 말이요. 노년거로다. 노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갑자기 쭉 하는 거 이제 뭐 짓지니 뭐 말지니 안 싸. 그런데 12간제 노세는 없어요. 노세 띠는 없다 그 말이요. 마은 뉴스도 이것은 이제 뭘 갖다 할 때 표현하냐면은 아주 틀렸다는데 아주 안 된다는데. 에? 아주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를 갖다가 이제 표현할 때 노년이라 노년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말하자면은 공급 이전에 결국 또 부처님 출세 전에 소식을 갖다가 알았더라 해도 일개 반개도 얻을 수 없는데 그 노조 보훈순사 명의로 사람은 보면 못해 돌아앉는 그까지 가야되는 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 먼저 틀렸다. 여기 대개 이제 공격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조심 제자에 많은 제자가 많았지만은 그 남정 같은 이 지금 이제 돌아왔는 말이요 노조심 같은 이런 이 마조심 제자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요 뛰어난 제자인데 그 노조가 면벽하는 그 소식이란 것은 실제에 있어서 참으로 말이요 예? 자성을 갖다 확철 깨쳐서 부처님의 정급 안장을 증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왜 남전이 갔다가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게 되게 욕을 했냐, 이것이야. 이제 이런, 자, 참말로,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말로만 따라가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욕하신 게 뭐니, 그 욕한 거 아닌가? 이래 봐서는 모른다, 그 말이라. 이것은 실제로

노조나 마조같이 학철되어 해가있고 정부반장을 실증한 사람 아니고는 이 말을, 이 뜻을 모른다 이 말이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말 하건데, 용 비상능 할인하고 비상을 써가지고 말이 능히 사람을 활명하고 사람 생명을 살린다 이거지요. 비상이란 건 먹을 것도 있으면 사람이 죽는 것인데 어찌 비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하냐 이거지라. 그리하고 사감노역 살인으로다. 감노 말이요. 감노수라는 것은 아무리 죽을 살인데 그만 먹을 것, 먹을 것 같으면 살아나는 것인데, 예, 감노수를 가했고 또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야. 그 뒤에 이제 천동각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 천동각선사 유명한 스님인데 여기에 송한거장이 참 잘된 거 있어요. 이 법문에 대해서 담중에 유미하니 담담한 곳에 말이야. 아무도 맛, 아무 잡맛 없는 그 담담한 곳에 참담한 맛이 있다 그 말이요. 맛이 있으니 묘초정이라. 예? 그 묘한 것이 만디 정이 보통 어떤지 사랑 분별 말이요. 이걸로 가지고는 도저히만 그 소식을 갖다가 알 수는 없더라 이것이라. 몇몇 약전 해여 상선이요. 몇몇 융툰이 아주 참말로 계속 연속 부진한 걸 몇몇을 간기라. 그래야 그 무엇이 있는 듯 한데 말이요. 그것은 어떤냐면 상선이라. 저 천지 미분전, 불조 미생전 몇몇이더라. 이것입니다. 오롤 여우의 독이로다. 오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험만 되면 사람 보면 돌아온 거 한데 말이요. 바보하고 듣더니 그런 상바보 없거든. 아주 멍텅우리 없고 바보 같은데 도가 귀하더라 그 말이요. 참으로 말하자면은 훌륭하더라. 이 말입니다. 옥조문이 상순이요. 옥이 아무리 좋은 옥이지만은, 그리 아무리 천내 좋은 둘도 없는 옥이라도, 좋은 옥이라도, 그따 이제 뭐 문체를 놓다든가 뭘 새집이라 그때면 막 옥은 만들면 예? 막 부사쩍 빈단 말이요. 참으로 좋은 옥은 결국 만들면 이제 흠집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각을 하더라도, 어? 그러면 옥은 이제 부사 빈다 이 말이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남전 신임이 말이요. 그 아주 참 어떤지, 예? 그 노조치 민백하는 그 소식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한 말 했는데, 예? 모린산에 볼 때면 욕하는 소리 끼고 아른산에 볼 때는 우틴 서로 손잡고 웃을 것이다 그 말이야. 깨 남전 시인이 그런 말씀을 참 좋은 법문을 했는데, 그런 좋은 법문이지만은 이 좋은 법문이 비유를 할 것 때문에 좋은 옥에다 갖다 웃든지 문체 나가이 옥 부사병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 노조치 좋은 법문을 한데 도로 똥칠했다 이 말입니다. 주제연이 잠이라. 내가 구실을 만들면 참을 짚은 말 안 되면 속에 있는데 말이야. 물속에 있는데 시스로 광채가 난다고 말이야. 시스로 광채가 나. 여기는 아무도 손을 대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 노조심 그 민백한테 그거에 대한 선입니다. 10분 상주예요. 10분. 아니 10분이랑 전체를 말한 게든 뭐 열이라 이 말이야. 전체적인 말 안 되면 아주 상쾌한 웃음 기운이다 그 말이야. 청마서주요. 그럼 상쾌한 기운이 어떻게 시원하냐면은 초가시라고 했더니 바람 서서히 불 때 말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 깨끗하고 아주 상쾌하더라. 아니 비율을 말랑지는 게지라. 그러고 편 한우내야 한쪽악 구름이 말이요. 그 하늘에 뜨가 있는데 원분 추수라 멀리 말하지니 가을 물을 갔다고 했더니 날아났더라. 이것이 이제 실제에서 노조 지인 법문에 대한 인자 개성이래요.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내가 한마디 하겠어. 초명은 탄각 수미로 하고, 초명이라는 건 벌레 가운데 아주 모호보다 더 조그마한 벌레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벌레가 아주 큰 산중에를 만들면 제일 큰 말이요. 그 수미산을 갖다 집을 챙깁시다 이거라. 그래 버리고 호손이 경출을 나가지니라. 호손은 원신이거든. 원신이 말이 놀래가 있고 나가정에서 무슨 일 뛰어나피더라 이거라. 원신이 어찌 나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참뭐 나가대제라는 거는 불질을 증여해서 성불을 해서만 나가대에 들어갈 수 있어. 성불을 해서 나가대가 나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원시에 어찌만 나가대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 말이야. 그런데 결국 무엇이냐면은 조명이 조그마한 조명 벌레가 수민산을 갔다가 어떻게 집을 챙기삐리고 원시가 말이야 나가대에서 뛰어나는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만은 앞에 이제 그 송도 알 수 있고 노조신 법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보융평선사라고 그 뒤에 스님 한 분 계신데 그 스님이 여기 대해서 법문한 게 있어요. 노조 산전에 고로 통하니
너 저

하나 앞에 말한 데미 옛기린 통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힘이 일경이 뭘 서도해라. 힘이 한 빛난 말이여. 한 길이 뭘 서도해야 동서남북이 다 떨어지더라 이 말이여. 어? 동서남북을 갔다 어디 가지고 한양을 가지고 말하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결국은 요새 말할 것 같으면은 시간 공간을 갖다가 초월했더라 이 말입니다. 두 개는 성리의 충광로라. 두 개니 말한 데미는 우르샀거든. 소쩍새 두 개. 두 개니 우르샀는데 벌써 말한 데미는 봄빛은 늙어빛어. 봄이 다 되었더라 이 말이라. 영락도화가 만지회로다. 떨어져가 있는 말이면 도화꽃이 말이지. 예? 만지화야. 땅을 덮어야 땅에 온 땅에 전체가 말이지 붉었더라. 도화꽃이 떨어져가 있고. 이것이 집도 아까 노조신님이 민백한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한 소리예요. 말로만 따라가면 상신실명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월인 청량이요 다른 우든지 이 청강에 우든지 비쳤다고 말이요. 물마다 강마다 우든지 다른 하나도 안 있어. 풍청팔기로다. 바람은 많이 팔고 사방 팔면 우든지 팔기 우든지 바람이 많으면 아주 맞고 참으로 지느라고 좋더라. 이건 내 말이에요. 그러면 해인 신선사라고 임계전 유명한 신님이 계셨는데 그 신님이 또 어떠한 말씀을 종을 했냐면은 면벽을 함이 상상기라. 면벽하고 돌아간다고 말이요. 그걸 갖다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상상기. 법문 중에도 만듦이 인재할 덕상범보다도 더 무섭고 말이요. 조주 음모로 웃든지 그 변제부당도 더 무서운 최상 웃든지 법문이더라. 이래다 말한다고 말이요. 그런데 납칭이도 대차 이야기냐. 납칭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요. 이런 걸 다 할 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요. 네가 가가이 웃든지 노조신 같은지가 떡 돌아앉고 할 때 네가 그때 어떨 끼냐 이 말이야. 시교 사단 청강소에도 설사 말하지만 앉아서 청강만수 강 우튼지 천이나 만이나 되는 그 강물을 갖다 툭 앉아서 다 끊어빈다 그 말이야. 그러더라케 해도 야락 종문지 주라 의심 어찌 되면 종문은 말 제2추 벌써 만되면 제2급 법문에 떨리겠다 이것이요. 노조가 참으로 우튼지 그 민주파하는 그 법문이 말이지 실제에서 누구든지 따라갈 수 없고 그 이상한 법문이 없지만은 사실로 알고 보면은 제2등, 3등에 뭐 떨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 났어요. 그건 또 무슨 소식일까? 그 여기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괴강 영향은 깊철편이요. 괴강 영양계 영향이라는 것은 만드면 이제 그 뿌리 오로만 그런 자 그 저게 염소가 있는데 그거는 잘 때 뿔을 걸고 자요. 뿔을 걸고 자는데 끌고 자고 만드면 저게 자축 없거든. 이것은 뭘 비유를 하냐면은 자추 없는 데도 비유를 합니다. 무슨 법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때마다 되면은 도저히 귀신도 그 참말로 그 자추를 찾아볼 수 있는 말이야. 아주 그 신밀한 곳을 갖다가 비유할 때 이한 거에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영향이 또 이제 배가 내가 영향이 뿔을 갖다 걸고 있으면 말이야. 그거는 뭐 참 부처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아주 깊은 뜻에서 한 소리라. 그러하지만은 직철편이야. 예, 쇠몽디는 맞아야 된다, 이것이라. 그러고, 또 어쩌냐면은, 칭추의 한추를 황금집이라, 칭추란 것은, 저울 춥니다. 저울, 저게, 다는 추말이야. 저울 추에서 뭘 하냐면, 황금집, 누런 우친 금을집을 갖다고 우친 황금집을 낸다, 이 말이야. 우찌마한테 무시라진 그 저울 추에다 황금집을 낼 수 있어. 이제 이것을 알면은, 이제, 금방, 그 해인 신선사가 하신 말씀 말씀이십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여러 시임 내가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겠어요. 철봉심 제자의 보봉이라 하니가 있고 장경 은선사라 있습니다. 그 둘이서 참으로 이제 철봉심 제자 가운데 뛰어난인데 그 이전 법문에 대해서 상의할 만하고 했어요. 처리하고 이랬는데 그 이제 보복이 장경심이한테 묻기를 노조 젊은이 말이에요. 노조 그 뭐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피남년이 임하도 그 남년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느냐. 그걸 물었거든. 그것들 봐서는 저기 퇴기는 공격을 해비신 게네. 그러니까 장경이 운노대 장경이 말하게 뭐하냐면은 퇴기 양이 나니 자기는 물러서고 사람에게 또 어떤지 양보를 했다고 말이오. 저 높은 자리를 갔다가 사람의 자기는 그 높은 자리를 물러서고 말이야. 물러서고
딴 사람을 갖다 높은 자리에 모셨다고 말이오. 그러하니 만중무일이라 참 천인만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애롭다 이것이라. 이건 남전신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남전신이 그때 보기는 말이오. 그때 보기는 노조심을 갖다가 참 요관 같지만은 공장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오. 어? 참으로 자기는 어쩐지 그 좋은 자리를 갖다 물러서고 그 노조심을 갖다 저 우짜리에 모신 말이오. 참으로 극구 칭찬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틀려 있어. 나 이 다음에 또 말하겠는데. 그러고 이제 나사에 간 사람이 안부시임 지자인데 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진노사가 당신의 약진인들 자기가 칭이 증갑니다. 그래 자기가 장 자칭해서 내가 진노사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당시 봤더란 말이야. 어쩌냐면은 배상의 여호와처라. 예? 그 노소 돌아질 때 말에 그때 웃더니 불로 갔다가 예? 횃불로 갔다가 어째 한 대개 웃더니만 갔다 예? 나빈다 이거죠. 어? 비친다 이거죠. 그래 어째 그러냐면은 위 해방불에서요. 그 사람이면 노조가 말이지 놀줄 나도 문을 열 줄은 나도 예를 들면 문을 열 줄은 알아도 문을 닫을 줄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면 그게 문 닫는 게지 여는 것이 아니거든. 어? 문 닫는 게 여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어? 반대로 또 말하냐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만송 행수선사라고 조동종이 유명한 그 조용독 인자 설안이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뭐라 했냐면은 남전이 말이야 입마 핑굴 노조원을 남전 스님이 이렇게 만든 노조를 갖다 공격을 했는데 장경이 각도도 장경이 말하기 뭐냐면은 퇴계양인 이렇게 했고 남전 스님이 자기는 물러서고 노조를 갖다가 제일 높은 곳에 아주 그렇게 아주 말하자면은 칭찬을 하고 아주 예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노조는 바담 요진연을 요조를 만들면 문을 꽉꽉 닫고 말이요. 어? 도저히 만들면 거기서 만들면 부처 조사도 흘리지 못하게 말이요. 그렇게 만들면 이제 참 말장성을 쌓삐는데 말이지. 나산이 각도 어제 나산이 도로 말하기를 하되 어떻게 말했냐면은 말이지. 해방불에서라 문을 열어놓고 만들면 문을 닫지 못한다. 와, 그 반대로 말했냐 그 말이요. 그게 이제 그 만송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와, 그 신자들이 서로 반대. 근데 보통을 볼 때는 남전신님이 노조를 욕을 했는데 왜 만들면은 예? 남전을 갖다가 노조를 칭찬했다 캐며 또 보통 볼 때는 노조가 어떻게 문을 그런 장군택인데 말이오 어째 문을 갖다 열 줄 말지 닫을 줄 모른다고 반대로 말했냐 이것이라. 이제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만은 예, 이전 이제 조사신인데 그 소위 계기담이라는 거 보통 말로 가인 모르거든. 예, 말 그 예. 모양, 말, 것들까지 모른다고 말이요. 이런, 자, 참말로, 이제, 말을 확실히, 이제, 바로 알아서만은, 이준 시인의 그 말씀의 법문에 말이요. 말에만 끄달려가지 않고, 그 뜻을 금방 골수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겠는데, 예? 만세이 그리 말하는데 대해서 비판을 하겠는데, 가위 불이 모백하니, 가위 먼저에 불이 모백하니, 눈꾼이 머리가 있고, 그냥 못 간다가 말이요. 어디 될 때는 너무 어떻게 직각하고 어떻게 저기 우탄을 붙잡고 슬슬 기가고. 바 들어왔었는 이제 바 뭐 어디가 문이 어디인지 뭐 알 수 있나? 벽이나 만들면 시실 더듬어 가면서 기대야 된다 그 말이요. 봉사가 돼서. 그래서 어쩌냐면은 인노장령이여 자기 부린 종을 갖다 모르고 자식인 줄 알고 말이요. 자꾸 내 아들아 산다 그 말이요. 그런 계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내가 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 뜻을 알려면은 또 내가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 이유주장자 아니 이유주장자하고 이준 침대 그 법문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장자가 있으니 내게 주장자를 주고 주장자 있는데 뭐하노 주장자를 줘. 이무주장자 아니 탈의주장자라. 어? 내게 주장자 없으니 내게 주장자를 뺀다 이 말이오. 주장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뺏을 것이야? 흔히 보면 이것을 갖다가 피상적으로 해석해가 있고, 내가 웃든지, 내게 말이야. 법을 쓸만한 그런 주장자 있으면은, 예, 법 쓸 수 있는 주장자를 주고, 내게 말한다면은 말이지, 예, 법 쓸만한 그런 주장자가 없으면은 말이야. 없으니 말이지. 내게 주장자를 뺀다. 안 그렇다 하면 주장자 필요 없는 게네. 그건 이래 해석합니다. 이거는 만약 이리 된다. 이런 해석을 내린다면 말이야. 입정 여전사여. 어, 지옥으로 끼 천분 반문 가더라 해도 죄가 남다 그 말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노조 신임이나 남전 신임과 같이

것이 말이요, 확실히 불조 정부 반장을 깨치지 않고서는 내게 주장자 있으니 내게 주장자를 주고 내게 주장자 없으니 내게 주장자를 갖다가 뺀다 하는 걸 갖다가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세상 그 무엇에도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그리움을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선이 있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를 본다.

여기에 OH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는 경우 여기에 OH 이게 H 같으면 이렇게 된 분자하고 이렇게 바꿔놓은 분자 이런 분자를 이성질체라 부르고 이성질체가 발견된 게 1820년 무렵입니다. 그리고 생화학이 확 화학이 확 발전합니다. 유기화학이 비유하자는 거예요. 뭘 먹었어? 내가 그걸 계속 소화를 하고 있으면 독성 물질이 생기니까네. 거꾸로 뱉어내라는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는 고요한 마음, 백일지도 드리는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만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계산한 그 결과가 내 행동, 내 주목이 되고 내 욕설이 되니까네. 그거 실수하면 너 왕따 당해. 그래서 신경세포한테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일제 고요한 방에서 너는 계산만 하는데 잘 들었어요. 계산하는데 에너지가 두 배로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활동보다. 그래서 에너지 두 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를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세린이 성산세포에서 대규모로 뉴런에 공급을 해줘요. 요게 최근에 그냥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보통 모든 그 아미노산, 이것도 기본인데, 아미노산은 L타입과 D타입이 있습니다. 이 L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레프트란 말입니다. 이 D는 오른쪽이란 말입니다. 라이트. 이 방향이 왜 그러냐면, 이 분자들이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OH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는 경우, 여기에 OH, 이게 H 같으면, 이렇게 된 분자하고, 이렇게 바꿔놓은 분자, 요런 분자를 이성질체라 부르고, 이성질체가 발견된 게, 1820년 무렵입니다. 그리고 생화학이 화학이 확 발전합니다. 유기화학이. 그래서 이성질체는 이 분자들이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OH 있는 경우하고 이쪽에 H 있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분자의 개수나 종류는 완전히 같잖아요. 원자에. 그래서 이런 걸 이성질체라 하고 이성질체는 구조이성질체, 그 다음에 광학이성질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세린도 보통 모든 아미노산은 왼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왼쪽인 세린은 뭘 만드느냐 하면 인지질. 일반적인 아미노산이니까 인지질이 들어가고 스핑고지질. 이 스핑고지질은 특히 신경세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만들어주고, 요 세린의 D타입의 세린은, 오른쪽 세린은 어디로 가느냐 잘 보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요것도 미토콘드리아니까 이렇게 됐겠죠. 1번의 효소, 2번의 효소, 3번의 효소. 예, 요게 1번의 효소, 3번의 효소, 4번의 효소, 그 다음에 ATP 합성의 효소, 요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의아할 거예요. 2번은 어디 갔어? 2번은? 2번은 뭐 추선회야? 그냥 2번을 왜 그렇게 따로 처리하지? 생화학 교과서 보면 2번은 야들 1, 2, 1, 3, 4, 5 분리해서 항상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요 T세 사이클 이렇게 돌아갈 때, 자, 예를 들면 이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배웠던, 숙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숙신산. 숙신산에서, 숙신산이 생기면, 숙신산은 여기에 있는 2번 효소에 가서 이렇게 충돌해갖고 뭘로 바뀌느냐 하면 푸마르산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2번 효소는 이 초록색 2번 효소는 1번, 3번, 4번 효소하고 기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갖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묘하게 좀 달라요. 그래서 2번은 왜 2번을 특별히 이렇게 하냐면 2번은 야들은 다 양성자를 펌핑합니다. 1번이든 야들은 양성자를 요 막강공을 양성자를 이어서 여기 있는 양성자를 퍼내는데 2번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정확하게 바로 TCA 사이클에 해당되는 효소입니다. 호흡 효소이긴 한데 TCA 사이클 효소 역할도 합니다. 이 효소가 그러니까 양쪽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2번은 특별히 따로 처리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요거를 부른 게 뭐죠? ATP 합성이었습니다. ATP 합성 요소 세포질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세포질에는 우리가 많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ATP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면 야가 ATP로 바뀝니다. 그럼 이 ADP가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 ADP가 들어와갖고 요 ADP라는 분자가 들어와갖고 요로 탁 해서 야가 한 바퀴 돌아주면 ATP로 바뀌는 겁니다. 됐죠? 예. 자,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논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세린 D입니다. 예. 이 세린 D가 예,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린 D가 봤더니 어디서 하고 왔나?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그림은 이 전체 그림이 이거 하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요 세린 D는 어디 박히느냐 하면 이쪽에 와갖고 요쪽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요게 시냅스 점막, 요게 시냅스 후막입니다. 요 세린 D는 이어 와서 박힙니다. 어마어마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어디 바뀌느냐 하면 이걸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시 그려야 되는데 워낙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N메틸 D아스파라트 리셉터에 바로 세린 D, D세린이 바뀝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작동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바로 정신병에 걸립니다. 많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정신병하고 상대 관계는 있다는 게 최근 논문에 나오고 이게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예. 네. 이게 부족하면. 그래서 이게 딱 돌아와야, 야가 딱 꼽히면, 자, 무슨 말이냐면, 예. 이쪽에 다시 그려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끝에, 시냅스 점막이 있고, 이렇게 시냅스 후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박혀 있는 채널이 하나는, AMPA 리셉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N메틸 D 아스파라테이트 리셉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분비하는 거, 이렇게 턱 이렇게 분비합니다. 정확히. 요 가루를 이렇게 분비합니다.

준비하는 요 가루가 뭐냐면 가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서는 GLU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을 분비합니다. 그럼 야가 요쪽에도 갖다 붙지만은 요것도 갖다 붙어요. 붙는데 여기서 갖다 붙으면 여기 문이 열려 갖고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요 안으로 이쪽에서는 바로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트륨이 점점 많아지면 이쪽에 안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그러면 이 플러스가 요거에 요렇게 막혀 있는 요게 뭐냐 하면 병마개처럼 막혀 있는 게 마그네슘 이가입니다. 이 플러스가 이 나트륨의 플러스가 이 플러스를 밀어내면 요게 퐁 하고 빠져나가요. 이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그러면 이 일로 뭐가 확 들어오느냐 하면 자,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그려줬습니다. 일로 슉 하고 들어오는 게 칼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칼슘이 많은 작용해갖고 이게 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핵으로 들어가서 다시 단백질까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이제 수십 명 밝혀놨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또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산세포가 공급해준 성산세포 공급, 요 아까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성산세포가 여기 성산세포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감자 보셨죠? 성산세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성산세포에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 어떻게 했죠? 바로 피루부산까지 왔는데 야를 락테이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바로 어디로 공급해 준다 그랬어요. 야는 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일로도 공급해 주고 야는 일로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덤으로 바로 세린. 세린인데 이 D세린인 경우는 야가 D세린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딱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와서 박히는 거예요. D세린은. 예. D세린이. 그래서 D세린이 박혀야 요 삽입이 돼야 이어서 칼슘, 디세린이 박히면 칼슘 농도가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르기닌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NO가스가 만들어져요. 이때 들어가는 효소가 NOS란 효소요. 예, 네, 일단, 오케이. 자, 잠깐만. 요런 과정이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세린이 바로 요거다 작동을 해줘야 요거다 D세린이 꼽혀준다는 거예요. 물론에.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여가 아니고 바로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다시 그리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시냅스 점막이라 하면 시냅스 후막을 좀 더 크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시냅스 후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 빨리 성산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산세포만 이해해도 브레인 한 달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성산세포가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요렇게 에우사고 있는가를 참 이해하셔야 돼요. 여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산세포가 시냅스를 요렇게 이거 세포 전체를 이렇게 다 감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자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잖아요. 이렇게 분비하는 이 글루타메이트를 야가 요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이온 채널에 작동을 다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요 리셉트에 작동을 하고 그 몇 개만 쓰고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항상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릴게요. 요 과정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게 보라색이 글루타메이트라 합시다. 이게 GLU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독성 물질이요. 독성을 띄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글루타메이트를 싹 흡수를 하는 거예요.
글루타메틀을 흡수해갖고 글루타민으로 바꿔주고 온갖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꿔줄 때 브레인에 브레인 에너지에 아까 얘기했죠. 10에서 15%를 이 과정에 씁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거 글루타메이트를 해소하는 데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냐. 야를 놔두면 옆으로 빠져나가면 옆에 있는 세포가 죽어요. 네, 그 정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이 물질은 독성물질이고 쫙 분비하고 빨리 끝나고 나서는 전부 다 해소해야 돼요. 해소가 다른 걸 바꿔야 돼요. 그때 들어간 에너지가 우리 브레인 에너지의 15%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성산세포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에 뭘 해주느냐 하면 예, 이 성산세포가 이 신경세포에다가 공급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급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바로 젖산을, 락테이트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D세린하고 L세린을 공급해줘요. 예, 공급해주고 요때 D세린은 요 D세린은 이쪽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L세린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요 막 있잖아요. 요 막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막을 만들어주는 데 들어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세린. 아니 L세린은 D세린은 어디 들어갔냐면 이쪽 막하고 관계없이 야는 아주 톡톡한 현상을 일으켰는데 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D세린이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그려주죠. 여기 D세린이 오면 그러니까 이게 왼쪽 세린이죠. 아니 오른쪽 세린.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세린이 오면 야는 이 막을 만드는 거 관계없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요 와서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온갖 정신 예 병리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최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때 공급을 해줘야 되죠. 성산세포가 묘하죠. 묘하죠. 자, 또 좀 더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왜 우리 신경세포는 굳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먹어갖고 소화해갖고 여기로 보내지 않고 옆에 있는 엄마가 꼭꼭 씹어준 야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내는가? 이게 브레인을 세포내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한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신경세포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에 방해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정확한 계산. 이쪽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계산입니다. 계산을 하도록 진화되어 온 겁니다. 신경세포는. 그럼 이 정확한 계산을 방해지기는 방해하는 요인들만 찾아보면 이게 다 해독이 됩니다. 이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방해 주범이 ROS입니다. 활성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 세포, 다시 말해 이 신경세포가 정확한 계산을 못하도록 예,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줄여줘야 돼요. 그 줄여주는 가장 첫 번째 메커니즘 뭐냐 하면 이쪽에서 올 때 이까지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ROS, 다시 적어줄게요. ROS를 누가 만드느냐. 요걸 뭐라 그러냐면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 요걸 활성, 그러니까 활성산소 종이라 불러요. 부처님 예를 들어 줄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O2에 마이너스 전기띈 겁니다. 근데 요게 헛전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쌍전자가 아닌 헛전자. 우리나라 말로 헛전자, 외톨이 전자. 있는 경우를 뭐라 하면 라디칼이라 부른다 그랬죠? 야를 만들어요. 어디서? 바로 이 과정 전체에서 야를 많이 만들어요. 이 과정이. 이 과정이 뭐죠? 바로 이 과정이 지금 이게 글리콜리시스. 해당 작용이잖아요. 특히 이어서 이쪽에도 한 이 전체가 10단계인데 이 작용을 계속하면 활성산소 많이 생긴다 생각하면 돼요.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한테는 자연이 무슨 역할을 줬나 하면 너 이 회로를 가급적 쓰되 여기까지만 쓰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늘어오면 자꾸 활성산소가 생겨갖고 너 계산하는데 에러가 자꾸 생기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그럼 스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모여왔는 야를 다시 백으로 보내라는 거야. 오, 어머, 있어, 있어.

제가 이쪽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완전히 졌다 그랬어요. 엄마의 사이에서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묘한가.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유하자는 거예요. 뭘 먹었어. 너가 그걸 계속 소화를 하고 있으면 독성 물질이 생기니까네. 거꾸로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는 고요한 마음, 백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만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계산한 그 결과가 내 행동, 내 주목이 되고 내 욕설이 되니까네. 그거 실수하면 너 왕따 당해. 그다음 그대로 가면 너 그거 실수하면 날아온 화살 못 피해.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라도 그런데 날아온 화살 맞으면 우리 개체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한테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일제 고요한 방에서 너는 계산만 하는데 잘 들었어요. 계산하는데 에너지가 두 배로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활동보다. 그래서 에너지 두 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를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 원물질이 피로부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야가 적은데 여기서 스탑해버렸으니까 대신 여기서 대량으로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 생각하시면 돼요. 빌딩 지을 때 시멘트 그 뭐 인부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레미콘 쫙 해갖고 와갖고 빌딩에 부어버리잖아요. 그 레미콘 붙는 시멘트 그걸 저산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빌딩이 뭐 몇 달 만에 뭐 수십 정, 사오십 정 빌딩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신경세포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마. 모든 걸 내가 공급해줄게. 내가 누군데? 생산세포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근데 그 정도 안전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요까지는 쓰니까네. 요 쓰잖아. 요 정도 쓰니까네.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것조차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브레인은 요 물질을 반대로 여기로 다시 올려보내버려요. 그럼 요 올려버리면 요것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다시 내 그려줄게요. 복합적이니까네. 예. 요것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유명한 5탄단 인산회로 PPP라고 부릅니다. 여기로 보내요. 일단 안다고 하고 요 회로를 보내는데 요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물질이 나와요. 그게 NADPH라는 이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분자가 바로 이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놀랍죠? 놀라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잘 따라왔다면 이제 신경세포를 만난 겁니다. 첫 번째, 가들은 왜 영원히 살까? 100년 동안 살아요. 안 죽어요. 물론 죽긴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포는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신경세포는. 피부세포, 간세포, 예. 네. 적혈구는 안 그래요. 적혈구는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간세포도 다 죽어나가요. 새로 생기죠. 근데 신경세포는 새로 생기지 않아요. 처음 만들어졌던 게 100년간 살아요. 그러면 그 하나가 잡음이 자꾸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이제 엄청 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돌려야 돼. 이 회로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보다도 신경세포가 이 아궁이 떼는 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양이 가장 많습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 반복해 드릴게요. 이게, 신경세포가 이 몇 개 만드냐면요. 47억 개 ATP를 초당, 세포당 만듭니다. 이게 많은 주제인지 알아야 되는데, 다른 비유를 들어줄게요. 비유가 아니고, 요거 적었어요. 우리가 가장 활동 많이 하는 세포가 뭡니까? 근육세포죠. 근육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 정도 있습니다. 대략 1000개.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는 세포가 간세포입니다. 간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1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몇 개 있느냐 하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금방 감잡았죠. 이게 원래 많다는 거예요. 2000개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이 분자를 우리 세포 중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돌려야 되죠. 빨리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 감잡으셨죠? 뭐가 필요하냐면 어마어마한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산소가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엄청난 피로부산이 들어와줘야 돼요. 이 피로부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떼어갖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야는 에너지를 보통 때보다 두 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쪽을 많이 하면 이쪽에는 미토콘드리아 이쪽에는 하루 속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ROS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이쪽은 미토콘드리아는 이쪽에 비해서 적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에너지 관계를 좀 따져주겠습니다. 이제 좀 간략한 모형도로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신경세포를 간단히 요렇게 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요걸 요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섭씨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글루코스 왔잖아요. 그 다음에 G6P, F6P, 그 다음에 FBP, 예,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로 갈라지죠. DHA, 뭐냐면 DHAP, 그 다음에 GAP, 그 다음에 BPG, 3PG, 그 다음에 2PG, 그 다음 PEP, 그 다음에 퓨르브레이트. 이건 뭐, 예, 알파벳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부할 때 이건 알파벳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원식스였고 요거에서 요렇게 가면 또 FBP 2식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루코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 여섯 개인데 끝에 CH2는 요렇게 있고 O하고 P 있다. 지난번에 조금 했었나요?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 요거도 CH2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O, 산소하고 인산이 이렇게 붙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OH, H, 요거는 OH, 그 다음에 여기는 H, 그 다음에 여기는 OH,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요거 H.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처음에는 요게 아니고, 요거는, 잘 들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C하고 O 이중 결합하고 H로 되어 있어요. 요게 정확하게 G6P의 분자입니다. 됐죠? 자, 제가 조금 이걸 오늘 뒷부분을 짧게 갖고 전체적으로 과학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 분자에서 그다음에 뭐 요거에다가 하나만 더 그려 볼게요. 예, C. 동일합니다. 이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CH2, O, P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 하나만 바뀌는 걸 잘 보셔야 돼요. OH, H 있는데, 요거 이중결합 O가 되고, 요게 CH2하고, 요렇게 되는 경우. 예, CH2, 요거에 OH. 예, 이렇게 H. 그래서 요게 O가 붙고 요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잘 들었어요. 요 분자를 꼭 한번 해보세요. 요거에 드디어 이게 6번이고 요게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비포스포 프로투스 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프로투스 프룩투스. 요게 비스란 말인데, 요게 이란 말이에요.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뭐가? 인산이 두 개요. 그렇게 인산이 하나, 인산이 두 개. 근데 요게 1번하고 6번에 인산이 붙었다. 요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거 편안하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짧게 역사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800년도에, 예, 1800년도 유럽에 불란서, 프랑스, 독일, 일단 요 두 단어를 좀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 하면 1800년도에 독일에 이제 1700년도 들어오면 이제 그때까지도 1700년도 들어오면 연금술이 사라지고 이제 화학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1800년도 중대화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뉴턴조차 1800년 후반인 뉴턴조차도 10년 정도 연금술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금술에 대한 역사를 먼저 철저히 파악을 하면 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전 이렇게 왔는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800년도에 탁월한 화학자가 3명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르셀리우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게이루삭.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책에 나왔어요. 기억나는데. 베르셀리우스, 게이루삭.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테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테나르라는 이 사람 불란서 사람이요. 요 계보만 일단 따라오셔야 지금 미선체를 조금 도망할 수 있어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벨러라는 사람이요. 예, 네, 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 게이루삭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게이루삭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따라오시려면 여기서 게이루삭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니힙이요. 테나르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디마라는 사람이요. 자, 연도는 어떠냐? 연도를 한 거죠. 그 왜 중요한 걸 빨리 설명드리면 베르셀리우스는 이 사람이 1813년에 뭘 했나 하면 여러분 주기율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죠. 다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쭉쭉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원소들이 쭉쭉쭉 있는데 이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붕소, 예를 들면 하나는 카본, 질소, 산소, 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외자할까요? 글자 하나일까요? 근데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뭐가 보면 철이 있고 구리가 있고 예, 골드가 있고 자, 은이 있고 그다음에 HG 수원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금속인데 금속은 두 글자로 돼 있어요. 이건 외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어이. 바로 베르셀리우스가 스웨덴의 베르셀리우스가 1813년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쓰는 원소 기호를 만든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1813년에 맹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표준이 돼 갖고 전 세계 화학의 기호가 원소의 기호를 결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잘 들으세요. 스웨덴에서 국장 정도 예를 갖춰 갖고 전 국민이 애다하는 속에서 국장 정도로 치러줬대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스웨덴 갔다 왔어요. 노벨 연구소, 노벨 그쪽 센터도 가고 다 갔다 왔는데 스웨덴이 꽤 큰 나라잖아요. 예. 1800년도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장 정도의 예를 갖춰갖고 물론 왕이 아니니까 국장은 할 수 없겠죠. 전 국민들이 애도하면서 했대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배웠던 모든 원소 이름이 이 사람이 1813년에 해줬어요. 그리고 이 벨러란 사람은 빨리 할게요. 이 벨러란 사람은 이 사람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건 조금 예, 화학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요소를 합성했어요. 그래서 생기론이 이어서 끝납니다. 모든 요소는 유기물이요. 우리 오줌에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CNO라는 물질에 NH4라는 요게 이게 바로 무기물이요. 무기물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 N H2CO라는

는 요소 분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명현상의 물질이 나올 수 없다는 게 5월 동안 도그마였어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 멜라가 바로 이 시아노산 암모늄에서

0: 니히비는 게르사 다음에 니비의 제자가 누구냐? 요 갈래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니비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니비의 제자가 예 바로 케쿨로입니다. 우리 옛날에 중학교 책에 나왔던 그 유명한 케쿨로입니다. 뭐 뭡니까? 뱀이 꼬리를 물고 해갖고 육각형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 그걸 한 사람이 케쿨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나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왜 이걸 그리면서 케쿨로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 케쿨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카본은 반딩이 8이 4개라는 이걸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이게 수십 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유럽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 몇 종류가 있는가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학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줘요.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1: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1: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0: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생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소중한 나.
1: 우아한이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자꾸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1: 네.
0: 보기 싫은데 자꾸 보이는 보기 싫어도 자꾸 보이는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1: 네.
0: 예, 맞나 보네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일까요? 예, 불교에서는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만나는 사이가 딱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은혜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원수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그래서 가장 강한 업의 인연끼리 모이는 게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업의 인연으로 모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관계와 아니면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장 강력한 전생의 업의 인연에 의해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은지 내 속을 더 썩히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걸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고 힘을 준다면 아 은혜로 만난 사이구나. 그런데 자꾸 나를 괴롭히고 속썩이고 짜증나게 하면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구나. 전생에 왼수의 인연으로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법문을 자주 해드렸더니 어느 불자님께서 듣다가 아 스님 맨날 밤마다 같이 자는 사람이 왼수면 정말 미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 딱 끝나고 잠잘 땐 편안하게 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잠자려고 딱 누워서 옆에 봤더니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네? 너무 속이 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 마음에 가장 못을 받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절에서 상담을 할 때 가장 그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담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 때문에 다른 건 다 어떻게 참겠는데 자식 속썩이고 자식이 이제 문제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또 이런 상담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답답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첫째는 뭐 결혼을 해봤어요. 뭐 애를 낳아봤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스스로 애 같은데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전생 이야기 해드리면서 다 내 업 따라 만난 거니까 업의 인연 따라 만난 거니까 빚 갚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라 이렇게 신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자님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생에 우리가 닦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가 닦아 나갈 때 이 두 가지를 닦아야 된다. 우리가 닦는다는 표현을 쓸 때 첫째는 업장소멸. 뭐라고요?
1: 업장소멸.
0: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은 업보를 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업장 소멸하려면 결국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1: 기도를
0: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한 깨끗해진 내 마음자리에다 복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심어야 된다?
1: 복.
0: 복이 있어

0: 뭐에 뭘 해든 일이 잘 풀려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뭐 딱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 있죠. 네. 그때 복이 있을 때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네. 그때 복이 없을 때예요.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게 이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고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항상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강하고 내가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안 좋은 악연에 의해서 그 좋지 못한 악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악연을 만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네. 네. 그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나쁜 그런 악연을 만나도 그런 업장을 부딪히더라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악연을 만났는데 복까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라. 예, 이렇게 누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타 스님이라고 해인사 지조감에 거의 한 십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타 스님 책을 좀 즐겨봐요. 일타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기도 공덕도 많이 지으셨고 또 인과 응보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불자들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일타 스님 이렇게 글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타 스님께서 1970년대에 좀 젊었을 적에 태백산이라고 아시죠? 네. 태백산 도솔암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하고 계셨을 때 산에서 몇 년 동안 홀로 수행을 하셨을 때 직접 목격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거기 일타 스님께서 계시던 암자 그 밑에 이렇게 마을이 있었나 봐요. 네.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가정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지독하게 못생겼대요. 네? 왜 웃어요? 아, 못생겼다는데 왜 웃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지독하게 못생겼는데 얘가 약간 좀 짐승처럼 생겼나 봐요. 예. 네. 그래서 턱이 이제 뾰족하고 울면 막 연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애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기 뭐 염소 키우나? 그 애가 그 두 살 정도가 되었을 때 어찌나 이제 두 살이면 막 기어다니고 막 물건을 손에 쥘 때지 않습니까? 어찌나 말썽을 부리는지 아버지가 세수한다고 시계를 이렇게 풀려놓으면 시계를 물속에 빠뜨리질 않나. 어머니 그 화장대 엄마 화장품을 손에 닥친 대로 다 집어던져서 깨뜨리질 않나. 이제 손 팔하고 손에 힘이 좀 생기니까 집안에 있는 항아리하고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찌나 그냥 성격이 모질고 억센지 나중에 집안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이 집안 망치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러더랍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어변이 있어서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 아니나 될까 집안 사람들하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니까 뭔가 했더니 그 아기가 그 염소 울음소리 내고 좀 턱도 뾰족하고 애가 좀 짐승처럼 생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 집안 식구들 다 영양실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대요. 시골이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렸을 때는 그 염소가 좋다, 뭐 흑염소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1: 네.
0: 어우. 징그러워. 예. 그게 먹혀요? 예. 뭐 약으로? 예. 그래요. 뭐 요새 약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자, 그 염소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염소를 한 마리 구해왔대요. 근데 염소가 이렇게 고기 요리를 하면 그렇게 노린내가 심하다면서요. 노린내가 심하게 나니까 그 염소 노린내를 없애려면 옛날 민간 그 어떤 전해 내려온 얘기에 엄청나게 일을 시켜가지고 몸을 완전히 탈진시켜 놓으면 나중에 고기를 먹더라도 노린내가 안 난다라는 그 민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먹어도 그냥 곱게 먹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1: 예.
0: 일주일 동안은 목에다 줄을 메고 논밭을 하루 종일 끌고 다녔대,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0: 채택되면서 죽을둥 말둥 그냥 쾌쾌거리면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탈진시켜 놓은 뒤에 마지막에 이제 타다다닥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또 뭐 그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잘 잡아 드셨대요. 드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태기가 생겼대요. 아, 아뿔싸 눈치가 오죠. 태기가 생겨서 낳은 아기가 누구다? 그 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봐도 아 이건 아무래도 전생이 아니라 그때 그 과거에 염소고기 먹었을 때 염소를 하도 괴롭혀가지고 염소가 원한이 맺혀가지고 복수하려고 애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일타스님께서 들으셨던 그런 목격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또 어느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인데 어느 할머니께서 저 마을에 새색시가 있었는데 새색시가 이렇게 이제 밥을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구렁이가 뭐 진짜로 다 들려. 뭐 내가 거짓말 할까? 예?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구렁이가 나타나서 시골에는 가끔 뱀 나타나고 하잖아요. 아주 뭐 놀래가지고 저리가 하다가 에이 하고 주걱을 휙 던졌대요. 주걱을 던졌는데 구렁이 입에 떡 하고 맞았는데 구렁이가 입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입이 엉청이더라는 거예요. 그 뱀 입 맞은 데하고 똑같은 자리 이렇게 엉청이더라.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애 가질 때에 나쁜 거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지 말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태아의 그 어떤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업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아예 나쁜 짓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연을 만나더라도 복이 많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간다. 근데 지어놓은 복조차도 없는데 자꾸 악연을 심어놓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나가는 개구리나 뱀에다 돌을 던진 적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착하게 살았네. 예? 어렸을 때 나는 염소 잡아먹는다고 내가 괴롭히지는 않았나.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몰래 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것도 나중에 악연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면 다행이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후회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닦아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참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 자기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업을 받을 때 세 가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업을 받는 세 가지 시기. 첫째는 현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1: 현보.
0: 현재 받는 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생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1: 생보.
0: 생보는 뭐 1생, 2생, 3생 할 때 생. 그래서 생보는 다음 생에 받는 업보입니다.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는다? 다음 생에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1: 후보.
0: 뒤 후자를 써서 후보. 이번 생이나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 10생, 100생, 1000생이라도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받게 된다. 이걸 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받는 것을 현보,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생보, 언젠가는 받는 것을 후보. 근데 언제 받든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마다 받는 시기가 틀리대요. 각자 지은 업보라든가 각자가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혹은 뭐 다다다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어느 중국에 사냥꾼이 한 명

0: 있었답니다. 이건 이제 현재 받는 현보에 이제 그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상향꾼이 이제 상향을 나가서 이제 활을 쏘며 평생 동안 이제 활 쏘기 상향꾼이었다 보니까 항상 백발 백중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활을 쏘고 다녔는데 이 상향꾼이 평생을 상향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은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집에 쉬고 있을 때 스님이 탁발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상향꾼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스님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쌀을 좀 줬대요. 쌀을 이렇게 주면 스님이 이제 쌀을 줄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고맙다 뭐 고맙습니다 뭐 성불하십시오. 근데 덕담은 안 해주고 스님이 그 상향꾼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쌀을 받고 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살생의 업보가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이제 위험한 수준에 왔습니다. 이제 살생의 업보가 꽉 찼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활을 버리시고 그동안 살생했던 축생들을 기도하고 염불해 주면서 그 죽였던 짐승들의 천도를 발언하면서 말년을 보내십시오. 살생의 업보가 이미 위험한 수준에 무르익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쌀을 줬는데 아 성불하십시오 덕담은 안 해주고 야 너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사냥꾼이 이 내 기껏 쌀 줬더니 어디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성을 펄컥 내면서 쫓아냈대요. 저를 가라고. 기분 나요. 나쁜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딱 알아듣는 사람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 충고의 얘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 뭐 이러면서 니나 잘해 니나 니 별 거냐 뭐 이러면서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1: 네.
0: 찔리죠.
1: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딱 알아듣는 것도 전생의 복이에요.
1: 네.
0: 전생의 복이 있어야 딱 들어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 전생에 복이 없었나 봐요. 그 스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충고를 해줬는데도 알아듣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어느 날 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날 따라 사냥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흔하던 토끼 한 마리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에이 오늘은 공쳤다 뭐 이런 날이 있냐 하고 이제 활을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 집으로 내려가는 그 산길에 멀리서 사슴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보여서 아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빈손으로 집에 갔나 했더니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활을 딱 꺼내서 화살을 딱 쐈어요. 화살이 빽 하고 그 어린 사슴의 가슴을 딱 관통했는데 사슴이 빽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데 사람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사슴을 쐈는데 왜 사람 비명소리가 나지 해서 떨리는 그 가슴을 이렇게 진정시켜서 가까이 갔더니 자기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해가 질 때쯤 아버지가 내려올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마중 나간다고 산에 올라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냥꾼은 아들이 무엇으로 보였다? 사슴은 눈이 씌인 거예요. 눈에 마장이 씌어가지고 이게 바로 그때 스님이 탁발하면서 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생의 업보가 무르익어서 이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복이 있을 때는 살생을 많이 했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살생을 많이 하고 살생의 업보가 쌓이고 자신의 복도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스님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1: 예.
0: 이제 더 이상 살생은 그만하고 그동안 죽였던 짐승들을 천도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말년을 보내라. 그 말을 무시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멀쩡하던 눈에 아들이 무엇으로 보여서? 사슴으로 보여서 사슴 아들의 가슴에다 활을 쏘게 된 그런 사냥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게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 하면서 그날로 활을 꺾고 산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중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악업을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대표

0: 대표적인 게 이제 취미로 사냥을 하거나 낚시하는 거. 예, 취미로 하는 거.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것도 살생의 업보이지만 취미로 하는 것보다는 약하대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 낚시하거나 사냥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무서운 업보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타스님 말씀드렸죠?
1: 네.
0: 일타스님이 또 겪으신 일인데 일타스님께서 뭐 1970년대 그 인도에 있는 불교 대학에서 초청을 받으셨대요.
1: 네.
0: 인도 아시죠? 인도.
1: 네.
0: 그 인도에 있는 그 불교 어떤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으니까 외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좀 배우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몇 개월간 대구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좀 배우셨대요.
1: 네.
0: 근데 이제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워낙 큰 스님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그 일타스님께서 그 대구 시내 내려오셔서 영어 공부하고 계셔. 이게 소문이 퍼졌나 봐요.
1: 네.
0: 사람들이 스님 시내 내려오신 김에 법문 좀 해주세요. 법문 좀 해주세요. 와, 이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어디 그 군부대 있죠.
1: 네.
0: 군대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모이는 불자 모임에서 그게 법문을 해줄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불자 모임 그 법회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거기 사령관이 있었대요. 사령관이면 군인들 그 지휘 중에서도 아주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1: 네.
0: 그 사령관님이 한 분 있었는데 불심이 엄청 깊은 분이셨대요. 불심이 깊은 분이셨는데 그 법문이 끝나고 법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집에 큰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무엇인고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0살짜리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명문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명문대학교에 딱 입학을 한 뒤에 친구들하고 머리 센다고 저기 간포 아세요? 간포?
1: 네.
0: 그때 간포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익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친구 둘하고 갔대요. 친구 둘하고 해수욕장 갔는데 사람이 많더래요.
1: 네.
0: 그 조용한 데로 찾아와서 거기 이렇게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이빙 한다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친구 둘은 나왔는데 그 아들이 안 보이더래요. 사령관 아들이. 그 찾아도 안 보여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찾아봤더니 그 뾰족하게 나온 바위 날카로운 데 있죠. 거기에 가슴이 박혀가지고 가슴에 명치가 뚫려서 그렇게 그냥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바닷가에서.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인데 이 사령관님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고 일이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사령관의 이제 부인 되는 분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그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2층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떨어져서 또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일이.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아들은 잃은 거고 이제 불자다 보니까 49제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49제 다 아시죠?
1: 네.
0: 그래서 대구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절이 저 팔공산 동화사라고 있잖아요. 동화사에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이제 단을 차려놓고 아들 사진 올려놓고 스님들하고 이제 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는데 한참 스님이 이렇게 앞에서 제 지내고 있는데 그 사령관 되는 분이 아버지 되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 있는 사진에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새끼 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여기 왜 있냐 이 목을 꺾어도 시원찮을 수 있게,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욕설을 하다가 그냥 법당을 그냥 꽝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도 벙찌고 사람들도 막 놀라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갔나? 정신이 이제 나갔나? 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그래서 일타 스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네. 근데 그날 밤 밤에 헌병대에서 이렇게 일타 스님을 찾아왔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령관님이 스님을 꼭 좀 뵙고 싶다는데 늦은 밤이라서 죄송하지만 꼭 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스님 시간 좀 내서 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타 스님이 그 오늘 49제 때 그 사령관님이 그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욕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렇게 늦은 밤에 스님을 부른 거 보면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해서 이렇게 따라갔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령관이 있는 관사에 이렇게 갔는데 사령관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 일타 스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올리더래요. 스님 절부터 받으십시오 하고 절을 올리더니 스님 제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껍데기만 믿고 살았나 봅니다. 이제는 정말 부처님의 인과응보를 믿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 일타 스님이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요 사령관 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6.25 전쟁 때 그 여단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단장이었는데 여단이 어느 여단이라고 아세요? 뭐 군대 안 갔다 와봐서 잘 모르시죠. 예, 여자들은 잘 모르죠. 여단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국군들을 이끌고 한창 이제 그 북한군을 쫓아가지고 북으로 북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백두산까지 이제 코앞을 두고 계속 북진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이승만 그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한테 지휘관 회의가 있으니까 빨리 경무대로 와라 소식을 이제 급하게 무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자기가 자리를 비우려니까 되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관을 불렀답니다. 부관 지금 뭐 비서 같은 역할이죠. 부관을 불러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지휘관에게 야 내가 지금 급히 경무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식이 자꾸 그 소문에 의하면 중공군이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넘어올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있다가 중공군이 넘어오면 지체하지 말고 일단 후퇴를 해라. 지금 아주 중요할 때니까 네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하고 자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이제 경무대까지 이제 그 길을 가가지고 그 경무대에서 회의를 하고 이랬던 차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이끌던 여단이 갑자기 중공군 30만 명의 포위가 돼서 무차별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대가 전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내 부관은 어디 있는가? 내 밑에 지휘관은 어디 있는가? 하다가 속으로 아유 부대가 전멸됐다는데 부관이라고 살아남았겠냐? 죽었겠지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부관이 나타난 거예요. 부관이 뭐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부관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부대가 전멸됐다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너는 어떻게 살아난 거냐? 반은 반가움, 반은 놀라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냐? 근데 부관이 막 우물쭈물한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실직고를 해라. 너 어떻게 부대가 다 전멸됐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분명히 내 중공군대 쳐들어오면 후퇴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대처한 거냐 했더니 저 그날 온천에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온천에 갈 수가 있어요. 때가 나와? 누구랑 갔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기생들이랑 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놈은 재판에 회부할 필요도 없다 하고 너 같은 놈은 직배사형이다 해가지고 총을 꺼내서 가슴에다 세 방을 쐈대요. 그래서 부관의 가슴이 총알에 뚫려가지고 거기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답니다. 그때가 21년 전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낮에 그 아들 49제를 하는데 사진에 누가 나왔다. 그 부관이 나와서 자기를 노려보는 걸 보고는 그 부관을 보고 21년 전에 분노가 되살아나서
네가 여기에 왜 있냐?

0: 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 부관이 죽고 자기 아들이 태어난 날짜를 헤아려봤더니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관이 복수하려고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과 업보인가 봅니다. 라고 그 일타스님께 그 참회의 고해를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업보라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삽니다. 네. 죄 짓고 산다, 못 산다?
1: 못 살아요.
0: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1: 지었어요.
0: 벌써 지었어? 뭘 그렇게 많이 지었어? 예, 그래요. 예, 그, 아, 작은 죄 말고 큰 죄 지었어요?
1: 아니요.
0: 예, 그럴까? 그 작은 죄는 작은 죄대로 약하게 올 거고 큰 죄는 큰 죄대로 크게 올 거고, 그러니까 안 지었으면 다행이지만 지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1: 기도를
0: 열심히 하고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을 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1: 작게
0: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많은 사람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해서 악연을 만나더라도 좀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다. 근데 지어놓은 복조차도 없으면 아주 어렵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혼도, 부부 간의 이혼도, 여러분, 부부가 전생에 강력한 어변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 생, 두 생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십 생, 수백 생에 서로 얽히고 설킨 어변으로 만나는 게 부부 인연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평생 서로 뭐 평생 거의 뭐 20년, 30년 동안 얼굴도 한 번 안 봤던 사이가 딱 서로 눈이 만나서 맞아서 만나가지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고 애를 낳는 사이인데 얼마나 그 어변이 큰 어변이겠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좋은 어변으로 만날 때도 있지만 아주 나쁜 악연으로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 우리 그 옛날 유행하던 드라마 중에 뭐 예, 4주 후에 보겠습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예? 4주 후에 만나겠습니다. 예. 그거 풀어보면 저 별의별 부부들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 부부관계 이런 거 상담 같은 걸 받으면 뭘 알아야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요? 그 드라마에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시즌 2까지 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면 보이는 부부마다 뒤에 여왕벌이 있는 거 아니야? 예? 막 그런 이상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4주 후에 보겠습니다. 그게 시청자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너무 소재가 자극적이다.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그 인터뷰, 신문 기사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걸 자기네 절대 지어낸 게 아니래요. 이 소나무 할 때도 다른 불자분들, 큰 스님들 이야기 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듯이 실제로 그 이혼 그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 재판하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축소한 거래요. 실제로 드라마 나온 것보다 더 하대요. 네, 실제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오히려 내용을 축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라는 게 어려워요.
1: 네.
0: 부부관계 어렵잖아요.
1: 네.
0: 좋으면 또 좋은 인연이 있고 힘들면 또 힘든 인연이 있는데 옛날 어른스님들도, 옛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나쁜 인연이면 속 시원하게 헤어지면 다행인데 어변이 깊고 깊으면 이혼도 안 된대요. 그냥 피가 바싹바싹 마를 때까지 옆에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전생의 어변이 너무 깊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 업보가 이렇게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헤어질 줄 알지? 내가 너 죽고 난 그 다음날 죽는 한 있어도 너보다는 먼저 안 간다 이러면서 끝까지 옆에서 진을 뺀다는 거예요. 그 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1: 예.
0: 이혼도, 어변이 깊으면 이혼도 쉽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생에 빚을 많이 졌으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이번 생에 안 갚으면 언제 또 만나요? 다음 생에 또 만나는데 그래 이번 생 어차피 이번 생에 버린 뭐 그래 진을 뽑아라. 대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강의할 때 하면 많은 분들 동감하세요. 네. 정말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고 싶어도 안 헤어질 때가 있대요. 네. 근데 서로 이제 살다가 너무 안 맞아서 기분 좋게 서로의 상처를 덜 주고 헤어지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서로의 악연이 좀 덜하기 때문이랍니다. 아예 악연이 없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났겠죠. 좋은 인연으로 만났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 중생들의 이 사는 모습이 다 서로 빚 갚을 거 갚고 예? 은혜 갚을 거 갚아가면서 사는 업노름입니다. 무슨 노름? 자기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업이 어떤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펴봤을 때 내 인생 나름 나쁘지 않아. 뭐 이 정도면 그래 한 80점? 90점?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생에 좀 복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내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 되다. 예? 아, 인생 되다. 어, 인생 참 퍽퍽하네. 예? 그 있잖아요. 막 힘들게 막 노가다 한 뒤에 예, 떨리는 손으로 몸이 탈진해서 떨리는 손으로 탁 담배 한 모금 물면서 예? 담배 한 모금 물면서 후 내쉬면서 아, 인생 빡빡하다.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 전생에 좀 무엇을 많이 안 지었구나? 복을 많이 안 지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하고 친한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식당 일이 되게 힘들대요. 근데 이제 식당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서 불교에 대한 이제 신심이 깊어지면서 인과 응보를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막 힘들게 이제 요리하고 장사하고 설거지 하다가 문득 내가 전생에 엄청 사람을 부려먹었나 보다. 전생에 하도 사람을 부려먹어가지고 이번 생 이렇게 사람 먹이는 일을 많이 하나 보다. 힘들게 요리하고 장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 이번 생에 내 업이다.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좀 박복하다. 이번 생에 내가 좀 빚이 많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좀 닦아야 되잖아요. 네.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좀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번 생에 안 닦으면 다음 생에도 어떻게 될까요? 예, 또 괴롭게 담배 피면서 대다. 예? 이번 생에는 닦아야 다음 생에는 예? 담배를 펴도 이제 고급 담배를 피실 수가 있고 예? 예, 위스키의 고급 담배. 나 담배 안 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담배 피는 사람 싫어해요.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이번 생에 닦아 나가야 되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도 받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받는 중생들의 삶은 업노름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충실하게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어느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불심이 엄청 깊으셨대요. 불심이 엄청 깊으셨는데 손주가 있었는데 손주가 17살짜리래요. 손자가. 손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도 그 못되게 굴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혈압이 올려서 쓰러질 뻔했대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스님, 큰 스님, 우리 손주가 있는데 17살인데 너무 힘들다고 전생에 무슨 왼수였나 너무나 우리들을 괴롭혀서 이거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주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살리지도 못하고 어쩔 거예요. 남의 집 손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 손주놈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툭하면 엄마 아빠한테 나 할머니 집에 갈래? 나 할아버지 집에 갈래? 안 왔으면 좋겠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오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생에도 부부였습니다.
전생에 농

0: 농사 짓는 농촌의 부부였는데 그때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 예? 이제 눈치채셨죠? 이 당나귀를 사가지고 항상 힘들게 논밭에서 일을 시켰는데 문제는 음식도 엄청 거친 풀을 주고 힘을 못 쓰면 막 욕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근데 이 그나마 당나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니까 그나마 정들었던 당나귀도 가차 없이 도살장에 팔아버렸다고. 그때 그 당나귀가 지금의 무엇으로 태어난 거다? 손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전생에 괴롭힘 당했던 그 업보를 갚으려고 이번 생에 자꾸 전생에 자기 주인이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지장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지장 본원경이라고 있거든요. 지장경을 읽으면서 매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염불한 뒤에 손주와 지었던 악연이 다 사라지기를 발원합니다 하면서 손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줘라. 그러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순진하셔서 그런 얘기 들으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 몇달 동안 그큰 스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손주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전생에 정말 서로 지었던 악연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악연, 이 빚을 풀어나가겠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속으로 이 시끼 저 시끼 말 시끼 소 시끼 욕하지 마시고 아 전생에 서로가 지은 악연의 빚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생에 지었던 악연의 빚이 녹아져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이나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업장 소멸하시고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는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마음은 바람과 같아 멀리 가고 붙잡을 수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살아.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안녕하십니까. 문광희입니다.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이제 타너 스님의 미래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의 사교 회통 사상, 모든 그 내용의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타너 스님이 김일보 선생의 정역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 지구의 미래,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타너 스님이 정역 8개를 통해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지구는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이 말법 시대를, 이 변화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역 8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정역 8개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스님이 책에 마지막으로 써주셨습니다. 감방인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왕 8개의 동과서에는 진과 태가 서로 짝이 되어서 동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나 정역 8개에 보면 간과 태가 서로 짝이 되어서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감방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우리 한국이 정세계의 동방의 정신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성숙됨에 따라 후천시대는 결실시대로 변하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감방이며 감방은 지리적인 8개 분야로 보면 바로 우리 한국이다. 진은 중국이고요. 소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태는 미국과 유럽이고요. 리라고 하면 불은 베트남 같은 남방입니다. 이 간은 방위로는 동북간이며 수목, 나무로 보면 결실이며 인류로는 소남이며 막내 아들이며 성질로는 도덕, 즉 그치는 것이다. 그칠 지자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은 주역 설계 전에 상징으로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동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의 교차 또는 동춘, 겨울과 봄의 교차도 된다. 여러분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맨 마지막 끝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을 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하고 낮이 오는 중간이며 우리 땅은 뭐겠습니까? 어두운 밤에서 밝은 새벽으로 넘어오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이란 뜻을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겨울이 다가고 봄이 오는 중간이다. 온 세계가 껑껑 얼어서 동토가 됐다가 다시 밝은 따뜻한 기운이 오는 봄이 오는 시절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일 거다. 그러므로 간은 방위로는 시종,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실은 뿌리의 결과니 뿌리가 시작이라면 열매는 종이다, 마무리다. 일단 결실이 되고 나면 뿌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결실이다. 부모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것은 결실이 다시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아도 결실은 시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을 주역에서는 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남은 무엇을 말하느냐? 20대 청년을 말함이니, 즉 부모의 여분인 결실인 종이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다시 자기도 결실을 맺으러 이제 가고 있는 젊은 청춘을 뜻한다. 방이와 수목이 간의 시종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고등동물인 20대 청년이 간의 시종을 가지고 있지 않으랴.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말도 선생의 말도 다 듣지 않고 오직 내 말만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결실인종이므로 부모나 선생의 뿌리 말은 듣지 않고 스스로 뿌리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 법칙의 변화가 120여 년 전부터 오는 진림을 모르고 타너 스님 당시의 120여 년입니다.
억지로 묵은 뿌리 말을 들으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1970년대에 이미 그때 당시에 어른에게 벌써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의 나라다. 내 말 들으라 하지 마라. 청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라. 청년이 우리 나이 든 사람보다 낫다. 이걸 4, 50년 전부터 타러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4.19 혁명이 100만 학도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 결실 시대가 오므로 인하여 결실의 방위에서 결실 인종이 일어난 것이다. 4.19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의거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포스트 문항팔계 시대에는 젊은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 줘라. 이것이 타너 스님의 아주 고구정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간의 성질이 도덕이란 말은 그치는 것, 즉 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참선하는 나라라는 거죠. 공부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승단자형이다. 한국 땅이 스님이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는 형국이고 백두대간이 전부 척추가 앉아있는 형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동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 감방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간은 지하다, 그쳤다, 만물이. 이게 이제 그 설계 전에 나오는 얘기죠. 만물지 소위 성시성종자야라 그랬었거든요. 성시성종, 시작을 이루고 마무리를 이룬다. 이게 바로 감방의 주역의 해석입니다. 시작과 끝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바로 감방이다. 간은 그치는 것이니 만물이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종결하는 바라 하며 또 말씀하되 시만물 종만물자가 막성호간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시작하고 만물을 종결짓는 것이 간보다 성한 것이 없다. 가장 시작과 끝을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얘기했듯이 인도 불교가 서론적 불교고 중국 불교가 이 본론적 강론적 불교면 한국 불교가 결론적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말이죠. 결론을 맺는 나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후천의 개벽을 시작하는 나라다. 이렇게 타너 스님은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도덕 분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남을 침해해 본 적이 없고 오직 압박을 인내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적선지가가 필요 여경하고 적악지가의 필요 여왕이란 말과 같이 선을 쌓은 집에서는 반드시 남아 돌아가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린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선조가 선을 쌓아온 그 여음으로, 음덕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 정역팔계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계의 멸망이니 심판이니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는 것이다. 정역팔계식.

8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 신정신의 도읍이라는 거죠. 정신의 수도. 다시 말하면 정신 수도의 근거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만물, 종만물이 간에서 일어난다면 인류를 구할 세계적인 정신 문화가 어찌 한국에서 시하고 종하지 않겠느냐. 타너스님의 정역 8개 해설. 타너스님이 마지막으로 생시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책이 노자도덕경이지만 노자도덕경은 번역까지 하시고 교정까지 보시고 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출간한 책이 이 주역선회입니다. 마지막에 이 주역선회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출간하셨는데 이책 3권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정역 8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스님께서 직접 출간을 해서 세상에 낸 마지막 책의 마지막 구절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항상 월정사에서 두 달간 동양의 유불선 삼교 화엄을 강의하시고 그런 강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도 맨 마지막에 반드시 정역 8개를 해설하셨고 우리의 감방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래학을 펼쳐주셨다는 것이죠. 자, 진이 변하여 간이 된 원리는 진이 변하여 간이 된다. 문왕 8개의 동방에는 진방이 있다가 정역 8개의 동방에는 감방이 생겼죠. 그걸 바로 진이 변하여 간이 된 원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원리는 선우천괘의 수미가 도치되어 그럴 뿐 아니라 앞뒤가 안바퀴 바뀌어 있었죠. 문왕팔계에서 정역팔계로 올때 진의 종자를 장남의 종자를 지중해 땅 속에 심으면 자연 발아 성장하여 시절 이르리 도래함에 따라 결실케 되나니 땅 속에 지중해 종자가 곧 과상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문명이 한국 문명이 마치 중국을 근본으로 한것 같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 문명의 결실은 한국이 맺는다는 것이죠. 예? 진의 종자가 그 순을 따를 순자, 순을 따르는 것이라면 간의 결실은 그 역을 따르는 것이다. 거꾸로 가는 19876으로 거꾸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도가 안으로 향한 것이 그 순을 따른 것이라면 외로 향한 것은 그 역을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이죠. 어른이나 나이 먹은 사람부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방에서 오는 세계를 바꾸는 변화는 반드시 젊은 청년 문화, 청년 정신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반드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진이라고 하는 어른이 심어놓은 씨앗을 머금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동양의 정신 문명, 서양의 물질 문명을 다 포괄해서 회통해서 융합회통해서 융복합적으로 일궈내지만 일궈내서 결론을 맺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있어 보지 않은 것을 창조하는 그런 문화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리해 보면 진방 중국이 변하여 감방 한국이 된다는 이유는 종고지금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득불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원리인 것이라고 본다. 이상 서술한 정역 중 일단 문장은 거해의 일적과 큰 바다의 한 물방울에 불과하다. 태허의 일모에 불과한 것이다. 거대한 하늘, 이텅빈 하늘에 터럭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정역 8개에서 설명하는 이 많은 내용들의 상징은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궤도의 미래상을 암시한 내용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스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봉황의 이루만 보아도 오체의 찬란함을 엿볼 수 있고 어육의 일념만 맛보아도 전정의 진미를 알수 있는 것이지만 오체의 문과 전정의 미를 굳이 다 알고자 한다면 독자의 일생을 통하여 역리를 연구함에 있는 것이다. 또는 문자로서 말을 다할 수 없고 언어로서 의사를 다할 수 없는 것이니 문자의 오의와 아주 깊은 뜻과 언어의 종지는 말밖에 종지는 오직 당인의 일념이 묵묵상기하여 저런 전려한 경지에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내용들 여기에 펼쳐놓은 정역팔계 해설만 봐도 마치 봉황을 다 보지 않아도 말이죠. 봉황의 날개 터럭 하나 그 빛깔만 딱 봐도

어땠겠구나. 여기 나온 내용만 내가 정역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그 깊은 뜻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를 진짜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은 일평생 이 영리를 연구, 주역의 역학을 영리를 연구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묵묵상계에서 저런 전례한 경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경지에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이 정역의 내용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하게 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스님이 정역팔계 해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신유년 1982년 한재의 겨울에 탄어가 지하다. 탄어가 내가 아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982년 겨울에 이거를 탈고를 하시고 1983년에 입적하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감방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문왕팔계와 정역팔계를 놓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변해서 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진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태는 미국으로 상징이 되고요. 간은 우리 한국이고요. 태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정역팔계의 시대가 와도 미국이나 유럽은 여전히 강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전히 강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문왕팔계의 완성은 뭐가 됩니까? 진이라고 하는 중국이 서방과 미국과 서로 쌍벽을 이루는 시절이 와야 문왕팔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시절이 한번 와야 정역팔계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960년대에 이미 앞으로 중국이 뜬다. 앞으로 중국이 뜨게 되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가운데 서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뭐몇개 대학만 60년대에 중어중문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 다 중문과가 생겼는데요. 60년대 이미 타너 스님은 중국 화교 선생님을 매주 수요일 날 오게 해서 중국어를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강의하신 거를 보면 그때 이미 중국어를 잘하십니다. 백화를 막 발음을 하시고 중국어를 막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빠른 거죠. 왜냐? 문왕팔계 시대의 완성은 진방이 태방과 쌍을 이루는 형태로 간다. 이때만 해도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훨씬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쌍벽을 이루는 세상이 한 번은 온다.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감방이 된다는 것이죠. 동양의 결실은 감방이 맺는다. 한국이 그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 제가 여러분 정역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역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이거는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일오지중입니다. 1과 5의 중간수예요. 1과 5의 중간. 근데 여러분, 8은 무슨 숫자입니까? 예. 5와 10의 중간수예요. 그러니까 1과 5는 태극과 황극의 중간수지만, 감방이라고 하는 건 저게 8로 되어 있다는 거는 말이죠. 황극과 무극의 중간수예요. 그러니까 이 진방은 중심이라고 해봐야 동양의 중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감방은 무극이 일어났을 때전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고, 감방이 동양을 대표할 때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잘 지내게 된다. 미국과는 잘 지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6.25 때부터 지켜주고 한 것이 간태가 합득돼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간태합득이라고 합니다. 간태합득.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간과 태, 소남과 소녀, 젊은 청년 남자와 젊은 청년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을 간태합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간과 태가 합득을 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진과 손이 서로 짝이 돼 있는 거죠.
진과 소는 뭡니까? 장남과 장녀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결혼해 있는 사람들이라. 이미 결혼해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간과 태는 이제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궤에 해당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또 타느스님 다른 부분에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간도수가 왔다. 이 도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입춘이다. 추분이다, 춘분이다 하는 것이 지구와 태양과의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를 많이 비추는 곳이 있고 적게 비추는 곳이 있죠. 많이 비출 때 거기가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는 도수가 변합니다. 각도가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그 세상이 한 번은 큰 중심이 되는 시절이 옵니다. 사람도 또 그와 같습니다.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이 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 침입을 받고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 이덕보원했다. 덕으로 원수를 갚아왔고 두들겨 맞고만 참으면서만 살아왔지 그걸 그렇게 무력으로 갚아주지 않았다. 그 음덕을 우리 자손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시절에 한 번은 이 우리 감방이 세계의 중심이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정역팔계가 나왔다는 것은 감당의 간도수가 왔다. 우리나라에 빛이 한번 오는 시절이 왔다. 그렇게 해서 간태에 합덕이 된다. 서양과 동양을 합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보실 때 진과 태는 합덕이 안 됩니다. 장남하고 소녀하고 나이 많은 남성하고 나이 아주 어린 처녀하고 이게 서로 짝이 안 돼요. 미국과 중국은 좋아질 수가 없다. 타느스님 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짝이 되는 건 간태합덕이라는 겁니다. 간태합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저 축선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 간태가 축으로 되니까 일제시대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에서 말한 지구의 중심 동서축에 간태축에 위치하게 돼서 우리 감방이 세계의 중심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감방에서 계룡산이 지구의 중심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정역이 계룡산에서 나온 것도 그러하거니와 계룡산을 한국의 상징으로서 간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타느스님의 밀약을 간산사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느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유교 선비였을 때 자가 간산이었어요. 한국을 의미하는 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로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성숙기로 접어드는데 이는 정역에서 말한 금하교육이다. 불기운과 쇠의 기운이 서로 뒤바뀌는 시절이다. 혹은 하추교육을 의미한다. 이건 제가 이제 타느스님을 연구하면서 스님의 정역팔계를 해설해 놓은 겁니다. 즉 지구의 수명은 추나 추동 네 계절 가운데 여름과 가을 사이에 와 있어서 아직 반을 막 넘어선 것에 지나지 않고 감방의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어두운 역사는 끝을 맺고 이제는 새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의 진행 원리로 볼 때 문왕 8개의 윤도수는 막을 내리고 한국의 간도수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문제가 한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종결된다고 보았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스님의 낙관적 미래관은 단순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인 아전인수적인 희망이 아니라 정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역학적 해석에 근거했던 것이다. 한편 스님은 정역 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았다. 타느 스님이 굉장히 많은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감방이고 이게 태방이 있어요. 이게 정역팔계의 구성입니다. 이 문왕팔계에는 동쪽에 진방이 있고 여기에 태방이 있었죠. 동서 문명이
문앙 8개에서

0: 이제 이렇게 정역 8개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역은 건괘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곤괘로 됐다가 이게 이제 주역 상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주역 하경은 말이죠. 하경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라고 하는 괘가 있어요. 함께. 주역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가 있고 그다음에 항괘입니다. 요게 함께가 뭐냐 하면 간과 태가 간태가 합덕되어 있는 괘가 이게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는 결혼하는 괘입니다. 소남과 소녀가 결혼하는 괘가 바로 주역 64괘 가운데 주역 하괘의 시작입니다. 함께는 요거는 항상 대답을 하는 진과 손이 만나 있는 겁니다. 장남과 장녀가 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잘살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괘가 그 다음 괘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역 하경입니다. 요 함께라고 하는 괘가 간태 합덕인데 이 간태 합덕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정역 8괘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순의 시대에서 역의 시대가 된다. 거꾸로 간다 이랬잖아요. 1, 2, 3, 4, 5, 6, 7, 8, 9가 19, 8, 7, 6으로 바뀌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느냐? 수미가, 그렇죠? 머리와 수미가 도치하고, 갑을이 도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본 군말, 그렇죠? 민과 군이 도치하고, 그 다음에 음양의 변화가 온다. 지금까지 하나로 기울어져 있는 균형추가 반대를 눌러주면서, 을이 일어나고, 백성, 시민이 일어나고, 음이 일어나고, 여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꼬리에 있던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감방이 지금 한국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소남입니다. 청년 문화입니다. 자,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가 BTS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한류 문화가 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음악이 가고 드라마가 가고 영화가 넘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이걸 따라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은 한류 팬들이 한국의 역사를 보고 일본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일본 너무 나쁜 나라다. 일본 왜 이래? 이렇게 지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년 정신이 일어나게 되고, 청년 정신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문화적인 형태로 한다. 예전에는 무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무력을 문화로 바꾸는 문화의 결실을 맺고 창조를 하는 시작을 새로 열고 마무리를 짓는 문명이 진방에서 이제 감방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시대를 한번 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감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어떤 삶에 있어서도 타너 스님은 완전히 그와 같은 형태로 사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삼국유사에 보면은 자장율사가 오대산에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죠. 거기 가서 뭡니까? 부처님 사리도 받고 그다음에 가사도 받으면서 문수보살이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에 가면 감방에 명주가 있다. 그죠? 지금 월정사 오대산에 있는 명주가 있다. 거기에 가서 터가 좋은 명승지가 있으니 거기에 모셔라. 해서 이 지금 오대산이 됐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동북방이라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전체로서는 동북방이 오대산이 되겠죠. 오대산이 됩니다. 근데 감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징적으로는 한국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한국 전체를 상징합니다. 타너 스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화엄경을 번역하셨던 것이 저기 고려대학교 옆에 가면 말이죠. 개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개운사 대운암이라는 곳에서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봤을 때 개운사 대운암이 어떻게 됩니까? 감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운암에 계실 때도 서울의 감방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계룡산에 자광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셨거든요. 자광사를 창건하셨어요. 여러분, 계룡산은 산 이름의 별명이 간산입니다. 간산. 간산은 뭐냐? 한국의 전체를, 한국 자체가 간산이고 간방이고 한국 전체를 상징할 때 계룡산을 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으로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신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신원사라는 절에 이 중악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 매부리 약자 중악단이 있는데 이 중악단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묘향산에 상악단이 있고 계룡산에 중악단이 있고 지리산에 하악단이 있어요. 이것은 정신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의 중심. 그래서 이것을 계룡산을 간산이라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타너스님은 하카리에 자광사를 세우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간태축의 중심 가운데 중심이 앞으로 계룡산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광사를 창건을 하신 거죠. 그래서 타너스님 이게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국 전체의 간방인 동북방인 월정사에서 한국의 정신 문명을 상징하는 계룡산이라고 하는 중학의 간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법을 펼치시고 여기서 화엄경 번역을 하시고 여기서도 이 계룡산에서 주역이나 정역 8개의 책을 쓰신 거죠. 그리시고 여기에 서울에 오시면 뭡니까? 대원암에 오셔가지고 서울의 감방에서 생활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타너스님 사상을 미래의 역학사상을 간산사상이다. 간산사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타너스님의 미래학은 민족불교사상, 그죠? 민족불교정신, 민족정신, 민족정신이 있고 한국에게 낙관적 미래학을 제시해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절대로 시리에 빠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낙관적 미래학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서양의 모든 세계와 더불어서 동양을 대표한다. 동양의 정신적인 수도가 된다. 그래서 신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너스님 직접 글로 쓰신 겁니다. 신도. 정신의 도읍지다. 우리나라가 정신의 도읍지가 될 것이다. 그기에서 한 번은 계룡산 지역에 한번 기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 말법 시대가 한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가을이 되면 숙살지기라 그래서 한번 잎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시기를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너스님은 대규모의 지진의 발생과 지구촌 전체의 대격변을 예고하면서 새벽이 밝기 전에 짧은 순간이지만 컴컴해질 수도 있는 것이니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낳듯이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시대의 아픔은 희망찬 아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썩어야 하며 밝은 미래는 견딜 수 없는 진통을 지내야만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도의를 숭상하고 올바른 도덕적 인재를 양성하고 동양의 정신 문명을 중심으로 해야지 서양의 물질 문명과 이 황금 만능주의로 가면 한국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 잃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좋은 기운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경주해도 천륜의 법칙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타너스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전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코 모든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역이라고 하는 건 땅의 움직임이고 천지의 변화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학의 원리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더 많이 계속해야 될 뿐더러 우리의 정신 무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등 감방이 세계의 아주 큰 시작과 끝을 다 한다는 등 이런 말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정신 무장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스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말법 시대에는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불교로 회향하죠. 능엄경에 있는 구절과 원각경에 있는 이 두 구절을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의 인류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1인이 발진기원하면 시방세계가 시방허공이 실개소원이다.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를 발명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모두 다 녹아내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여러분 능엄경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된 발심을 하면 온 세상의 허공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땠습니까?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서 퍼뜨려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거 보면 발진기원도 우리 믿으셔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진짜 발심을 해서 제대로 된 정진을 하면 그 주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갑자기 확 변해서 불국토가 되고 일진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능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허공이 보이는 것이지 도통한 성인들은 허공이 안 보이고 대신 마음 광명이 나타납니다. 이 세계가 텅 비어 있는 허공이 아니고요. 광명 세계랍니다. 보광명지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광명 속에서 우주는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일체가 마음 하나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일체가 유심조니 말법 시대에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의 근본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스님의 마지막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원각경 구절입니다. 말세의 재중생이 신불생 허망하면 불설 여시는 현세적 보설이라. 이 구절 있잖아요. 말법 시대의 모든 중생이 마음에 허망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에 그대로 보살이다. 여러분 원각경에 이미 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법 시대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는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생각 끊어진 자리, 무심의 자리, 부동심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부처님 말씀에 이와 같은 사람은 말법 시대에도 그대로 그냥 그분이 보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같은 말세에도 부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꼭 믿고 마음에 허망하다는 생각을 지니지 않으면 이런 이가 바로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어 스님의 모든 결론은 선에 있습니다. 선과 화엄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다 해주셨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나 1인이 발진 기원하면 한 사람이 발심을 해서 진리를 향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심불생허망, 마음의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보살도,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 길이라는 말씀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신 그런 어른이 타너 스님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질병이 올지도 모르고 지진, 해인, 화산 그 어떤 기후와 기상이변이 올지 모릅니다. 모든 대격변이 모든 종교 사상에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것을 정역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원리에서부터 이천칠지나 수조남천 수석북지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로 다 고구정량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성숙과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신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후천 개벽의 시대가 올 때 한국은 세계의 정신문화의 중심이 된다. 무력이 아닌 문화와 화합과 조화와 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평화의 사상이 이 세상의 바른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고통의 시대는 밤이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때 겪어야 되는 거대한 진통과 커다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마음에 참선을 하면서 부동심을 가지고 세상에 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선도하는 보살행을 해라. 이것이 이제 타너스님의 사상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많은 수락이나 역학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능하셔가지고 세상에는 예언가, 무슨 뭐 수락가 이런 것처럼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스님의 근본 사상이 선과 화엄에 있고 마음에 참선을 하고 부동심으로 영원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 스님의 회통사상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타나스님 말씀하셨듯이 생각 끊어진 자리, 마음이 텅 비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성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수행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타행 요익행을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새로운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타너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이 강의 시간은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 초파일 특집에서는 타너스님과 계룡산이라는 주제로 계룡산의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타너스님의 인연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쇠붙이를 단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곧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면 그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갈매기 부산 갈매기 노래 살아있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분록의 사라지기 장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설화를 찾으러 온 곳, 이곳은 바로 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나 씨 어디 갔어요? 감독님, 마리나 어디 갔어요? 마리나.
1: 뭐야 이게? 뭐야?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나예요. 저는 지금 러시아에 있어요. 저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화 견문록 함께할 친구 소개하려고 해요. 이름이 마리아이고 예쁘고 한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곧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0: 네, 마리나. 네, 좋습니다. 자, 한국 오실 때 두 손 가볍게 하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설자사 멤버 지금 기다리는 건가요? 이제 한 분 오셔야 되는데 어디 있죠? 어디 계신 거죠?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우, 반가워요, 마리아 씨.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마리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와, 잠깐 일로 오세요. 야,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말이라도 잘했는데 말이야 씨가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0: 국어공문학과 전공이에요.
1: 국어공문학과 전공. 야,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겠구나. 자, 먼 길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설차사 멤버로서 오늘 설화를 찾으러 갈 건데 오늘 각오 단단히 하셨나요?
0: 물론이죠. 열심히 설화를 찾을 거예요.
1: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갈까요?
1: 어디 벌써 가, 어디? 아유, 전문가님이 또 계셔야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만, 전문가님은 어디 계시지?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전문가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주세요. 오, 전문가 선생님, 딱 봐도 그냥 전문가님이시네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이야, 와, 오늘 뭔가요? 뉴페이스 특집인가요? 아주 부산의 싱싱한 회처럼 아주 오늘 자리가 아주 싱싱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에 있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부에 있는 장재진 교수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교수님, 오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신시하고 알차고 새로운 설화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네,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자, 감독님, 우리 다 모였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 됩니까?
3: 이걸로 찾아가 보세요.
4: 뭐야?
1: 이거 뭐야? 붕어? 붕어잖아요.
2: 물고기 같이 생겼는데요?
1: 붕어.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인데.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걸로 찾아가라고요? 어디를 찾아가요, 이걸?
3: 고개 힌트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1: 사찰로 찾아, 아니, 붕어 줘놓고서 사찰로 찾아가면. 솔직히 사찰에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풍경들 땅땅땅땅.
2: 경남, 예. 해안가 쪽에는 물고기와 예. 관련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있습니까?
2: 네, 많이 있습니다.
1: 교수님 딱 한 번에 아시겠어요?
2: 여러 군데 있어요.
1: 그래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죠, 뭐.
3: 만약에 찍히시면 네. 사찰 청소 다 하고 가셔야 돼요.
1: 저거 봐.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야. 또 뭐 벌칙 있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한 번에 가셔야 되는데.
2: 어디 짐작 가는 데가 있습니다.
1: 짐작만 가면 안 돼요. 확신해야 돼요.
2: 뭐 부산에서 그래 대표적인 데는 네. 확신하는 데가 있어요.
1: 좋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교수님. 자, 그럼 우리 설차사 멤버 다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설화를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출발하시죠. 가시죠.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까?
2: 네, 여기입니다.
1: 아, 왜 아닌 것 같지 나는? 저 다시 돌아갈까요?
5: 확신합니다.
1: 확신합니까? 좋습니다. 자, 감독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오늘 설화를 찾을 곳, 저희가 결정한 곳은 바로 범어사입니다. 맞습니까?
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1: 대단해.
2: 네,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1: 와,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까 그 그냥 물고기만 노란색 물고기만 보여줬는데 이곳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2: 물고기와 관련된 설화가 네. 있는 사찰은 많이 있는데
1: 네.
2: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황금색이더라고요.
1: 네네.
2: 아, 그래서 여기라고 확신을 했죠.
1: 그럼 여기에 관련된 설화 뭐 있습니까?
2: 네. 황금 물고기와 네.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1: 지금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 네. 동국유지 성남이라는 책에 의하면, 네. 그 기록에 의하면, 하늘, 예, 하늘을, 그 하늘 이름이 범천이라고 합니다.
1: 네네네.
2: 범천에서 황금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1: 네네네.
2: 금정산 큰 바위 옆에 있는 금샘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1: 와.
2: 거기에 내려와서 놀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 오.
2: 예, 그래서, 그 샘을 금샘, 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정산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범어, 범천에서 내려온 물고기가 있는 산이다. 그래서 범어사라고 하는 사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0: 야. 교수님, 금샘 보신 적이 있으세요?
2: 네, 여러 번 올라가서 직접 많이 확인했습니다.
1: 야, 신기한 게 바위 위에 샘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네네. 그 샘이 마르지 않는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2: 네,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1: 그렇군요.
0: 그렇군요.
2: 재밌죠?
0: 설화 또 듣고 싶어요.
1: 야, 마리아가 벌써부터 설화 듣고 싶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혹시 설화 예, 또 있습니다. 예,
2: 금정산의 이 주변에 이렇게 네. 범어사 관련되는 설화가 너무 많아서
1: 네네.
2: 뭐 무엇을 얘기 될지 잘 모르겠는데
1: 네.
2: 일주문으로 올라가면서 네. 하나씩 또 제가 들려드릴게요.
1: 아, 그 여기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2: 아, 올라가야 됩니다.
1: 아우, 뭐야. 아우, 그냥 한 번에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 장소와 네. 관련된 설화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 가야 됩니다.
1: 교수님께서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1점으로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0: 신라 문무왕 때 화엄 사상으로 민중교화를 위해 의상대사가 세운 범어사는 대덕 고승들의 수행정진처로 표훈대덕, 만해 한용운 선사, 그리고 동산 선사 등과의 인연으로 남다른 의미와 역사를 자랑하는 명찰입니다.
1: 공부가 잘 돼 있네요, 교수님. 그렇죠.

0: 교수님, 여기가 일주문인가요?
1: 네. 저기 뭐 쓰여 있어요?
2: 네, 왼쪽에는 금정산 범어사라고 쓰여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선찰대본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 네. 무슨 뜻이에요?
2: 그래서 이제 이 범어사는 네. 우리나라의 화음 10찰 중에도 들어가고요. 오. 그리고 선의 거점 지역입니다. 오. 그래서 선찰대본산, 선의 거점 중에서 아주 큰 사찰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0: 마리아 씨 국어국문 그쵸? 전공했잖아요.
1: 네.
0: 한자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여기서?
1: 조금만은.
0: 순서 어떻게 읽는 거예요? 순서. 어디서부터 이게 읽는 거예요?
1: 끝부터.
0: 야, 말리나보다 낫네, 말리나보다 나. 걔는 몰랐어. 가운데부터 있는지, 어디서부터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애야, 걔는. 아유, 죄송합니다. 없었어. 그런데요. 교수님, 일주문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게 다른 사찰에 이런 일주문 흔하지 않거든요. 좀 특이합니다.
2: 이런 양식은 없죠.
0: 예. 예.
2: 기둥이 하나잖아요.
0: 그럴까요?
2: 예. 하나에 이렇게 큰 이 문이 이렇게 써 있는 양식은 아주 드문 양식이죠.
0: 그럴까요? 기둥이 하나.
2: 도모사만의 특이한 양식이죠.
0: 오, 좋습니다.
1: 우리 빨리 서화를 들어갈까요?
0: 그럴까요? 네. 자, 설화 들어가시죠.
3: 네네. 네네.
2: 아,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0: 아, 그럼 저 뒤에 있다는 거예요?
3: 네, 네.
0: 아, 그럼 진짜 말씀하셔야지. 가시죠.
3: 아, 그렇지.
0: 아, 요 밑에 있는 겁니까?
3: 네.
0: 어디입니까, 교수님?
2: 네. 바로 여기입니다.
0: 여기요? 여기 좀 아까 우리 지나온 데인데 여기에 숨겨진 설화가 있다는 거죠?
2: 네.
1: 저기 뭐 적어 있어요?
2: 네, 글자가 하마잖아요, 그죠?
0: 그쵸. 아래에 하마. 네,
2: 말해서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네.
0: 누가 말해서 내린다?
2: 아, 이게 이제 담겨 있는 설화는
0: 네.
2: 나간 스님이라고 알려진
0: 네.
2: 예, 그 낭백수자, 예, 나간 스님이라고 알려진 분과 관련된 네. 설화가 담긴 곳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가
0: 네.
2: 억불 숙류 정책으로 스님들을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0: 네.
2: 부역을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0: 네.
4: 과중한 부역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던 낭백 스님은 금생에 많은 복을 지어 내생에는 높은 관리로 태어나 범어사에 부역을 면하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평생 많은 복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낭백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 내생에 자신을 증명할 세 가지 일을 남겨놓았는데 관리가 되어 어산교 앞에서 말에서 내릴 것이며 봉해둔 자신의 방을 스스로 열고 끝으로 부역을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동네 부사가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기존 관리를 깨고 어산교 앞에 다다라 말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놀란 승려들이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부사는 낭백 스님이 봉해둔 방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문을 닫은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는 낭백 스님의 친필 유목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낭백 스님이었음을 깨닫고 사찰의 부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해집니다.
0: 정말 아름다운 설화네요.
2: 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제 하마.
0: 야, 이것이군요. 말을 타고 따닥 따닥 해서 딱 내리시고 그러시고. 네네. 야, 어떻게 보면 그 나간 스님께서는 그 월을 이루고자 평생 복짓는 수행을 하시고 다시 환생을 하셔서 그렇죠. 그 원을 결국 이루신 거잖아요.
2: 그래서 동네 부사로 이제 태어나셔서 범어사의 부역을 맺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1: 진짜 환생하신 거예요?
2: 네. 그 뭐 제가 뭐 정말 환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 그렇게는 제가 믿고 싶죠.
2: 예예. 예. 예. 그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0: 네.
2: 우리가 그때 관례로
0: 네.
2: 부사가 뭐 이런 장소에서 네. 말해서 내린다는 건
0: 네.
2: 환생을 했던 대단한 불심이지 않고는 그렇게 네. 될 수가 없고.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봉해놓은 방을 직접 열어서 문을 연 사람이 닫고 나갈 것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2: 무조건
1: 환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리고 또 부익을 당면하게 해줬다. 네. 자, 이런 걸 봐서는 뭐 그렇게 믿고 싶죠.
2: 저도 얘기를 딱 듣고서 아 저도 평생 복 짓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 짓고 살아야 돼요 말이야.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말이야. 그렇죠? 착한 일 했어요 많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자, 또 좀 더 재밌는 사람을 위해서 올라가실까요?
1: 네, 올라갑시다. 네, 아시죠?
2: 와, 교수님 저희가 대웅전이네요.
1: 예, 저희가 대웅전입니다.
2: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 예. 자, 비가 오니까 네. 이쪽에서 저희 말씀 나누시죠. 이 대웅전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네. 높잖아요, 계단이. 네네. 근데 뭔가 이 압도적이면서도 웅장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3: 건물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2: 오래돼 보여요.
1: 아주 오래된 고찰이죠.
2: 아, 그렇군요. 대웅전 역사에 대해서 뭐
1: 대웅전이 이제 처음 창건됐을 때에 네. 그 건물은 이제 임진왜란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선조 35년인 1602년에 네. 새로 중건을 했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네. 보수공사를 해서 이제 완성된 네. 건물을 5년에 가깝게 네. 그렇게 이제 보수를 한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저 아무래도 그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다시 소실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사찰을 짓거든요. 그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4: 그렇죠.
2: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아까도 봤는데 대웅전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저 왜 그럴까요?
1: 원래는 이제 보통 하나로 돼 있는데
2: 네.
1: 여기는 이제 워낙 큰 사찰이다 보니까
2: 네.
1: 이제 중앙은 왕과 스님들이 다니는 길이고 네. 양쪽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그런 예법을 정해놓은 그런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운데가 왕이 다니는 길이에요 말이야. 알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어디로 걸어가실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중에 가운데 양 사이드 어디?
3: 양 사이드.
2: 어, 겸손해.
1: 옛날의 예법을 한번 따라보는 거.
2: 예법을 잘 지키네. 그럼 예법 지켜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가시죠.

0: 하시면 안 되네. 이렇게 또 선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겸허해지면서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설화 들으러 가시죠.
1: 네,
0: 가시죠.
1: 네,
0: 가시죠. 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교수님, 이쪽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2: 네, 미륵전으로.
0: 미륵전, 좋습니다. 자, 우리 범어사 이제 마지막 설화를 말씀해 주실 네. 수 있는데, 자, 미륵전 어떤 관련 설화가 있습니까?
1: 아, 미륵전에는 네. 범어사에 있는 이제 많은 설화 중에 네. 또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담긴 네. 그런 설화가 담긴 곳입니다.
0: 네네.
1: 여기는 영원조사라고 하는
0: 영원조사.
1: 큰 스님이 계신데 네. 이 영원조사의 스승이 네. 명학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3: 어느 날 선정이 들었던 영원조사는 염라대왕이 옛 스승의 죄를 묻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사후 구렁이의 과보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어사에 있는 그 구렁이를 찾은 영원조사는 모든 인연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라고 세 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머리를 땅에 세 번 곤두박고는 그 업신을 벗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스승을 제자인 그 영원조사께서 구하신 거네요.
1: 네네.
4: 이럴 때 춘추어람이라고 하는
0: 뭐라, 뭐라고?
4: 춘추어람.
0: 청출어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거 잘한다. 어떻게 사자성어까지 알았대. 좋아요. 근데 교수님 제가 이제 그 설화를 딱 들으니까요 그 영원조사와 무슨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관련 설화 혹시 맞습니까 이게?
1: 네 맞습니다. 네.
0: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0: 오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이 미륵전을 네. 명학 스님께서 이제 모아놓은 네. 그 돈으로 이제 중술했다 그런 네.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영원조사님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1: 영원조사님께서는 네. 그 후에 이제 또 수행에 더 전념하셔가지고
0: 네.
1: 예, 금강산으로 또 가셔서 영원사라고 하는 절을 또 이제 중술을 하셨다라고.
0: 영원사.
1: 네, 영원사.
0: 개인적으로
1: 네.
0: 이름이 좋습니다. 영원사.
1: 네, 영원이 이제 불법이 흘러간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죠.
0: 마리아, 시간 되면 같이 우리 영원사 한번 같이 가볼까요?
4: 그래요.
0: 진짜 가볼까요?
4: 재밌을 것 같아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동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 이거 각도 좀 예뻐요. 오. 와, 잠깐만. 이거 뭔가요, 교수님?
1: 또 이제 범어사만의 네. 매력적인 곳이 있습니다.
0: 매력적인 곳이라. 어? 여기 뭐예요? 돌담길이 있네요?
1: 네, 돌담길입니다.
0: 와, 야, 이런 담장 진짜. 보통 사찰에 이런 돌담길이 있는 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1: 흔하지 않죠. 이 범사만의 아주 매력적인 곳이죠.
0: 와, 이거 보세요, 교수님. 되게 고풍스럽고 예스럽지 않아요, 이 돌담길?
1: 그렇죠.
0: 아, 진짜 범사 너무 잘 해놨네요.
1: 아름답죠.
0: 을 쓰시고요. 좋습니다. 보통 교수님, 이 돌담길이 있는 사찰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흔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범사는 특히 이 대숲도 있고. 아주 아름답잖아요.
0: 네네네, 네. 맞습니다.
1: 고풍스럽고.
0: 고풍스럽고 예술롭고. 이런 길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혹시?
4: 서울 덕수궁에서.
0: 잠깐, 덕수궁, 그렇죠.
1: 덕수궁에 돌담.
0: 덕수궁 돌담길, 누구랑 걸었습니까?
4: 친구랑.
0: 친구랑. 했어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덕수궁 돌담길 연인과 걸으면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4: 아, 그쵸.
0: 자, 우리 범어사 돌담길을 걸었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혹시, 내 인생과 안녕하고 싶은 거, 고하고 싶은 거, 예, 하나씩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네네. 교수님부터 뭐, 헤어지고 싶은 것들.
1: 아, 저는 이제 좋지 못한 과보와 헤어지고 싶죠.
0: 아, 좋지 못한 나의 과보 헤어지고 싶다. 좋습니다. 우리 마리아 씨는?
4: 저 사귀던 남자친구 버리고 싶어요.
0: 혹시 한국 분이셨어요?
4: 예.
0: 아이고, 예, 빨리 버리셔야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입니다. 뱃살을 좀 버리고 싶어요. 이 뱃살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앞으로 함께할 날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악의 문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화엄의 가르침을 품은 범어사는 평생 보시하며 원을 이룬 낭백스님과 구렁이가 된 스승을 제도한 영원스님까지 그 신비한 인연이 계속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 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이루어지고 선망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없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보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아비심내온 가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하신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품어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

0: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

0: 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 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0: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0: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0: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킨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0: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0: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수총리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해 가르침을 받고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매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대 중이 다시 11곡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강화 보문사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용왕대제의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저만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주사가 대웅보던 삼존불에 새 법의를 지어 올리는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는데 무상대종사 가사 명장 지정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한 의원들은 가르침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인 조계종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방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과 김태년 의원, 박흥배 의원 등 중진급 의원 9명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의원단 일행에게 덕담을 건네고 오는 1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선해 전시와 관련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노래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아주는데 미술계는 세계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다면 우리 한국 예술 특히 이제 그림 부분에 크게 외교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3: 뭐 문화 외교로 아주 크죠. 네. 네.
1: 의원단 일행은 종정예하의 선해 전시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에 큰 도움을 주는 행사라며 감사를 표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자리를 옮긴 의원단 일행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차담을 통해 불교계 현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까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알찬 또 의견이 또 많이 좀 네, 소통하시고 해서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 참석한 의원들은 따뜻한 환대를 해준 통도사에 감사를 표하고 불교계 현안들을 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 합니다.
1: 김경수 후보의 모친께서 이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종정 예약에서 먼저 이렇게 아련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10명 정도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0: 이번 만남이 단순한 예방을 넘어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2: 2022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주요 종책 사업이 된 경주 남산 열암공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이 매월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 대중이 다시 열암곡을 찾았습니다.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원법회를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사부 대중이 대원력을 세운 지 어느덧 3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열암곡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우 스님의 헌향으로 문을 연 법회는 그동안 불교계가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쏟은 정성을 확인하고 원력 성취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4: 천년을 엎드려 기다려오신 부처님께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구워 살피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부대종은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용맹심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3: 주계종은 법회에서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위해 헌신한 스님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불국사 총무국장 정수 스님과 열암곡 기도법사 선우 귀종 스님은 불사의 성공적 추진에 앞장선 공적이 인정돼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국가유산청 최장미 학예연구관과 신라문화원, 국립공원 경주사무소,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5: 이 거룩한 불사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기도의 염원과 같이 사부대중의 지와 정성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6: 열암곡의 마해 부처님의 진인 역사적이고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법회엔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7: 갈등과 분열, 혼란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8: 나라와 우리 불교와 우리 불자 모두가

0: 먹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쏟아지는 이른 더위 속에서도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을 장엄한 부처님들이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두 와서 한 번씩은 참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이 좀 더 문화 강국,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0: 천년 넘게 열암국에서 중생을 굽어 살핀 마애 부처님은 이제 후손들의 큰 원력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강화 보문사를 대표하는 신행 프로그램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용왕대제 초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문사 용왕대제가 대안이 되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감로비와 산무로 신비로움을 더한 어제 오전 강화 보문사. 지난해 12월 30일 원경 스님 취임 후 처음 봉행된 용왕대제는 궂은 날씨에도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지에 어제 초제에 들어간 용왕대제는 49일 동안 봉행되는 보문사 대표 수행 프로그램으로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신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4: 최선을 다해서 도량 정비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보문사가 전국의 3대 기도 관음도량이잖아요. 우리 보문사 불자님들은 보문사 불자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도록.
3: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들의 신행 열기에 진우 스님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며 국가 수륙제로 승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5: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3: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을 돌아보고 선행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용왕대제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흥미로운 도입으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5: 관세음의 관이 세상을 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TV, 뭐 위성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3: 진우 스님은 관세음 보살을 믿으면 현실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관측으로 시작해 관세음 보살의 각 음절을 이 시대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음의 음을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원자까지 파고들며 공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5: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3: 진우 스님은 결국 보고 듣는 관세음은 곧 자신의 마음이라며 불성이 자제한데도 마음을 잘못 쓰는 작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3: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 작용이 표현되는 한 예가 용왕이라며 용왕을 섬기고 그 마음을 행하는 육바라밀의 선한 작용을 통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문사는 진우 스님에 이어 이재 원철 스님, 삼재 일감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을 초청해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법회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점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대웅보전 삼존불에 새로운 법의를 지어올리는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 건데요. 임진왜란 이후 벼감대사가 소실된 법주사를 중창한 후 400여 년 만에 봉행된 법회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의 금빛 가사가 사부대중의 한의심을 자아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실 지명대종사를 비롯해 해주 도공대종사, 율주 무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법어로

0: 를 통해 가사는 안으로는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는 마군을 물리치는 열애의 옷이자 중생을 위한 영원한 복받침을 강조했습니다.
1: 안으로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 유혹과 장애와 마군을 물리치도다. 동시에 열애의 옷이로다. 법을 전하는 증토로다.
0: 작년 6년을 맞아 시작된 가사불사는 수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원력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가사 점안법회는 무상대종사의 조계종 가사명장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법주사 계산조인 의신조사가 가사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 법회의 의미를 더욱 장엄하고 뜻깊게 했습니다.
2: 우리 한국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3: 우리 법주사가 가사의 인형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창건 주신 의신조사께서 가사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요번에 법주사에서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이 되신 우리 율주 무상 큰스님께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탄하는 의미도 있고.
0: 회주 도공대종사는 벽암대사가 대웅보전을 중창하고 삼존대보를 조성한 지 4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불사가 마련됐다며 동참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4: 대웅보전에 소조 삼존대보를 조성하고 4세기가 지난 지금에 삼존 부처님께 가사 보지를 공양하는 불사를 발언하고 금일 회향식을 공양함을 찬탄하고
0: 4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삼존불의 위엄을 새롭게 밝힌 이번 법회는 사부대중에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불기 2570년 제126회 보살계 수계 살림법회를 회향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정계대화상 수불대종사를 비롯한 347 증사 증명으로 수계법회에 신청한 5,500여 불자 중 서울 안국선원을 비롯한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살림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수불대종사는 여러분의 서원은 단지 한 번의 맹세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중생의 고통을 나의 일로 삼으며 세상에 자비의 꽃을 피우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라며 이 시대를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126회를 맞이한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살림은 1901년 성월 스님이 금강 계단을 개설한 이래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연운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138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연운사는 지난달 30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포 지역 출신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연운사는 2023년 제48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참여한 이래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한 사찰에서 같은 장학 사업에 4번이나 동참한 게 쉽지 않다며 동국대 학생들이 연운사 청년 불자로 거듭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운사 주지 진무스님은 장학 사업 이후 동국대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한다며 연운사의 청년 불자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좋은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저마다의 고민을 뒤로하고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의 팔에 연비를 합니다. 따끔한 통증도 잠시,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서립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지난 2일 서울 봉운사에서 마련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청년들은 학교는 다르지만 부처님 법안에서 하나된 노반으로 거듭났습니다.
7: 나쁜 그런 인과를 만들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이 곧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가지려면 이 오계를 잘 지켜서 청정한 그러한 나 자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6: 원명 스님은 특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말로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부처님 말씀으로 타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기설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8: 오늘 여러분도 저마다 소중한 법명을 받게 됩니다. 이 법명은 단순히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앞날이 막막해 어둠 속을 헤매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가르침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6: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수계첩. 수계대중을 대표해 수계첩을 받은 선민지 회장은 진여성이라는 법명을 가슴에 새겼고 26학번 새내기인 고려대 최건국 법우 또한 혜건이라는 법명을 받으며 진정한 불자로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9: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수계법회를 마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취업난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에게 이번 수계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세상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에서 열린 봉축 문화 한바닥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옥천암을 비롯해 14개 사찰로 구성된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주최하고 BTN 라디오 울림이 주관한 행사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홍제폭포 앞 특설 무대. 정통 헤비메탈 가수 정홍일의 압도적인 성량이 폭포에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무대 근처는 이미 만석.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먼발치에서 망원경까지 동원해 음악회를 즐깁니다.
11: 폭포가 멋있다고 해서 폭포도 보러 왔고 또 무대도 재밌게 보러 왔어요. 다들 너무 잘 부르시고 잘 보고 있어요.
10: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봉축 문화 한마당. 싱어게인의 주역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떠나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폭포를 배경으로 한 신나는 무대에 함께 어깨춤을 추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12: 오늘 봉축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회 행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의 선율로 우리 서대문구 지역 사회 모든 이웃의 마음 평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0: 서대문 지역민들과 봉축의 기쁨을 음악으로 풀어낸 지도 올해로 12회째. 이러한 문화행사는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면서 서대문구청 불자 공무원 모임인 불심의 회원 수는 1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3: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더 잘 포교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여기 참석하신 모든 사부대중 스님과 그리고 불자님께서 부처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기를.
10: 앞서 참석 대중들은 봉축 법요식에도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배경으로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봉축 문화축제는 불교가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새로운 문화포교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벽흥 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가 제주에 이어 영동 국악 체험촌에서 일기 연수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벽흥 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영동 국악 체험촌 소리창조관에서 보존회 회장 지허 스님을 비롯해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 교육을 격려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벽응 스님으로부터 모든 가락을 전수한 분이 보존회장 지허 스님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교육에 참가한 회원 스님들의 발전이 종단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스님계 재태평소 보존회는 올해 연등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출된 스님들을 종단 행렬 선두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이 BTN 소나무의 명법사 광우 스님을 초청해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마음 쉬는 곳 지도법사 진원 스님과 조성민 회장 등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교내 인문관 소강당에서 광우 스님 초청 힐링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불교를 믿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복을 위해 금생의 업을 닦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은 대중법회와 템플스테이, 경전 공부, 다도, 공예, 독서 등 다양한 법등 모임으로 1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란 국가의 큰 선택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정예학께서 당부하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화합의 가르침이 갈등을 녹이고 상생의 길을 여는 지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응가은,

0: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신 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해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우연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인신난득, 뭐 불법 난봉 이래서 그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냐? 보통 이런 말을 쓰죠. 뭐 맹구우목 이래서 그 망망대해 바닷가 위에 작은 판자가 하나 있는데 판자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판자예요. 근데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뭐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다 밑에 있다가 한 100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태평양 같은 거대한 바다에 고개를 쑥 내미는데 마침 그때 고개를 쑥 내밀 때 마침 그 망망대해를 떠다니던 판자 하나가 그 거북이가 고개를 쑥 내밀 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 구멍에 목이 탁 걸릴 확률.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100년에 한 번씩 고개를 내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간 몸 받아서 태어났고 부처님 법 만난 게 어려운데 법을 만났다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인연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어떻게 허투루 쓸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년, 수만 번, 수천 번 윤회하고 윤회

하고 또 하고 했다면 그 가운데 정말 어렵게 너무나 큰 발언을 하고 정말 인간만 받아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기를 오랜 세월 동안 발언을 하다 겨우겨우 그 발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라면 서투루 허투루 그냥 돈벌이하고 맛있는 거사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술 먹고 뭐 온갖 이런저런 그냥 그런 삶을 사느라고 보낼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귀하게 만난 인연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뭐 뭐 그냥 이래저래 대충 살겠죠. 이제 이런 비유가 경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얘기인 거죠. 또 조갑상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손톱 위에다가 이게 바다 흙이 대지 위에 흙이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요만큼 흙을 해서 손톱 위에다 요만큼 올리면 그럼 뭐 여기 흙이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몸 받아 태어나기는 요 확률만큼 쉽지 않고 나머지 뭐 지옥 가기 축생이니 뭐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건저 대지 흙만큼 많다. 그러니 이렇게 인간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인간만이 업을 스스로 짓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만큼 조갑상토의 비유만큼 어렵다고 하고 또 하나는 섬계 투침의 비유를 들어요. 땅 위에다가 바늘을 하나 이렇게 땅에다 바늘 하나 세워놓고 나서 하늘에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걔가 떨어지다가 마침 이 바늘에 그냥 탁낄 확률 평생 해도 안 돼. 요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될 텐데 저 하늘 위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이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경전에 보면 많은 경전들에서 부처님만 법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고 안 계신 윤회하고 윤회해서 태어나니까 부처님 이미 떠나신 시대였고 또 윤회해서 또 태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 때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지금만 해도 한 80억 인구가 있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 하루살이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오고 가고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나는 건 일단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1단계 기본 조건 정도를 갖춘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 갖추기조차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다이 공부 하나요? 80억 인구 가운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조갑상토, 맹구우목, 또 섬계투침의 비유만큼도 안 되죠. 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법 만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제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20대, 10대, 20대, 그때만 해도, 그때 이 공부에 대한 제 나름의 관심과 발심은 너무나 컸었죠. 근데 그때는 바른 법을 만나기는커녕 불교를 처음 공부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그냥 머리로라도 교리적으로라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질문을 하면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게 맞고 틀리건 둘째 치더라도 교리적으로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젊은 날에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불자들, 모든 스님들이 다 깝깝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내가 깨닫고 싶지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깨달음이 정말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란 분이 와서 깨닫고 갔다고 하고 그분의 경전이 있긴 한데, 경전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내 분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읽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느 생인가 태어났다면 다 그런 생을 살았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기 쉽고 바른 법문을 듣기 쉽고 이런 시대는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소수만.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펴던, 35세부터 80세까지 딱 법을 펴던 그 시기에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법문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도 소수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딱그 시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 당송 시대에 예를 들어 육조 해능 스님이라든지 그 스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몇몇 깨달았던, 걸출했던 스님들, 그분들과 인연이 되어야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중국 전역에 이 선불교, 이 육조 스님을 깨달았다라고 안목을, 볼수 있는 안목을 갖춘 제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뭐 아미타불을 염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즉 집집마다 모든, 또 절마다 절마다 교학 공부하고 수행 불교하고 염불하거나 뭐 각종의 수행 방법을 갈고 닦았던 그런 방편의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불교였어요. 대부분은 그 당시도. 그래서 저 어느 지역에 가면 깨달은 육조란 도인이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조차 듣기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워낙 아주 훌륭했던 제자들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법을 펴는 즈음이 됐을 때, 육조 스님이 어느 정도 이제 당대에 유명해지진 않았으니까요. 당대 육조 스님을 찾아가는 확률은 정말 쉽지 않았던 확률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나마도 육조 스님이라든지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는 극소수한 시대이고, 아주 그 공간,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절묘하게 잘 만나야만 가능했던 거였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들이 그때 부처님을 만났고 육조 스님을 만났어도 법을 깨달을 인연은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도 자기가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른 법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을 폈을 때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것이 불교다라고 해서 방편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육조 스님이 혼자만 전부 다 선정을 닦아야 해. 선정을 닦아서 공부해야 되고 또 참선해야, 좌선해야 되고 이걸 갈고 닦고 저걸 갈고 닦아야 해, 이런 말을 너도나도 하던 시대였는데, 육조 스님 혼자 선정 닦는 거 아니다, 이걸 갈고 닦아서 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깨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불교계에 있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믿겠어요? 저 스님은 뭐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만난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 스님 혼자 거꾸로 반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을 곧이 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기 마음을 못 열어요. 그만큼 바른 법을 만나기가, 만나는 인연은 쉽지 않았던 인연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른 법을 만나기는커녕 인간몸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바른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말고 그냥 불교 신자가 되는 것 정도, 불법
남봉이다.

불법을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도 이 바른 법을 펴는 육조스님이나 부처님 같은 그런 바른 법을 만나는 건 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맹구우목, 조갑상토, 섬계통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바른 법 만나서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건 일생일대의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역겁을 윤회해도 이 인연 만나기 쉽지 않았었고 육조스님이나 이런 분들 있는 그 시공을 딱 맞춰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인연인 거예요. 이건 그냥 뭐랄까 범부들은 감히 이런 인연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인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불법 만난 것도 인연인가요? 이 세상에 인연 아닌 게 있을까요? 이 모양의 세계는 모였다 흩어지는 이 현실 세계는 전부 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인연법이에요. 인과 연이 화합해서 모인 것 그걸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법 아닌 게 없어요. 모두 다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 이 몸도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사건도 인연법 아닌 게 없어요. 우연이거나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나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없어요. 우연도 없고 재수 없어 벌어진 것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됐는데 뭔가 인연법이 뭔가 실수를 했나? 뭐 신이 실수를 했나? 내가 태어난 건 실수야. 내 인생에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그건 엄청난 실수야. 그런 일이 없어요.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인연 따라 펼쳐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연 따라 펼쳐졌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삶을 해석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 펼쳐지면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또 마음에 드는 인생이 펼쳐지면 참으로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현실은 정확히 인연법에 따라서 법으로서 펼쳐집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재수가 없어서 온 건 하나도 없어요. 법이어서 온 거예요. 인연법으로서 온 거예요. 즉 인연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것 담마 진리로서 온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일을 오지 말았어야 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분별과 다른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만 일어나게 해요. 인연 따라 생겨나야 할 일만 생겨나고요. 인연 따라 그 인연이 이제는 흩어져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별해야 할 때 이별을 가져옵니다. 만나야 할 때 만남의 인연을 가져오고 아직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인 거예요. 아직 가질 수 없는 인연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다. 아직은 부자가 될 인연이 아닌 거예요.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연을 심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인연이 무르익게 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체 모든 것이 인연법임을, 연기법임을 이것을 안다면 과도한 고집이 없겠죠. 내 인생에서. 그리고 삶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없겠죠.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을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건 부모님이 아니에요. 인연법이지. 부모님은
인연법의 역할에 필요했던 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 인연이 그와 같아서 그와 같은 부모님을 만나고 내 인연이 그와 같아서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요. 내가 운이 나빠서 저 친구는 보니까 나보다 영 못한 사람인데 너무 운이 좋아서 잘 됐고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데 운이 나빠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쁘거나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두세 명 만났어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누가 봐도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었대요. 근데 너무 벌벌벌 떨었대요, 시험만 되면. 그래서 수능 보는 날 너무 떨어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재수했는데 또 수능 날또 떨어가지고 또못 가고. 어떤 친구는 삼수까지 했는데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능력은 그냥 모의고사 보거나 일반 시험 보면 자기가 이 중에 제일 잘하는데 학교는 자기가 제일 못 간 그런 친구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평생을 분노하면서 평생을 절망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또한 자기 인연이죠. 회사에서 진급시킬 때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탁탁 뽑아서 승진을 시키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실력은 더 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있는데, 실력은 더 있는데, 회사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많은데, 그건 뭐 고만고만한 실력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실력보다 뭔가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밑에 사람을 잘 다독일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인연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고 여기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인연법이라는, 연기법이라는 이 삶의 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삶에 대해서 내가 손쓸 곳이 없어요.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영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음껏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 건 다 하는데 내 뜻대로 반드시 돼야 된다는 집착은 없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인연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도록 해줄지 안 해줄지 난 모른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인연이 더 옳다. 법이 옳지 내 생각이 옳겠느냐, 분별심이 옳겠느냐, 무분별지라는 이 법이 펼쳐낸 이 현실이라는 진실이 올바른 것이지. 그걸 믿으니까 삶을 믿어요. 현실이라는 이 진실된 법계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법계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건 자기 생각이니까요. 세상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뿐이죠.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본 것에 대한 자기의 해석은 전부 다 자기 분별 망상이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에다가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리가 펼쳐낸 법의 세계를 이 조악한 내 머리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건 맞고 저건 잘못됐다, 이건 나에게 좋고 저건 나쁘다, 내 인생으로 이렇게 펼쳐지냐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법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해요. 현실을 원망하는 게 진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리,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리고 심지어 진리에다가 얘기하죠. 내 뜻대로 되도록 해라. 부처님한테 가서 내 뜻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부처님이 보내준 현실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대로. 그 기복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바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기도는 어떠겠어요? 난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과는 모른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부처님에게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기는, 연기법의 모든 걸 내맡기는 자세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점점점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100일 기도 시작할 때 보면 다들 기도 성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고 그래요. 근데 한 50일, 70일 지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나면 한 70일쯤 지나면 이제 좀 느긋해져요,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아,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구나.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부처님 알아서 하시겠다. 그 부처님의 진리가 알아서 펼쳐낸 진실을 그냥 믿고 맡기면 그게 참된 기도구나. 그걸 바르게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집착이 사라지죠. 그게 기도 성취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반드시 성취해야만 해라고 집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착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게된걸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안 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엔 안된 건데 법계에서 봤을 땐 그게 된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들 생각에는 공백기가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취직해야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원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취직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고맙고 귀한 일이구나를 깨닫고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겉으로 봤을 땐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걸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를 얻게 되는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게 분별심인 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전부 다 인연화합으로 펼쳐진 일임을 온전히 바르게 본다면 법을 법으로서 볼 뿐이에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볼 뿐이에요. 그걸 지관이래요. 중도라고 해요. 중도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볼 뿐. 이 세상은 좋거나 나쁜 일은 본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이걸 종소리라고 해석하거나,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해석하거나, 아, 지금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하거나, 아니면 더 듣고 싶어 하거나, 생각, 해석, 판단하거든요. 근데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을 때도, 내가 이것을 대상으로 어떤 조작이나 해석을 하지 않을 때도 첫 번째 자리, 즉첫 번째 자리는 뭐냐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이게 있죠. 이게 먼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라고 왜 이거라고 하겠어요? 이 종소리가 먼저 있죠 하면은 바로 종소리라는 말에 또 떨어지잖아요. 이 소리가 종소리 이렇게 언어로, 개념으로, 이름으로 와서 닿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먼저 있고, 첫 번째 자리에서 이것이 있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 느낌, 이거에 따른 생각이 올라오겠죠? 종소리니, 뭐, 이름이 올라오겠죠? 명칭이 올라오겠죠? 이게 좋은지 싫은지 느낌이 올라오겠죠? 그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것들이 막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올라오기 이전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이걸 굳이 말로 해본다면 지관 아니에요? 분별을 멈추고 저절로 내가 관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예요. 애쓸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다 하면 그건 다 이름이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이래서 이걸 깨어있다고 했나 보다 이런 이해가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이란 말도 빼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이거 이와 같이 바깥에서 버스가 붕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버스가 붕 하고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죠. 붕. 이게 직관이죠. 이게 중도예요. 이게 관이에요, 관. 관에는 관이 없어요. 본다 뭐 어떻게, 이거 본다 이러면 벌써, 듣는다 이러면 벌써 이건 그 말의 개념에 떨어진 거잖아요. 듣는다 이 말 없이 이거 하나가 진실하죠. 이 소리는 탁자 두들기는 소리고 이 소리는 종소리다. 이거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고 자기 생각 분별 따라간 거잖아요. 분별 따라가서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 또 똑같이 분별 따라가서 얘를 보고 얘는 나다. 나는 뭐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오늘 기운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죠. 두 번째 자리 떨어지 않는 이 관의 자리 여기 있으면 이걸 보고 나다 뭐 홍길동이다 남자다 몇 살이다 그거 다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거울을 딱 보면 거울 앞에 여러분 형상이 보이죠? 형상에 비춘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많이 늙었네 내가 몇 살이지? 아, 몇 살이네 얼굴이 오늘은 어떠네 저러네 그 다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이죠. 관이 아니죠. 무분별심이 아니고 분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전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저절로 비추는 이 관 이렇게 확인되는 이것으로 이걸 확인하죠. 자기 얼굴도 확인하고 생각은 다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 관 이게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이에요. 이건 왜 진실이라고 할까요? 왔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왔다 가요. 인연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 가요. 소리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몸도 왔다 가잖아요. 10대 때 몸이 왔다가 지금 갔잖아요. 느낌 감정 왔다 가죠. 의지 의식 왔다 가죠. 다 왔다 가요. 내가 보는 것들 다 왔다 가죠. 전쟁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고 떠올릴 때 여기서 전쟁이란 내용물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내용, 그건 대상이잖아요. 그 떠오르는 바탕.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떠오르죠.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 나와 세계를 그림 그려내고 있어요. 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그래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내가 현실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내 자식이야.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이.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라니까요. 분별망상의 꿈이에요. 이 꿈을 깨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관, 분별을 멈추고,

화가 날 때 화나잖아요. 한우 왔다가 가잖아요. 인연 따라 화가 왔다가 가죠. 화난 줄 알고 화가 갔을 때 화가 간 줄 아는 이 마음은 늘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알고 들린다고 비추는 이 관은 언제나 늘 있죠.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아는 이 알은 이 관은 언제나 늘 있는 우리의 본성품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걸 모르겠어요.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나 다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배고프세요? 하고 여쭤보면 여러분이 뭐를 보잖아요. 잠깐 보고 나서 안 고파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뭘 보고 온 거예요? 이 봄의 마음은 편만에 있어서 어딘지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늘 작용해요. 늘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왔는지 알아요? 뭐가 보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다 작용해요.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를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이거 언제나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6조 단경과 마음공부책 212쪽 밑에 부분에요. 개송 끝부분이었어요. 이제 개송을 설하셨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하여 그대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나니 그대가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개송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설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억지로 말로 설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죠. 이 마음을 설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면 또 우리는 마음이라는 언어 속에 마음은 이런 거야 라는 상이 있잖아요. 모든 단어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의 모양, 상을 지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음이라고도 표현했다가 불성이라고도 표현했다가 자성이라고도 했다가 뭐 본래 마음이라고도 했다가 그러지만 한 가지 용어만 지속해서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용어만 지속해서 쓰면 그 용어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게 돼요. 한마음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 하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는 제 입에서 한마음 소리가 나오면 곧장 그것과 자동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내가 이해한 그 한마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화했다 이해했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자기 생각을 보는 거지 법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법, 부처,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 말은 왜 그러겠어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그 말에는 그것에 참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뜻없는 말, 불성 이런 불성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한마음 이런 한마음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 이러면 이거? 뭐? 보통 우리 이것 이러면 이거 이렇게 하든지 뭔가 가리키면서 이거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이런단 말이야? 혹은 이렇게 때릴 때 이거 할 때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소리 아닌 이 우리 자기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거 하나에 온 우주 전체를 일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법 하나를, 불이법 하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0: 한 내용에 떨어져요. 그건 이해된 거죠. 이해된 것은 대상이죠. 내가 무엇을 이해했어가 되잖아요. 이해한 내가 있고 이해된 것이 있잖아요. 그 둘이잖아요. 둘은 법이 아니에요. 불이법이 법이지. 그러니까 이해된 내용을 따라가서 오늘 좀 이해한 것 같아. 그건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나 심지어 팔만대장경이나 모든 스님들의 법문이 이와 같아요.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해가지고 그대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법문은 우리들의 분별망상을 버리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로써. 근데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따라 이해하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을 때 이 낙처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도스님은 이 개송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발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법화 겸 수행 도량 정예서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백암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0: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 칠판에 썼습니다만은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게 한 달 전부터인가 새롭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도달한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써서 제가 강의한 적이 없었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온 지가 한 10년 되는데 대개 10년 동안은 금강경 강의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금강경 하면은 이제 나와서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은 그 아상이 없는 도인의 세계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금강경인데 그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감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는 제가 배운 소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슬기롭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절대 세계라는 이 표현은 우리 스승이시든 백 박사님이 쓰시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 용어 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절대 세계라는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럼 아상이 없는 사람들, 도인들의 이야기. 근데 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경전에 나온 것을 쭉 보면은요 육신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타심통을 하고 견성성불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상당히 추상적인 깨달음의 세계의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교가 다인 줄로 알았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공부한 즉 백 박사님을 통해서 공부한 불교는 불교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민, 번민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행복의 세계를 바꾸고 우리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삶을 바꿔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다고 생사해탈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타각세를 바꾸어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 후진국을 바꾸어서 가난한 후진국을 바꾸어서 부자의 나라로 바꾸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역시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금강경만 강의할 게 아니라 금강경을 실천해서 실제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실지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고 닮아간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우리가 더 그 세계에 근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보면은요, 이런 중생도 금강경 실천 수련으로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오타각세를 극락세계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금강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성자의 말씀도 신통자제한
또 죽어서 천당이나 가는 생사해탈이나 하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 보더라도 현실을 어떻게 잘 사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마음이 나게 되고 이 공부를 의욕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불교의 발전이 있고 또 불교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 개인의 행복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야말로 이 세계가 극락정토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제목처럼 중생도 실천 수련으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지금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불교를 처음으로 알 때에는 불교가 참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도통을 해보고 싶다. 절대 세계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을 하려면요.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회생활 해가면서는 도저히 승려가 물론 되지도 않고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승려 된다면 받아주겠습니까? 이건 승려가 되는 길이 바로 밝아지는 길, 절대 세계에 가는 길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나는 도저히 뭐 내가 아무리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가정생활 다 접고 절대 세계가 아무리 좋지만 그 시기로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절대 세계라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활로 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으로 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말하자면 장교 생활이었고 그것은 바로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사회생활을 어떻게 건전하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어떤 친구 도반이 하나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백박사라고 훌륭한 도인이 있는데 그이는 그 수도라는 것은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아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제 이렇게 저 그 일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66년도인데 제가 66년도에 그 백박사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이거였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일독을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계속 바쳐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3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아,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는 바치는 부처님, 시봉하는 부처님은 어떤 거룩한 부처님이나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다. 아무런 형상이 없다라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금강경 또 5분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독을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친 것을 66년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만 4월달이었습니다. 4월달에 가서 말씀을 든 뒤에 그때 그런 말씀도 동시에 하셨어요. 이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점차 밝아지는 그러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3년을 열심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상당히 평화로워지고 마음도 이렇게 그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주는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백박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초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소개를 처음부터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일심으로 잘 한다라면은 3년을 열심히 해봐라. 3년 하면은 모르던 그런 사실이 점차 알아지고 무능했던 그 무능하고 모자랐다고 했던 생각이 점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도 알게 된다. 우리는 전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전생이 무엇이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모른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보아라. 자꾸 보아지면 모른다는 생각이 알아지면서 자기 몸뚱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도 알아진다. 백박사님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3년을 공부를 했더니 전생이 알아지더라. 내 전생이 무엇인지 알아지면서 이제 그 아주 세상이 아주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숙명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숙명통 오면은 육신통 중에 하나고 육신통 중에 하나는 그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신족통, 타심통, 천안통 이런 도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사들은 땅을 걸어다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신족통 오는데 여기서 부사님은 1초에 가는데 그런 도사들이 땅을 밟고 다닐까? 그런 도사들의 세계는 상상만 해도 황홀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전생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거 상당히 신기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3년 동안에 전생을 봤다. 그러니까 모든 화날 일이 하나도 없더라. 화나고 어려운 것은 억울한 일은 알고 봤더니 전생에 내가 그이한테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 과보임이 확실히 알아지기 때문에 전생을 훤히 아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지상세계에서 듣는 법문인지 천상세계에서 듣는 법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66년도에 처음에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통 있는 도사들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다 시시하게 보이고 화낼 일도 없고 노여울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다면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사회생활과
영적 세계 생활에 대해서 저는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생활과 영적 세계

예를 분명하게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은 뒤늦게 알고 봤어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이 숙명 떠오르는다는 것은 전생만 보는 것이고 현실의 사회생활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화낼 일도 없고 분별을 할 일도 없고 등등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살아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그 세상을 좌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영웅 호골이 되고 CEO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즉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 저는 아주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긴 아는 불교는요. 불교가 참 어쩐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공 서적을 제껴놓고 불경만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거의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는데 요새 왜 이래 제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쉬지 않고 했었는데 왜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 신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나 이제나 한시도 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근심 걱정, 학점 걱정, 가정교사 어려운 삶을 끌어나가는 걱정 등등 뭐 등등 여러 가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전생부터 가져왔는. 한시도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신심이 좋아서 도통 오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별로 나아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왜 안 나아지는가 하고 봤더니 이 자기가 그 섬기는 절대 그 공경심으로 섬기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있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그의 말을 복종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학생들 수련회에 갔을 때도요. 제 질문을 교수님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셨고 스님들도 다 대답을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64년도에 스님들과 함께 그때 아주 쟁쟁하신 강사 스님 이기영 또 뭐 그 서경수 박성배 이런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최고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 그런데 그런 타너 스님한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주 꽤 잘난 거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절대 공경심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못났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근심 걱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으시다면요. 빨리요. 자기 잘난 생각을 얼른 내려놓으시고 절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66년도에 그 스승을 만났더니 아침 저녁으로 일동을 해라.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근데 요구만 해서 그 이튿날부터 행복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만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이거 스승 없어도 아침 저녁 일독하고 올라온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다 행복해질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안 그랬어요. 제가 바로 곧 다녀온 그 다음부터 5시에는 일어나라. 지금 생각해보면 요새는 저 5시에 안 일어납니다. 그냥 알람 안 해도 1시 전에 되게 일어납니다. 예, 금강경도 잘 읽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군대 생활이 편해진 것은 왜 편해졌느냐? 바로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런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시원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 내가 일독밖에 못했습니다. 일독밖에 못했지만 그 이튿날부터 삶이 변했습니다. 일독한 효과가 아닙니다. 공경심의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게 본래 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을 하면은 전생을 알았다는 거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살세포가 바뀌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살세포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수는 굉장히 원자의 수와 비슷하면 조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탐진치로 얼룩된 탐진치의 DNA가 붙은 이런 세포들을 밝은 세포로 바꾸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들어간 세포로 바꾸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대요.

또 아무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돼 있어도 또 탐진치의 세포로 바뀌는 데는 더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살세포가 바뀌는 기간의 3배, 9년입니다. 여기 뼈세포가 바뀌는 시간인데 이동안 열심히 건강력 있고 수도를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백 박사님이 체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년에 바로 타심통을 얻었다. 타심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타심통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독심술이라고 그러면 알죠. 다른 사람을 많이 곁들어 보는 마음.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허니 곁들어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속을 일 없죠. 사기당할 일 없죠. 아,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도 쉽겠죠. 그래서 타심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때는요, 그 학생 때 전생에 닦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센스가 빨랐던 것 같아요. 척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알아줬어요. 그 친구 마음도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알아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알아지는 게 저는 신경쇠약병 걸려. 근데 알아가 보니까 쟤는 안 좋은 애다. 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고 다 시원찮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타심통 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걸릴 뻔했습니다. 야, 제발 몰라줬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알아지는 게 싫었어요. 알아지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지길 바랬더니 정말 또 몰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던데요. 근데 이 도인이 얘기한 타심통은 제가 얘기한 그렇게 알아지는 거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 타심통으로는 신통자재한 도사처럼 돼서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과연 지도자가 제대로 될까 너무 미리 아는 척 해갖고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타심통이라는 영적인 높은 세계에 갔지만은 이게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제가 좋은 것은 그전에는 이제 뭐 저는 경전을 읽기를 참 좋아해서 많은 경전을 보면 신통자재한 도사들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암부 경전은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생사해탈한 도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밝히다 보면 타심통도 하고 싶고 숙명통도 하고 싶고 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판 도사가 돼서 미래를 알고 이렇게 되면 뭐 돈 버는 것도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의 길과 신통도사의 길은 다른 것 같아요. 신통도사의 길을 가려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과는 아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 준 백 박사님은 이렇게 타심통을 얻어서 도사 역할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주 뻥 뚫렸던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더 하세요. 그래서 요 뼈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3배가 되는 기간, 27년 동안 일심으로 이제 그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 환골 탈퇴가 돼서 이게 거의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중생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백 박사님 얘기는 천수천안이 된대요. 얼굴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것이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저는 얼굴에다 모든 표정을 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척 보면 다 알죠. 제 속을 뻔히 보일 정도로 단순하고 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자의 반열과는 틀려 있는데 군자들은 자기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아상을 쉽게 화내는 것도 쉽게 받치고 이러니까 저처럼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해도 자존심 팩해서 얼굴에 아주 얼굴을 붉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금방 간파당하죠. 이런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제주는 데모하고 해서 단식투쟁하고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지.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요새 학생들 보다는 좀 대담하긴 해요. 요새 애들은 단식투쟁 안 해요. 왜냐하면 A학점 받으려고 단식투쟁 빠지는 애들 요새.